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It's time to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article. 자, 그럼 뉴욕타임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Ray, what is it?
1: What a massive new crater means for future moon bases.
0: 거대한 새로운 분화구가 미래의 달 기지에 의미하는 것. 이게 제목이고요. 자, 달 표면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둥근 자국들, 즉 다른 작은 천체들과의 충돌로 인해 생긴 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관찰을 해봤더니 이 중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걸로 보이는 새로운 크레이터가 하나 추가됐더랍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꿈꾸는 우주 계획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Ray?
1: We may think of the moon as a silvery, silent realm, but in truth, it's a war zone. Asteroids and comet shards slam into it all the time, giving the surface new scars to accompany its wealth of ancient craters. Now NASA says it has found the largest fresh crater seen on the moon since at least 2009. A basin so big that the impact that created it can be expected to happen just once every 132 years. Such an event may be a rarity, but the discover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humanity's future in space.
0: 우리는 달을 은빛이 감도는 고요한 세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달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소행성과 혜성의 파편들이 끊임없이 달 표면에 충돌하고 이미 수없이 많은 오래된 크레이터들 사이에 새로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는 최근 밝히기를 적어도 2009년 이후 달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큰 새로운 크레이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충돌구는 규모가 워낙 커서 이런 자국을 남기는 충돌은 132년에 한 번꼴로만 일어날 것으로 추측될 정도로 큰 크레이터인데요. 이 정도의 충돌은 드물게 일어나지만 이번 발견은 인류의 우주 미래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future in space.
1: Yeah, it sure does. So it could have, there could b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this situation. Yeah. So when we talk about implications, these are the possible effects or consequences of an action, a decision. In this case, it's a situation.
0: Right.
1: The fact that oh, wow, there is a lot of asteroids and space rocks that do slam into the moon. What does this mean? This could definitely affect the way scientists think about the safety of having these bases on the moon.
0: Yeah.
1: They could easily be damaged.
0: Mm. 자, implication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암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암시한다. Implication for humanity's future in space. 인류의 우주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한다.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implication이란 단어 자체는 영향이나 결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1: A lot of times we talk about the implications of a

0: policy, the implications of a decision. You can even like, the implications of what someone says, right? There can be, you can say something and there can actually be consequences to that.
1: Yeah, exactly.
0: People may be upset. It might, you could be in a negotiation and say the wrong thing and it could ruin the negotiation. Everything could fall apart.
1: 그렇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영향, the implications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도 쓰는 것이고, 여기서는 the implications for our future in space. 우리가 앞으로 우주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달에서 살고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소행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혜성 파편들이 날라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좀 생각하게 해줍니다.
0: It could change the way people think about something.
1: Yeah, absolutely. 자, 새롭게 달에서 발견된 이 크레이터는 미국 지질학자인 톰 맥게친의 이름을 따서 맥게친 크레이터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충돌구가 갖는 불길하고도 또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NASA and China are racing to send astronauts to the moon. If they stick to their plans, at some point in the 2030s, there will be multiple nuclear-powered bases at the lunar South Pole, each of them home to astronauts sojourning for several weeks, if not months, at a time. Determining how often asteroids and cometary fragments punch holes in the moon, then,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 day-to-day odds of a moon base being pancaked by an impactor this size or punctured by far smaller rocky bullets, all of which travel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miles per hour, are low. The chances of a larger object crashing into a base are lower still, but not zero.
1: 지금 나사와 중국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기 위해 경쟁 중인데 양측 계획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2030년대 어느 시점에는 달 남극에 다수의 원자력 기지가 들어설 것이고 각 기지에는 한 번에 몇 주,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우주비행사들이 상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행성과 혜성 파편이 달 표면에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 빈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속 수만에서 수십만 마일의 속도로 날아오는 이 정도 크기의 충돌체나 훨씬 더 작은 암석 파편에 의해서 달 기지가 납작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더 큰 물체가 기지에 충돌할 확률도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All right, so first of all, sojourning.
0: Sojourning. This means to stay in a place for a period of time, but it's usually temporary. So the astronauts are expected to stay in these future moon bases. It's really interesting, like several weeks, okay, but possibly months?
1: Yeah.
0: That's crazy to me.
1: 그러니까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어딘가에서 체류한다는 뜻이거든요. Sojourning. So it looks like astronauts will probably stay at these nuclear-powered bases on the moon for, for quite some time.
0: Yeah, it's temporary, though. Not forever. Sojourn means. You stay somewhere for just a finite period of time.
1: A finite period of time. Not an infinite period of time, but a finite. 그래서 그냥 평생 사는 건 아니겠죠.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그래서 상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That's why determining how often these fragments punch holes in the mo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0: It'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1: Yeah.
0: Someth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It's extremely important.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this will determine how they build these things, where they build them, yeah. maybe even if people are comfortable going there.
1: 그러니까 of importance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중요하다. This is of importance. It means this is important.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좀 다른 문법 구조입니다. 근데 this is of utmost importance. This is of paramount importance. 이렇게 importance 앞에다가 정말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aramount라는 것은 이제 제일 뭐 대단히 엄청나게 이런 뜻이어서요.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figure out how often things are gonna, crash into the moon.
0: I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s what paramount means. It'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t's the highest
1: 맞아요.
0: rank.
1: 그래서 그냥 뭐 많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런 뜻이고요.
0: And my guess is because they probably don't really know this. I mean, like it's one of these things that they'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how often this really does happen.
1: Exactly. And then the next expression that comes up is the odds of something are low. You can say the odds of something are high. The odds라는 건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S 붙여서 not just odd, but odds.
0: The chances, the probability.
1: Exactly. 그래서 the odds of something are low라는 문장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번처럼 큰 크레이터가 생길 가능성 매우 낮아요. 그렇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인데 특히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 odds of a moon base being pancaked are low.
0: Think about what a pancake looks like.
1: Flat.
0: It's flat. So that's what it means, to flatten it, to crush it. If a huge asteroid came down and landed on a base, it would completely flatten it. It'd look like a pancake after a while, kind of.
1: It's a funny expression.
0: Yes.
1: Pancake처럼 납작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평소에는 엄청나게 큰 충돌로 인해서 이런 달 기지가 납작해질 가능성 매우 매우 낮아요. But it's not zero.
0: It's not zero. It could happen. That's what they're going to have to. That's why this is of paramount importance because
1: Absolutely.
0: it would be really bad if it did happen.
1: 자, 인류의 달 기지가 외계 천체와의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도 그 실현 확률은 희박하다는 얘기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0: The moon's new dimple makes something else distressingly clear. An asteroid doesn't need to strike a lunar settlement directly to cause a catastrophe. During an impact event, the ejecta blanket will be made up of a range of sizes of rocks that in turn make their own craters, said Alicia Jody, a doctoral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and an author of one of the two new papers. But how far can that debris travel?
1: 달에 새로 생긴 이 움푹 패인 자국은 또 다른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 줍니다. 그건 바로 소행성이 달 기지에 꼭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UCLA의 박사과정 학생이자 이번 새 논문 두편중한 편의 저자인 엘리샤 조티에 따르면은 충돌이 발생할 때 분출되는 물질층은 다양한 크기의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또 다른 충돌구, 크레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All right, what's a dimple?
0: Well, a dimple is a depression in a surface, a small hollow. So many people have dimples when they smile in their cheeks. Some people have a dimple on their chin. Think about a golf ball. Golf balls have little dimples all over them, those little rounded indentations. So in this case, like it's kind of using this word in a little bit of a humorous way because obviously this crater is really, really big. It's a big hole. In the surface of the moon, but they're just using this word, I guess, because the moon is so big, even though it's a really big hole, a big crater, it's not hug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whole moon.
1: Exactly. 또 하나의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로 보조개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이 보조개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a slight depression on your face. 이 depression은요, 우울증이라는 단어와 스펠링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depression은 움푹 파인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조개예요. Dimple를 영어로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dimple이 여기서 왜 나왔느냐? 크레이터를 가지고 달에 이런 이제 보조개가 생기는 것이라고 재밌게 말을 했어요.

0: 크레이터 움푹 패인 자국을 말합니다.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1: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iggest moon? One, a new moon, two, a crescent moon, or three, a harvest moon?
0: 우리가 달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꽉찬큰 달의 모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number one, new moon, number two, crescent moon, or number three, harvest moon. 최근에 우리 추석을 연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et's now listen to Sia with Fly Me to the Moon.

0: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달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충돌구, McCutcheon Crater가 향후 인류가 달에 건설할 기지에 잠재적 충돌 위험을 제시한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서 외계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거나 속도도 떨어지게 되죠. 달에는 이 대기가 없어서 이런 외계 천체와의 충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달에 꼭 기지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간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되는데요. 아까 이런 외계 천체가 달에 충돌할 때그 직접적인 충돌 지점에 있지 않더라도 충돌 파편이 워낙 멀리까지 날아가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레이?
1: As can be seen around this recent lunar indentation, most of the debris is deposited near the crater rim, said Julie Stopar, a staff scientist at the Lunar and Planetary Institute in Houston, and another author on one of the new studies. But the chasm is also surrounded by a Jackson Pollock-like splatter of ejected matter, with trails radiating outward for more than 60 miles. This debris, consisting of a handful of big rocks and plenty of smaller stones, has roughed up parts of the moon extremely far from ground zero.
0: 휴스턴에 있는 달 그리고 행성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이번 신규 연구 논문 중 하나의 공동 저자인 줄리 스토파는 최근 형성된 달의 함몰 부위 주변에서 볼수 있듯이 충돌 파편의 대부분은 충돌구 가장자리 근처에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돌 지점도 마치 잭슨 펄럭의 그림처럼 파편 물질이 흩어진 흔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범위는 바깥쪽으로 60마일 이상 뻗어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큰 바위와 수많은 작은 돌로 구성된 이 파편들은 달의 일부 지역을 충돌 지점에서 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훼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Alright, so before we go any further, I think we need to describe to our listen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Jackson Pollock's works what sort of picture we have, drawn in our heads when we hear this artist's name.
1: Right. He paints the, how would you describe it? Abstract? Is it abstract? Or
0: I
1: it's
0: guess
1: like
0: so.
1: it just looks like paint splattered all over a
0: Abstract is right, yeah. Abstract
1: paint.
0: expressionist. Yep.
1: Yeah, paint just splattered. Like there's a movie and he kind of like seemed kind of crazy, right? Like he would just be with paint and splattering it all over the canvas.
0: It kind of looks like what a kindergartner might just, I'm not trying to
1: But
0: degrade
1: he's
0: his
1: one of those
0: works.
1: artists that people
0: He's
1: are
0: very
1: like, I
0: famous.
1: could do that too. Everyone thinks they could do it.
0: Yes,
1: But I'm sure
0: exactly.
1: he has some logic
0: Of
1: to
0: course. And
1: his
0: I'm very
1: paintings.
0: ignorant to art, so I'm making these very simple analogies, but it does kind of look like a simple drawing that a kid might have drawn, but it's not, of course. 그래요. 그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이 페인터, 미국 페인터인데요. 그의 작품이 종종 대화 속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저도 가끔 보면은 미국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때 상황이 정말 마치 잭슨 폴락 같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혹시 없으시다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정말 낙서가 된것 같은 이런 이제 그림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고 또 너무나 유명한 화가였는데 우리가 왜 이제 피카소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뭐 몬드리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듯이 잭슨 폴락 하면은 그런 이제 막 여기저기 흩어진 그런 이미지들 그게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그때 전날 밤에 너무나 많은 음식을 막 먹어가지고 과식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서 내가 이게 다시 또다 나와버렸어. 마치 잭슨 폴락을 내가 그림 바닥에다 그려놓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1: I think he's quite a polarizing artist because you either think it's amazing or you think it's, as you said, something a kindergartner could make. But you look at someone, like I'm looking at some of his pictures now. There's, you know, they're in famous museums all over the world, like the Guggenheim. I think what he was good at is symmetry and the use of colors. Right? Like, even though it looks like a mess, there is some design to it.
0: 그냥 보면 굉장히 chaotic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뭐 logic and reasoning 뭐 다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잭슨 폴러크의 그림들 이제 그리는 과정들도 영상 같은 게 이제 예전 영상들이 있는데 그냥 양손에다가 페인트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뭐 그린 그림들도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냥 막 낙서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잘 모르는 to the uneducated eye. 그냥 보면은 it just looks like, you know, scribbling, but it's not. He was, you know, a very prolific and admired American painter.
1: Yeah. I think his art is pretty cool.
0: Yeah, no, because I feel bad that I said, you know.
1: No, but it's true. Everyone says that. That's not like you. Yeah, that's not a hot take that you just came up with. I think that's what a lot of people would say, and that's and that's why I say he's polarizing.
0: Ah, 그래서 이제
1: because some people, how is this art? And other people say, no, you don't know what you're looking at, right? Like, you know, art is very subjective, right?
0: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좀 드렸냐면은.

0: 지구 사이에서 들어가 일직선을 이뤄서 보이지 않는 상태, 혹은 그 직후 제일 가느다란 형태의 초승달을 말하죠. 그 다음에 Crescent Moon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빵 중에 크루아상. 제가 이거
1: 쿠아송,
0: I can't say it in
1: 쿠아송.
0: 우리말로 하기가 저는 더 어려운데요. 이제 불어와 영어로는 크루아상이라고
1: French people
0: 하는데,
1: hate the way English speakers say it. Croissant.
0: 맞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 영어 단어 crescent의 불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초승달처럼 생긴 빵이다 해가지고 크루아상을 그렇게 부릅니다. Alright, so the answer was number three. 당첨자 명단은 방송 직후 당첨자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첨되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Okay, now for a song break. Let's listen to Take That back for good.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국립합창단이 한글 창조의 과정을 합창 서사시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창작 합창 서사시, 훈민정음에선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를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이어져야 할 유산 말이죠. 자자손손 글 읽는 소리가 피어날 것이다. 세종이 남긴 것은 단순히 28개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읽고 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한글은 그 누군가가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선물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9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은 한글날.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병희가 작곡한 합창 서사시 훈민정음 중 위대한 유산, 바리톤 이은광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오병희의 합창 서사시 훈민정음 중에서 위대한 유산, 바리톤 이응광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서양의 합창음악 형식 안에 한국의 역사와 전통음악을 집어넣은 창작 작품인데요. 훈민정음에서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글을 몰라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백성들이 있었고 세종대왕은 그들을 바라보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세종의 그런 결심이 합창대서사시 훈민정음의 바탕이 된 건데요. 오병희 작곡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을 상당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작품이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흘러가지 않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또 작곡 당시 비틀스의 슈가가 대치타를 소재로 음악을 만든 것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곡들 외에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크시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1991년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는 아주 특별한 작곡가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반덴 부덴마이어입니다. 18세기의 네덜란드의 작곡가라고 소개되지만 사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감독 키에슬롭스키와 작곡가 지비그니에프 프레이스네르가 만들어낸 가상의 작곡가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는 폴란드에 사는 베로니카와 프랑스에 사는 베로니크라는 두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반덴 부덴마이어의 음악은 너무나 꼭 닮은 두 여성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작용합니다. 지비그니에프 프레이스네르가 작곡한 곡인데요.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 반덴 부덴마이어의 협주곡 2단조, 소프라노 엘즈비에타 투아르니카, 안토니 피트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 실레지아 필하모닉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즈베그니에프 프레이스네르가 작곡한 곡인데요.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 반덴부덴마이어 협주곡 2단조, 소프라노 엘스비에타 토아르니카, 안토니 비트가 지시하는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 실레지아 필하모닉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히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지금은 거의 첼로와 피아노로 연주되는 곡인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엔 지금은 사라진 악기 이것을 위해 쓰였습니다. 기타처럼 생긴 몸에 6개의 현이 있는 이 악기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플랑크, 오버의 소나타, 2번 슈베르트,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차이콥스키가 잠시 머물며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차이콥스키는 그런 공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듯 곡을 썼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쓴 세 곡의 모음곡 가운데 한 곡인데요.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종 3악장 멜로디, 야니네 얀센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중 3악장 멜로디, 야니네 얀센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말러 챔버 오케스트렌디로 감상하셨습니다. 헨델이 남긴 여러 협주곡 가운데서도 특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하프를 독주악기로 전면에 내세운 초기에 중요한 협주곡으로 꼽힙니다. 안단테의 여유와 알레그로의 활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헨델 작품으로 294중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시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595님의 사연입니다.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어느 해 가을에 우연히 알게 된 곡인데요. 제가 많은 위로를 받은 곡입니다. 가을의 정취에 잘 어울리는 곡. 함께 듣고 싶네요. 네, 아마빛 머리의 소녀. 이 제목은 프랑스 시인의 한 시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시에는 금빛에 가까운 아마빛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가 등장하고 드뷔시는 그 모습을 아주 짧은 음악 한 편으로 그려냈습니다. 길이는 아주 짧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음악인데요. 2595님은 가을 청취에 잘 어울린다며 이 곡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우리 청취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실지 궁금한데요.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케빈 캐너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드뷔시의 하마핀 머리의 소녀, 정경화의 바이올린, 케빈 캐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기타와 첼로를 섞어 놓은 듯한 악기였는데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잊힌 악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악기를 위해 만들어진 곡,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플랑크, 오버의 소나타, 2번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작곡됐습니다. 당시 핀란드에서는 러시아의 검열과 정치적 압박이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1년의 행사음악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위해 이 곡을 썼다고 하죠.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1 뉴스의 핀란디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도이치번호 821종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 헬리자베스 헤커의 첼로, 마르틴 헬르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의 하르페지온에 소나타, 도이치모너 821종 희락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 엘리자베스 헤커의 첼로, 마르틴 헬레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이 열립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채형,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박영성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클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1부 끝곡은 베를린 오페라 노르마종 가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이번 공개방송에서 함께할 분이죠. 소프라노 박소영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비에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오케스트라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현악 사중주의 기틀을 마련한 음악가죠.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시장조 작품으로 76의 3 황제종 2악장 보카다지오 칸타빌레 2015년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팀인 아베 콰르텟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죠. 꿈을 향한 경쟁의 무대 콩쿠르. 오늘 소개해드릴 콩쿠르는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리즈 콩쿠르는 신의 피아니스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는데요. 1963년 영국의 저명한 피아노 교사이자 음악가인 페니 워터맨 등에 의해 시작된 콩쿠르입니다. 리즈 콩쿠르는 한국 피아니스트들에게도 뜻깊은 대회인데요. 1975년 정명훈이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백혜선, 2006년엔 김선욱이 18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자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콩쿠르입니다. 먼저 1969년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루마니아 태생의 라도로프인데요. 66년엔 반 클라이번 콩쿠르, 67년 조르주 헤네스쿠 콩쿠르에 이어 리즈 콩쿠르까지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리즈 콩쿠르 결선에서 선택한 작품은 바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이었습니다. 루프는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거나 존재감을 과시하는 스타일의 피아니스트는 아닙니다. 리즈 콩쿠르 측에서도 그의 연주를 시적이고 내면적이며 음악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주자라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루프의 그런 특징을 너무나 잘 드러낸 연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시단조, 적모노 37종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라드루프의 피아노, 로런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시단조 작모로 37종 3악장 런더 알레그로 라드루프의 피아노 로런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9월에 이어 10월에도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 세계적인 입지를 굳힌 피아니스트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194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머레이 페라이어는 1972년 만 25세의 나이로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북미 출신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음악계에 이름 알렸습니다. 페라이어는 결선 무대에서 찰스 그로브스가 이끄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단과 청중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악장 라르게토의 서정성이었습니다. 페라이어는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는 피아니스트라기보다 음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즈 콩쿠르 우승 이후 페라이어는 거장 블라드미르 호로비츠를 주기적으로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폭발적이고 화려한 호로비츠와 정갈하고 서정적인 페라이어는 스타일이 전혀 달랐지만 호로비츠는 페라이어의 서정성과 음악적 우아함을 높이 평가하며 건반의 다채로운 색채감과 성악적 톤을 다루는 노하우를 전수해줬다고 하는데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섬세한 터치와 투명한 음색, 그리고 지적인 음악성을 잘 보여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 확인해 볼까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모노 11종 2악장 라르게토. 1972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핑의 편의 협주곡 1번 2단조 작모노 11종 2악장 라르게토 머라이 페라이의 피아노 연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콩쿠르를 테마로 한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주엔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출신의 미셸 달베르토는 12살 무렵 프랑스 피아노의 거장 블라드미르 페르 미테르를 만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했는데요. 페르 미테르는 알프레드 코르토의 제자였기 때문에 달베르토는 프랑스 피아노 전통의 계보를 이어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달베르토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레퍼토리는 프랑스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피아노의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갔는데요. 달베르토는 1975년 짤츠부르크 모차르트 콩쿠르와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3년 뒤인 1978년에는 리주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건데요. 그가 결선에서 선택한 것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이었습니다. 훗날 슈베르트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녹음했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도 전곡을 연주한 달베르토. 그의 연주는 음악의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음색과 선율을 섬세하게 다듬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1978년 리주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시장초 쾌일번호 503종 1악장 발췌했습니다.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아르맹 조르당이 지휘하는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5번 시장초, 쾌에바로 503종 1악장 발췌했습니다.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아르맹 조르당이 지휘하는 로잔 체인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를 테마로 하는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연주자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88년생 김선욱은 2006년 18살 나이에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김선욱의 우승은 여러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40여 만에 나온 최연소 우승자였고 리즈 콩쿠르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결선에서 그가 선택한 작품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였는데요. 이 연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18살의 피아니스트는 쇼팽이나 리스트처럼 젊은 연주자로서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긴 좋은 작품이 아니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곡은 브람스가 청년 시절에 쓴 작품이지만 음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람스는 이 협주곡을 20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수정한 뒤 1859년에 초연했는데요. 스승이자 친구였던 로베르트 슈만의 정신적 붕괴와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브람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젊은 작곡가의 열정과 함께 상실, 고뇌, 그리고 책임감 같은 무게가 느껴집니다. 2006년 김선욱이 리즈 콩쿠르에서 선택했던 곡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으로 15종 1악장 마이스토소 발췌에 들려드립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입니다.

0: 에메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2026 가을밤 콘서트. 10월 13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무대입니다. 지휘자 차홍의 정교한 리드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윤서영이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소프라노 황수미와 바리톤 길명민이 다양한 아리아와 가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토요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 파지에사의 피아노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 매 순간 새롭게 완성되는 연주로 사랑받아온 음악가죠. 튀르키예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파지에사의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24일 정클클 특집 공개 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방청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했는데요. 17살이던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4위에 오르며 국제 무대에 이름 알렸던 에릭 루는 2018년 20살의 나이로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2025년엔 쇼팽 콩쿠르에 재도전해서 기어코 우승을 기록했고요. 에릭 루의 음악적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젊은 나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만큼 깊은 음악성인데요. 2018년 당시 리즈 콩쿠르 결선에서 선택한 작품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이었습니다. 리즈 콩쿠르에서도 그의 연주는 시적인 깊이와 섬세함, 집중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2018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 작품으로 58종 2악장 안단테 컨모토, 에릭 루의 피아노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어머니의 글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욱 시적인 울림을 준다. 그 낱말을 일상에서 썼을 때에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나 사무치는 그리움에 적게 된다. 구매구매, 굿들하다 라는 낱말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깊고 진득한 사랑의 느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아치올 마당의 꽃들은 어머니가 표현한 낱말들처럼 조롱조롱 꽃망울에 맺히기도 하고 꽃벼락이 오기도 하고 자지러지는 색감으로 물들기도 한다. 그러다가 꽃들이 지고 빛이 바랜 빈 마당을 바라보면 슬픔이 괴어오를 때가 있고 비애감에 젖을 때가 있다. 박완서 작가가 쓰고 호원숙 작가가 책으로 엮은 책 박완서의 낱말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수미가 부른 카자부의 바람이 머무는 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곽완서 작가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맏딸 호원숙 작가가 이 책을 엮었습니다. 박완서의 낱말들에 수록된 사전을 엮으며 그 머릿말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일부를요. 박완서 작가의 수필이라든지 소설 그 글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정말 입가에 뭔가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그 너무나 간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보면 그 매력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입니다. 그 말맛이 너무나 찰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박완서 작가의 수많은 명작들 중에서 또 우리가 두고두고 다시 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낱말 120개를 이 호원숙 작가가 엄선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아, 이래서 박완서 작가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이 또 너무나 귀한 우리의 축제죠. 한글날이기도 해서, 와, 이책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일부 깔아드렸고요.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신지훈의 구름 타고 멀리 나라, 그리고 짙은의 깃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나의 시간이죠. 이번 주 한글날에 맞아서 일카 주제도 단어의 탄생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1966년 시인 김수영은

산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고 아름답다 여기는 우리말 단어 10개를 소개합니다. 그가 꼽은 10개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상인이라 나는 어려서부터 서울의 알에 대해 장사꾼 말들을 자연히 많이 배웠다. 마수거리, 애누리, 색주가, 은근자, 군것질, 총체 같은 낱말 속에는 하나하나 어린 시절의 역사가 스며 있고 신화가 담겨 있다. 또한 글방, 서산대, 벼룻돌, 부싯돌 등도 그렇다. 김수영 시인은 잘 다듬어진 시적 언어가 아니라 어린 시절 많이 듣던, 그래서 자연스레 몸에 밴 장사꾼의 말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남긴 글 속에서 우리는 세월의 흔적을 만납니다. 김수영 시인이 이 산문을 쓴 1966년으로부터 60년이 흐른 지금, 10개의 우리말 중엔 이제는 잘 쓰지 않는, 그래서 그 의미가 희미해진 단어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볼까요? 마수거리는 그래도 아직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장사를 시작해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은근자라는 낱말은 좀 생소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뜻이 나오는데요. 조선 말기에 나누어 부르던 기생의 등급 중에 중간급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겉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낱말이죠. 총체는 어떤가요? 아직 사라진 말은 아닙니다. 아, 총체 하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아직은 계시니까요. 먼지털이에 쓰는 그 도구 맞습니다. 김수영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읽다 보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몇 년 전 한글날을 맞아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글 단어를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글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인 안녕이었고요. 별, 봄, 꽃, 하늘, 달 같은 자연이나 계절을 뜻하는 단어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글날, 김수영 시인이 던진 물음에 여러분도 답을 찾아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최유리가 부른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한글 단어로 뽑은 바로 그 말,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인 김수영의 산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카페인 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어떤 것을 좀 꼽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언급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 지금 딱 떠오른 거 퍼뜩 떠오른 거 얘기하자면 빛입니다. 빛이다 할때빛 말고요. 그냥 불빛, 별빛에 붙이는 그빛 있죠? 그게 그냥 지금 훅 이렇게 불빛 하나가 딱 켜지듯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인님들도 좋아하는 그 한글 단어, 낱말들 한번 쭉 나열을 해주시죠. 그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소수빈에 다가갈게요, 안녕. 그리고 달인의 별두곡 띄워드릴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중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읽지 않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서 읽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마 이 소설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허균의 홍길동전 오늘 만나봅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때는 조선 초 세종 시기. 대대손손 명문 거족의 후예로 그 역시 이조판서를 지닌 홍아무개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정실부인 유씨의 소생 인형이고 둘째는 몸종 춘섬이 낳은 길동이었죠. 길동은 홍판서가 청룡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얻은 아들

것들로 자라면서 점점 뛰어난 외모와 지혜, 예사롭지 않은 무술 실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 천출이었기에 자식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깊은 서름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며 눈물로 호소해 보았지만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라는 꾸중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분사회에서 천한 출신에게 주어진 뛰어난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같은 것. 마음에 품은 뜻과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한계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길동은 집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쉽게 실천에 옮길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길동의 비범한 재주를 시기한 홍판서의 또 다른 첩인 초란이 길동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무당과 관상녀를 포섭해 길동이 자라면 집안을 망하게 할 화근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을 속이고는 어느 밤 자객을 고용해 길동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미 도술을 익히고 있던 길동은 도술을 부려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집을 떠나기 전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을 때에야 아버지는 길동에게 호부호형을 허합니다.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던 길동은 어느 경치 좋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도적들의 소굴이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길동에게 도적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돌을 들어보라 합니다. 무게가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돌이었죠. 길동은 그 바위를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그리곤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도적들을 훈련시켜 전국 팔도 부정한 재물들을 훔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한 길동. 가난한 백성을 돕고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겠다는 뜻으로 도적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 짓습니다.

조선 힙합 1 앨범 중에서 탑뮤직의 홍길동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허균의 홍길동전 이렇게 더 클래식에 담아봅니다. 허균은 조선시대 문장가, 사상가로 거의 그 당시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의 문제, 한계 등을 끝없이 고민하고 또 변화를 모색했던 인물이었고요. 그의 고민이 바로 이 소설 홍길동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원본이 남아있다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적 모의를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참형을 받았고요. 허균은 그 때문에 아마 그의 저작들도 제대로 보존되거나 평가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 수십 종의 홍길동전 이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줄거리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서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된 홍길동. 이제 전국 다니면서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 홍길동을 잡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어렵습니다. 계속 이야기 따라와 주시죠. 홍길동이 이끄는 활빈당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자 임금은 홍길동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팔도에서 홍길동이란 도적에게 한날한 시에 돈과 곡식을 잃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길동이 도술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신 8명을 만들어 팔도 관할을 동시에 습격했기 때문인데요. 포도대장 이홉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홍길동을 잡으러 나서 보지만 길동의 도술에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분명 문경 땅에서 부하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울 북악산이고 자신도 부하들도 모두 가죽부대 안에 꽁꽁 갇혀있는 신세. 목숨을 구한 것이 다행이라 여겨질 정도였죠.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조정에서는 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서와 형인 홍인형을 인질로 삼아 길동을 회유하려 합니다. 가족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볼수 없었던 길동은 결국 관아에 잡혀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잡혀온 홍길동이 이번에도 8명. 서로 네가 진짜 홍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싸우니 정신만 없을 뿐. 모두 허수아비가 둔갑한 가짜 홍길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주면 잡혀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죠. 이리저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홍길동을 막을 수 없었던 임금은 어쩔 수 없이 길동에게 병조판서직을 내렸고, 당당하게 대궐에 들어와 임명장을 받은 길동은 자신의 한을 풀었다며 미련 없이 조선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는 사라집니다.

조선을 떠난 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섬 제도에 정착합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 있던 아버지 홍판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길동은 이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 합니다. 남경으로 향하던 중 발견한 율도국이 그곳인데요. 산천이 깨끗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편안하게 살만한 곳이라 마음에 품고 있던 나라였죠. 길동은 부하들과 함께 율도국을 정벌한 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신분차별이 없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

아니의 은이 부른 출항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허균의 홍길동전 만나봤습니다. 이 문학사적으로도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 플롯 줄거리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곳곳에 풍자와 해학의 유머 코드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길동을 잡으러 갔다가 자루 안에 쏙 담겨서 정신을 차리는 포도대장과 포졸들의 모습 같은 것, 그리고 잡혀온 8명의 가짜 홍길동들이 서로 네가 진짜야 이렇게 우기는 장면 보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요. 아마 당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엄청난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34년 처음 영화로 만들어진 이래 다양한 스토리로 각색되면서 여러 차례 또 계속 영화로 이야기로 부활하고 있기도 하고요. 만화 영화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홍길동전 그리 길지도 않으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이야기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방송 통해서도 많이 접했는데 막상 활자가 이렇게 박혀있는 책으로는 읽은 적이 없네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한번 이참에 분량도 길지 않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가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2부에 첫 선을 보였던 그런 코너죠. 이로운 그림책, 무루 작가님이 또 새로운 그림책을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본방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권나연님, 이럴 수가. 그림책 읽는 어른이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코너네요. 운명인가 봐요, 북카페.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던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박경민님은 무루 작가님께

애혹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현주님은 작가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한정옥님은 그림책 엄청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림책을 이야기로 들으니 상상이 돼서 더 재밌네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를 우리 북카페에서 간혹 초대석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간혹 짧게 이렇게 건드려 본 적은 있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게 정규 코너로 이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얼마나 이 코너를 기다리셨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2부 열어보이는 마음이 뭔가 위풍당당합니다. 오늘도 무르 작가님 예고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그림책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멀리 가시지 말고 이 그림책 코너 잘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남겨주시면 우리 또 이게 숙성 방송이긴 하지만 또 금요일마다 그 남겨주신 사연들 무르 작가님과 함께 혹은 1부에서라도 미리 좀 펼쳐보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코너 말미에는 항상 다음 그림책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고도 간단히 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궁금하시면 그 미리 그림책 준비하셔서 그렇게 펼쳐놓으면서 북카페 금요일 2부 코너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적극적으로 무르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로운 그림책 그 모임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이 코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이소라가 부른 바람이 분다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두 발로 씩씩하게
1: 때로는 이상하고 자유롭게
0: 모험하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
1: 이로운 그림책

0: 이상하고 자유로운 그림책과 만나는 시간, 이로운 그림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루 작가님, 어서
1: 네,
0: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한 주간
1: 무루입니다.
0: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0: 네.
1: 지냈습니다.
0: 가을이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1: 네.
0: 또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이 한글날 작가로서는

0: 특히 또그 한글에 품는 생각이 또 남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래야 될 텐데.
0: 네.
1: 실은
0: 실은?
1: 한글날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0: 네.
1: 아, 내가 한글에 대해서 어떤 섬세한 자각과 생각이 있었나라는 걸 사실 처음 생각해 봤어요.
0: 사실 그걸 매번 인지하면서 살긴 힘들죠.
1: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어에 대한 고민이나 글을 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닌데,
0: 네.
1: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한글이라는 것에 국한한다기보다는 언어 그 자체에 좀더 있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나는 아는 단어가 없어서 글이 이렇게 좀 단조로울까라든지
0: 네.
1: 뻔하게 쓰게 될까라든지 아니면 좀더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될 때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총량만큼의 사유를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그걸 못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데,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나 가끔 우리가 외국어에만 있는 단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때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단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생각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0: 네.
1: 그렇다면 나는 이제 비교해서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어에만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는 걸 매번 체감하거나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내 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가지는 어떤 꼭 나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특질 같은 게 있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의 한계를 체감하고 그 한계로 인해서 그 너머를 고민하는 존재가 결국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자꾸만 또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무르 작가님은 또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언어 사이를 오가는 것인데 얼마나 그 고민을 그 어떤 언어의 경계라든지 이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이제 제가 그림책 번역을 시작을 한 지가 몇년 되었는데요. 사실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고,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고 있고, 같이 번역을 하는 정원정 씨가 영어 번역자이기 때문에 초역을 하는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번역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영어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된 문장이 우리말로 이렇게 건너올 때 그두 언어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제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제 드는 생각은 언어의 어떤 형상 너머에 이야기라는 본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0: 네. 아, 그 마음도 뭔지 알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 그래, 나는 그러면 그 본질에 좀 닿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0: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 이게,
0: 그게.
1: 네.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기는 한데,
0: 그쵸.
1: 이를 때 일로 대응을 안 하잖아요.
0: 아,
1: 언어라는
0: 그렇죠.
1: 게.
0: 네.
1: 그러니까 가끔은 좀 미치겠는
0: 왜 이것에 딱 들어맞는 이 어휘가
1: 거예요.
0: 없을까? 단어가 없을까? 그러나 그 형식적인 것 외에 이동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마음.
1: 맞아요.
0: 그거 뭔지 독자들은 다 압니다. 오늘 한글날 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약간 더 편하게 좀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뭐 K컬처 지금 막 워낙 이렇게 좀 많이 사랑받고 하는데 그 한국 그림책, 인기는 또 이것 또한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 네, 최근에는 한국 작가들이 워낙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기도 하고, 뭐 해외 유수의 상들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한국 그림책이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지는 이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들의 이름 가운데 한국 작가를 거론하는 외국 독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 그림책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게좀 어렵게 됐죠.

0: 되지 않았나라는
1: 아, 뭔지 알것
0: 생각도
1: 같아요.
0: 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는 어떤 뭐 국경에 딱 국한해서 민족이나
1: 그렇죠.
0: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넓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오히려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림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건 바로 내가 살던 그 동네 이야기네라는 걸 느끼거나, 아니면 특히 의성어 의태어를 읽을 때, 아, 이거는 이 맛은 이 말의 말맛은 지금 내가 모어로만 읽을 수 있는
1: 네,
0: 것이겠다라는
1: 그럴 수
0: 생각,
1: 있죠.
0: 네, 하게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뚜렷하게 한국어를 쓴다, 혹은 한국 그림책을 본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 뭐 한국 그림책의 특징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0: 네.
1: 너무 거대한 우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모어로 이것을 접하는 독자들이 알아챌 수 있는 그 반짝반짝한 그 표현들이 또 있다는 거.
0: 있죠.
1: 네. 오늘도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글로만 가사가 쓰인 노래를 우리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0: 네.
1: 악동뮤지션이 부른 오랜 날, 오랜 밤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이로운 그림책 무르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책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최정인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 최정인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제가 책을 보는데, 와, 이 고양이의 눈동자가 수정처럼 맑음이 어떻게 느껴지지? 빗물이 어떻게 느껴지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체가 이게 계속 마음을 훅 내려앉게 만들어요.
1: 맞아요. 이 최정인 작가의 그림책은 그림 보는 즐거움이 정말 큰데요. 아주 회화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예요. 색채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의 구도나 혹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미적인 충족감이 굉장히 큰 작가라고 할수 있어서, 한장한장 그냥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마음이 막 차오르는 네, 그런 그림책입니다.
0: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1: 네, 제가 이제 꾸준히 신간 그림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신간으로 나온 작가의 책을 보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작가의 전작 가운데 빨간 모자의 숲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참이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의 숲도 아주 그림 보는 즐거움이 큰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저에게 줬던 어떤 강렬한 인상,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이 책이 좀 저에게는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주 반갑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 한글날에 또이 책을 골라 오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이름이, 고양이들 이름이 재밌어요. 이 책이 고양이들이 등장하는 책인데,
0: 맞아요.
1: 한 친구 이름은 작은이.
0: 작은이.
1: 네, 그리고 또한 친구 이름은 노랑이예요. 근데 길고양이나 혹은 고양이를 반려로 들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줄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름을 붙일까? 여기서 작명 얘기가 이제 또
0: 우리 북카페에서는 근데 카페인 분들이
1: 나가야 되는데.
0: 가끔 이제 함께 하게 된 고양이 이름 고민 중이에요 하고 사연을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많은 진짜 전 세계 카페인 분들 다 머리를 모아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혹은 집단 감성의 힘으로 이름을 정해드려서 그 이름을 부여받은 고양이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 작명을 되게
1: 그렇군요.
0: 즐깁니다.
1: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에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명명하고 호명하는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름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책을 좀 골라봤어요.
0: 그러네요. 굳이 이름이 있는데 또 따로 애칭을 붙이는 마음, 이런 거 뭔지 아시잖아요. 네, 우리 또 워낙 중독된 상황이라서 북카페는. 네, 오늘 그러면 이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목도 내 마음속을 뚜벅뚜벅 스쳐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영혼이 남는?
1: 이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외워서 기억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제목을.

0: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1: 그쵸.
0: 이걸 또 줄여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1: 맞아요.
0: 네.
1: 항상, 뭘, 어떻게 가서 무엇이었더라.
0: 네.
1: 했던. 근데 그렇다고 이 제목이 부족하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0: 네.
1: 명료하게 기억될 수 있는
0: 네.
1: 뭔가가 없어서 이름 기억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나 이 제목 혹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어서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0: 그러네요.
1: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이 중에서 무루 작가님이 뽑은 결정적 장면부터 만나볼게요.

다시 봄이 찾아왔어. 어린 시절을 보낸 골목 위로 꽃비가 내려 집집마다 대문 앞에 다시 화분이 놓이고 낮은 담장 위로 환한 빛과 나무 그림자가 내려앉은 골목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 길 건너편 건물 유리창 위로 봄볕이 반짝이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노랑이가 있었어. 지난 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노랑이. 언제나 내 목덜미에 머리를 부비고 나비나 사람에게 곧잘 홀리던 아이. 그러다 언덕길을 내달리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들꽃을 닮은 내 동생. 유리창 너머에서 노랑이도 나를 봤어. 우리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마주 봤어. 노랑인 좋아 보였어. 하긴 나무 타기보다도 사람을 좋아하던 애였으니까. 다행이었어. 정말 다행이었어.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 늙은 고양이가 어서 가자고 재촉했거든. 이제 내 옆에는 노랑이 대신 나이 든 검은 고양이가 있어. 그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지난 겨울을 나지 못했을 거야. 길에서 살아가는 법을 나는 그에게서 배우고 있어. 늙은 고양이의 뒤를 따라 걷는 내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 어쩐지 노랑이를 닮은 것 같은 얼굴이야. 이상하지? 멀어지는 창 너머에 노랑이가 있고 골목엔 여전히 꽃비가 내리고 있어.

0: 하현상의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이로운 그림책 무르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책은 부와폴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정인 글 그림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입니다. 아, 지금 결정적인 장면을 딱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1: 네.
0: 슬퍼요.
1: 슬퍼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1: 네. 이 장면은 이야기의 중반을 좀 지난 뒤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낭독해드린 내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작은이는요, 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동생인 노랑이와 함께 성장기를 좀 보내요. 안전하게 잘 보내고, 그런데 길고양이들은 새끼가 좀 자라면 독립시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은 이제 어미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동네에서 살게 돼요, 함께. 그런데 이제 둘이 성격이 다른 거죠. 작은 이는 경계심도 있고 독립적이고 야생성도 갖고 있어요. 반면 노랑이는 막 홀려요. 나비 보면 나비 따라가고 사람 좋아서 사람 따라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좀 덜했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랑이의 이 사고를 눈앞에서 본 작은이가 충격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내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잖아요, 계속.
0: 그쵸.
1: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하는데 그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인식 사이에, 경험과 인식 사이에 시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되고,
0: 그쵸.
1: 돌이켜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계속 곱씹기도 하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우리는,
1: 네, 회한과 그리움과,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뒤늦은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0: 그쵸.
1: 하고, 이 고양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작은 이를 둘러싼 여러 세계가 좀 변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0: 네.
1: 이야기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은 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담담한데, 네, 어린 고양이가

0: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냥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네, 발견하면서 계절과 시간과 골목의 풍경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의연하면서도 좀,
1: 그쵸.
0: 네, 가슴이 조금 아프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네.
1: 이렇게 진짜 그 체구가 작아서 작은 이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세계에서
0: 네.
1: 체구가 작다는 것은 조금 더 정말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을 텐데.
0: 그쵸.
1: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하나 내 앞에 있는 지금 기쁨, 슬픔, 어떤 변화들을 다 끌어안고 가는 이 작은 이의 모습에서 저 울컥한 느낌이 들고요. 이큰
0: 네.
1: 어른은 지금 너무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0: 네. 이 이야기의 중반에 이제 혼자 된 작은이가
1: 네.
0: 혹독한 계절이 막 찾아오는데 자기 곁엔 아무도 없고 근데
1: 그쵸.
0: 비를 맞고 막 시장을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늙은 고양이를 만나는 장면이
1: 네.
0: 있는데요. 먼저 얘가 말해요. 나는 작은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 낯선 고양이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함께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는 작은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애틋하게 읽혔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고백이자 선언이자 동시에 나를 좀 보아달라는 네, 어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애원 같기도 해서
1: 그쵸.
0: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1: 애원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런데 이 또한 이만큼 용기가 없으면 할수 없는
0: 그럼요.
1: 목소리잖아요. 낼수 없는 목소리. 그러니까
0: 네.
1: 그게 참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아마 읽는 사람들은 다들 이 작은 이의 그 모습에서, 생각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또 줍게 되는 거겠죠?
0: 네.
1: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슬픈 거겠죠?
0: 그쵸. 그림이 정말 좋은데, 좋은 것과 동시에 이제 좀 인상적인 것은 비율이거든요.
1: 비율이요?
0: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보통 고양이의 크기와 꽃과 나무의 크기가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과장된 방식으로 고양이가 아주 작아졌다가 아주 커졌다가 꽃이
1: 네.
0: 아주 커졌다가 뭐 혹은 작아졌다가 하는 이런 변주들이 일어나요.
1: 그러네요. 지금 어떤
0: 네.
1: 페이지에는 고양이 둘이 누워 있는데
0: 네.
1: 그 옆에 개미가, 그 꽃에 있는 이 개미가 고양이 얼굴만한 느낌이고
0: 맞아요.
1: 있네요. 아, 근데 이거를 볼 때는 인지 못했어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절을 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능소화가 너무 아름다울 때는
1: 네.
0: 세상이 온통 커다란 능소화처럼 보이고, 벚꽃이 막 흩날릴 때는 세상이 하얀 꽃잎처럼 보이고,
1: 와.
0: 아카시 꽃 향기가 가득할 때는
1: 네.
0: 눈앞이 전부 다 아카시 꽃인 것 같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 일종의 수사로서 그림이 어떤 과장을
1: 네.
0: 선택하거나 혹은 뭐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을 할때 그것이 결코 지나치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건
1: 맞아요.
0: 작가가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1: 그게 이 자연물이 또 어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0: 맞아요.
1: 그려지니까
0: 네.
1: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이 페이지를 넘기는 그 쾌감이란 것도 또 있고 슬픔과는 별개로. 네, 그런 게좀 있기도 하고요.
0: 네, 이 이야기 속에 작은이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투 혹은 길고양이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 같은
1: 네.
0: 것들이 마냥 슬프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엄마로부터 배웠던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사계절을 보여줄 때그 아름다운 면면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1: 네.
0: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아마도 길고양이의 삶은 너무 각박하고 고달퍼 이렇게 읽지 않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풍경과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내가 마주치는 경험들이 아름다워라고 아마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그리고 전 이미 이 길고양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0: 네.
1: 그냥 이 책을 선물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이 얼굴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0: 네. 왜냐면 고양이가 끝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1: 그렇기도 하죠.
0: 네.
1: 예. 그리고 이입할 것 같은 분들도 있고.
0: 네.
1: 지난주는 개였는데, 큘란.
0: 맞아요.
1: 이번엔 고양이.
0: 네.
1: 다음주는.

0: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 아, 이게 좀또 다채로운 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0: 네.
1: 네.
0: 지난주 저희가 그 개는 인간이 타자를 상상하거나 은유하는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다고
1: 네.
0: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주에 고양이는 고양이 그 자체이기도 한데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처럼도 보여요.
1: 그래서 또 작가님이 이렇게
0: 네.
1: 또 작은 일을 주인공으로 또 하신 거기도 하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작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최적화된 장르가 그림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안 보이는 거, 숨겨진 거,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보여지는 방식이 예를 들면 무대 위에 짠하고 올려서 자, 여기 이렇게 놀라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 네, 주목하시죠. 이게
0: 네,
1: 아니라,
0: 이렇게 막 핀홀을 막 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 네.
0: 숲을 뒤에 숨겨져 있는 작은 것을 독자가 겨우 찾아내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줄 때, 네, 그것은 사실은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 그렇죠.
0: 작은 것을 어딘가에 게시하거나 위에 올려서 모두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작은 것이 실제 숨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수 있도록 발견되게 하는 것. 네, 그림책의 그림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거든요.
1: 이런 어떤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많은 그림책 작가가 인지하고서 그림책을 쓰고 그리기 시작하는 걸까? 이것도 막 궁금하고요. 아니, 이르게 되는 걸까? 그 동시에 막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 놀라운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림책 작가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1: 네.
0: 저도 지금 딱 바로 그런 지점들이 궁금하니까 창작의 과정에 관해서 물어볼 때
1: 네.
0: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1: 그쵸.
0: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계획된 것이며 어떤 것들은 내 의식 밑바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네.
0: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되는데 아마 소설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끔 짐작을 해보는데,
1: 네.
0: 예를 들면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간다던가,
1: 그쵸.
0: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창작자들에게는 아주 드물거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1: 네.
0: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께 그런 거 물어보죠. 어떤 것들이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일어나거나 혹은 나를 넘어서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도 하는지
1: 네.
0: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게 이제 꼴라주 같은 방식인 것
1: 꼴라주
0: 같아요.
1: 방식.
0: 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의 손은 하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선형적인 방식으로 무언가가 일어나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이제 꼴라주는 동시성을 좀 가진 방식으로 그림을 배열해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에 기댈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꼴라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 무의식이나 우연에 의한 작업물들을 좀 기대하고 싶을 때 네,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 계시고
1: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네요. 뭐라도
0: 그렇죠.
1: 드나들 수 있게?
0: 네,
1: 와,
0: 맞아요. 그리고
1: 재밌네요.
0: 이제 작업물들을 배열할 때 이제 빨래집게에다가 해서 이렇게 실에다 걸어보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도 우연성 같은 것들을 좀 획득하고 싶을 때 그런 작업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1: 재미납니다.
0: 네.
1: 기술이. 우리 오늘도 또 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이번에는 요조의 모과나무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왜이 곡을 고르셨어요?
0: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어디선가 모과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각으로 먼저 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충족감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1: 그러네요,
0: 했는데요.
1: 진짜.
0: 네. 이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1: 네.
0: 이 모과나무 굉장히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곡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메이저로 흘러가는 곡이에요.
1: 네.
0: 그런데 마지막이 마이너로 끝나요. 그래서 그 아주 독특하고 미묘한 정서가 저는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그

0: 색깔 같은 것들 혹은 이 조의 변화, 조성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그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화사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 보면은 오래전 내가 주문했던 소원이라는 가사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저는 다 알지 못하는 채로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내 마음에서 어떤 그리움이나 어떤 절실함이 건드려졌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네,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1: 와, 좋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이로운 그림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루 작가가 가지고 온 책은 최정인 작가의 그림책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입니다. 아, 이 지금 후반부에 가면
1: 네.
0: 그 작은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골목으로 꽃비가 내리는 순간에게 회상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1: 네.
0: 거기 보면 아, 둘 다 이제 동생 노랑이와 함께 머리를 목덜미에 기대는 걸 좋아했던 서로의 목덜미에
1: 네.
0: 그 머리를 기대는 걸 좋아했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림도 나와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0: 네,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이것은 현재형이 아님을 또 다시 우리가 상기하게 되고,
1: 네.
0: 그러나 바로 옆에 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의 노랑의 모습도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책탑이 쌓여 있습니다.
1: 맞아요.
0: 새로운 배경 속에
1: 네.
0: 노랑이가 있어요. 나는 옆에 없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저만치 작은 이 모습이 또 그려져 있어서
1: 네.
0: 기분이 이상해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는 심지어 아마 이 노랑이를 구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점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책을 들고 지나가고 있고, 그 건물 앞에는 유리창 너머로 노랑이가 있고, 그리고
0: 맞아요.
1: 그길 앞으로는 작은이가 나이든 고양이와 함께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노랑이와 작은이는 더 이상 이제 이전처럼 몸을 맞대고 같이 지낼 수는 없지만
0: 네.
1: 각자가 선택한 삶을 잘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0: 저 눈물 날것 같아요, 지금. 와, 네,
1: 네,
0: 그렇죠.
1: 이게 지금
0: 맞아요.
1: 감정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 작은이라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담담하고 절제된 화자로서의 장치들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0: 그러네요,
1: 네.
0: 진짜. 여기 보면 그 부분에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1: 네.
0: 스쳐간 모든 풍경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림이 되어 쌓여가고 있어. 제목이 탄생한 그한
1: 맞아요.
0: 줄이 딱
1: 네.
0: 지나가고 있고. 아, 너무 슬픈데, 근데 또참 대단하다. 아,
1: 네.
0: 인정하게 되는 작은이의 어떤 삶입니다,
1: 아,
0: 이것이.
1: 어떡해. 작가님 눈물
0: 아, 아니, 아직 눈물 흐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오, 막 일렁일렁합니다.
1: 네.
0: 계속 이런 질 갖고 오실 건가요? 네, 우는 건가요? 우리 금요일이 그 전에도 에세이 시간에 제가 가끔 막 울고
1: 네,
0: 했었는데, 네.
1: 맞아요.
0: 아니, 그림책의 세계가 이렇게 파동이 엄청 크네요.
1: 네. 이게 작은이가 사실은 인간도 아니고, 그리고 성묘도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작고, 언어를 구사하기에는 굉장히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화자로서는 되게 제한된 방식으로 자기 삶을 보여주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 바람에 독자는 감정을 훨씬 더 깊이 이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니, 뭐, 소설에서는 어떤 경우는 진짜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화자일 경우에 그
1: 네,
0: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없는 화자다.
1: 맞아요.
0: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작은이가 자신이 그렇지만 너무나 담담하게
1: 네.
0: 얘기를 해내는 모습이 진짜 너무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1: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의 모든 아름다움의 밑바닥에 있는 슬픔은 이들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이거든요.
0: 네.
1: 이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그래 너네 길에서 사계절을 다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겠다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이야기가
0: 그렇죠.
1: 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슬픔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맞아요. 와, 얘네 이제 성공했네. 걱정 없네. 이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일렁이는 저의 마음과는 또 별개로, 근데 이것도 묘한 그 편안함을 주는데, 이 지금 서점 주인처럼 보이는 요 책방지기 같기도 하고, 이 인물. 사실 되게 덤덤하게 그냥 하루의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책을
1: 그쵸.
0: 앞에 딱 이렇게 되게 안정감 있게 들고, 이게 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인데,
1: 네.
0: 뭔가 머리 스타일이나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약간, 무르색하니. 닮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림책을 지금 하나를 안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느낌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연결될 줄?
1: 전혀 예상하지
0: 아, 그쵸?
1: 못했고요.
0: 이게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이런
1: 네.
0: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1: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
0: 네.
1: 작가가 그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람과 집고양이가 좀 친근하고, 색깔에
0: 네.
1: 있어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 서점은 머리 색깔이
0: 네,
1: 붉은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노랑이는,

0: 이 그림책을 오늘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 이제 겨울이군요. 네, 겨울까지 한 페이지가 사계절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던. 근데 이 겨울의 페이지에도 보면 이 노란색 불밝힌 집에 그 창문이 훅 눈에 들어와요. 이
1: 맞아요.
0: 고양이의 눈동자처럼. 이런 느낌들도 좀 아름답게 다가오고요.
1: 네, 이 책의 표지가 창문을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 풍경이라는 건그 풍경을 보는 사람을 상상하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창문의 어떤 분절된 화면들 혹은 어떤 기억 속의 장면들을 배열한 것 같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데, 사실 창문이라는 건 같은 창문이어도 분할 창일 경우에는 어디서서 그 창의 모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화면도 다른 풍경을 담고
0: 네,
1: 있거든요.
0: 맞아요.
1: 결국 이 세계를 어떤 곳으로 볼 것인가는 어느 창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짜 내가 늘 걸었던 거리, 내가 늘 보는 어떤 풍경, 누군가의 표정까지도 허투루 보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작은 존재들이 이 세계를 보는 그 시야와 시각에 대해서도 좀 상상해 보게 될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림책의 세계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잘 주목하지 않았던 얼른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에 좀 주목하게 되고 발견해내는 그 감각을 키우는 힘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정말 그 체구만으로만 보더라도 혹은 어떤 권력 힘의 어떤 배분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림책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좀 작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이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갑자기 어디로
0: 네.
1: 가는지 모르겠는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
1: 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책 읽을 때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0: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1: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거나 도달하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그 사계절을 다 돌아서 그 다음 계절을 맞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와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작은 존재들에 좀 주목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보는 이 시각을 갖는 일이, 실은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일 것
0: 그렇죠. 진짜
1: 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성취가 목적인 사람에게 작은 건좀 방해가 돼요.
0: 인정해야 할것 같은
1: 네,
0: 말이에요.
1: 네.
0: 맞아요. 성가시죠.
1: 네, 제가 되게 무서운 말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도태되는 쪽으로 진화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본 적이
0: 네.
1: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말이었는데, 성취를 중요한 가치로 두면
0: 네.
1: 작은 것들은 소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0: 그렇죠. 그래야 빠르게 목표한 바를 이룰 수도 있을 테니까.
1: 그큰 길로,
0: 그렇죠.
1: 시원하게 뻗은 큰
0: 네.
1: 길로 어떤 요철도 장애물도 없이 밖을 잘 보지 않으면서
0: 네.
1: 달려가야 하는 것인데, 그림책은 사실은 그걸 별로 좋아하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근데 사실 모든 예술이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요.
0: 그쵸.
1: 네, 그래서 그림책은 일단 독자의 다수가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디를 내달리는 일보다는, 네,
0: 맞아요.
1: 주저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들여다보거나 방황하는 쪽에 좀 더,
0: 그쵸.
1: 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지 않은 독서를 계속 권장하는 장르거든요.
0: 인정. 아, 근데 기꺼이 하게
1: 네.
0: 만드는.
1: 네.
0: 네.
1: 뭘한 번에 쭉 읽을 수가 없고,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정보를 여러 번 탐색하면서 처리해야 하고,
0: 네.
1: 자꾸 재독해 하라고
0: 맞아요.
1: 하고,
0: 심지어

0: 방금 넘긴 페이지 또 이렇게 들춰보게
1: 맞아요.
0: 만들고.
1: 네, 그래서 대단히 번거롭게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장르예요. 그런 점에서 작은 존재들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세계에서 보다 환영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림책이 왜 매력적인지 또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습은 필요 없는 그런 코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욕심나서 저 다음 시간에 그책 미리 준비하고서 펼치면서 같이 얘기 듣고 싶어요 하는 카페인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끝에 다음 주책 소개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책 다룰까요?
1: 다음 주에는 페터 엘리오트가 쓰고 키티 크라우더가 그린 서부 시대라는 책을 제가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0: 오, 서부시대. 왠지 이건 큰 세계를 그릴 것만 같은데. 서부시대.
1: 네, 저희가 이번 주와 지난 주에 읽었던
0: 네.
1: 책들하고는 좀 스케일이 다를 것
0: 아,
1: 같긴
0: 그래요?
1: 합니다. 네.
0: 궁금합니다. 키티 크라우더의 서부시대로 다음 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르 작가님, 2주 이렇게 했는데 그냥
1: 네.
0: 오래 전부터 여기 계셨던 분 같아요.
1: 네,
0: 네.
1: 사실 워낙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내가 계속 여기 있었던
0: 있었던 것
1: 사람인가?
0: 같아요. 모두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 느낌 그대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설렘으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권나무의 빛이 내리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Mail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불가능한 미션 완수 이후 톰 크루즈가 정극 연기에 도전하며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낳았던 영화 디거. 이 영화의 성적이 예상 외로 부진하다네요. 첫 주 개봉 수익이 800만 달러였다는데 못해도 2천만 달러를 예상했던 배급사 워너 땡땡사 꽤나 당황한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객과 평단의 점수도 매우 야박한데요. 비상체제에 돌입한 워너 땡땡사가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디거, 이 영화에 대한 혹평과 극찬을 나란히 붙이며 직접 관람하고 직접 판단하시라는 광고를 게재한 건데요. 뭐 이런 게 일종의 역발상 마케팅일까요? 미국 평론가와 관객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맞서서 영화 디거를 극찬하는 프랑스 평론가와 관객들의 반응을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논란이 일자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헐리우드도 이것도 영화 한 편이 나온 논란, 이 소모적인 논란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 1941년 발표된 미국의 보컬 그룹 The Ink Spots의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이 곡, 그러니까 영화를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시대적으로 1941년의 분위기가 필요했던 모양이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알레한드로 이냐리뚜의 필모그래피에서 또 버드맨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이 레버넌트로 오스카를 드디어 받았나요? 아니면 못 받았죠? 받았나요? 이것도 헷갈리네. 받았습니다. 그 사실로 떠들썩했던 레버넌트, 그리고 참 사카모토 선생이 투병 중에 사운드트랙 작업을 했다는 사실로도 또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버드맨도 좋았고 레버넌트도 참 좋았는데, 이번에 이냐르뚜의 디거가 참좀 특이한 영화 같다. 그리고 톰 크루즈가 예전에 트로픽 썬더라는 영화로 아주 의외의 정말 기억에 남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영화 트레일러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시절에 그 트로픽 썬더에서 봤던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뭐 블랙 코미디, 정치 풍자 뭐 이런 작품이라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다라는 얘기군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중에 근 20년 만에 이렇게 개봉 주말 성적이 저조한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예. 톰 크루즈의 망가진 모습을 보려는 팬들보다는

멋진 그 미션 임파서블의 그 모습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뭐좀 특별한 마케팅 짧았지만 워너 땡땡사에서 이렇게 했다죠.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반에 디거 록웰 이 캐릭터가 딱 등장해서 미국은 세계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세계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영화 속의 캐릭터가 나와서 이젠 더 이상 아니지라고 응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평가들의 명언들이 비평가의 출신 나라의 국가 그 국기가 이렇게 탁 표시되면서 첫 번째로 멕시코의 유튜버가 이런 평을 남깁니다. 야, 이거 장대하고 특별하고 참 신랄하다. 좋다는 의미죠. 이어서 미국 국기가 딱 나오면서 와, 기괴하고 의도적으로 촌스럽다 라는 혹평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프랑스 비평가는 이 영화는 지성의 보석이야 라고 극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뉴욕 포스트가 의도하지 않은 졸작. 아니, 이 부분에서 졸작이 아니라 걸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냐리뚜의 그 버드맨에서 그 연극을 비평하는 뉴욕 최고의 비평가 타바사 디킨슨이 연극을 다 보고 그랬잖아요. 무지의 뜻밖의 미덕.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아가지고 대박이 나긴 했죠. 뉴욕 비평계에 그런 기사가 하나라도 났으면은 영화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앞으로도 뭐 그런 비평이 나온다면. 아무튼,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광고 장면에서 디거가 딱 등장해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당신이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외쳐요. 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없애버렸거든.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관객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고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뭐, 막, 누가 뭐, 선동하고 이럴 게 아니죠. 예. 피같이 번 돈을 이 작품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톰 크루즈의 연기를 볼수 있었던 영화에서 사운드트랙에서 음악 두곡 골라봤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1999년 영화죠. 마그놀리아 사운드트랙에서 에이미 만의 Save Me 먼저 듣고요. 베리 레빈슨의 1988년 레인맨 사운드트랙에서요. 에타 제임스가 부릅니다. At Last 두곡 듣고 오죠.

두 명의 미국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에이미 맨의 Save Me 그리고 에다 제임스의 At Last. 각각 영화 막놀리아 그리고 레인맨 사운드트랙 수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9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89회 수상작입니다. 한 편의 뮤지컬 영화가 두 부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모두 석권했죠. 데이미안 차젤 감독의 연출작 라라랜드, 그 음악 감독 저스틴 허르위츠가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시티 오브 스타즈로 두 개의 트로피를 모두 차지했네요. 스코어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89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데미안 차셀 감독의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음악감독 저스틴 허르위츠가 스코어 주제가 두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았고요. 먼저 들으신 스코어의 제목은 미아 앤 세바스찬스 Theme,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였죠. 이옛 헐리우드 뮤지컬 그리고 1950년, 60년대 재즈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만들어진 곡. 그리고 들으신 주제곡은 저스틴 허르위츠가 당연히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파섹 앤폴 작사 이두 사람 이 콤비도 작곡자이면서도 또 작사 능력도 출중한 모양입니다. 벤지 파섹 그리고 저스틴 폴, 더 그레이터스트 쇼맨을 비롹한 뭐 각광받은 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곡가들인데 이번에는 작사로 참여했군요. 토니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아무튼 저스틴 허르미츠가 작곡가로 주제가상을 받았고요. 곡 제목은 그 유명한 City of Stars였죠. 자, 계속해서 이제 세계 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넘어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월요일에 소개한 키워드죠. 이탈리아 버전의 비트 음악, 무시카 비트. 그 시절 또 대표하는 밴드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밴드가 아니라 듀오네요. 여성 듀오입니다. 라 메타모르포시의 에드오 이데아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어라는 제목의 1969년 곡이고요. 이어서 화요일 키워드는 브라질의 쇼루였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그 까바킹뉴의 명인 비르추오소 한 분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이분은 망돌린이죠. 브라질 식으로는 표현하면 망돌린 연주를 너무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이라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코비 두 망돌린 그의 연주로 라멘투스 탄식 들어보겠습니다. 쇼루의 또 다른 거장 비싱딩냐의 1928년 작곡된 곡인데요. 후배인 자코비 두 망돌린이 또 이렇게 반돌리니스타로서 해석을 했죠. 아, 이런 또 역사적 의미가 있군요. 이 자코비 두 망돌린은 참 대단했던 부분이 이런 건것 같습니다. 악사로서의 지위를,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동료 음악가들이 항상 뭐 술에 쩔어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밤이라는 클럽 연주가 뭐 이런 지위였다면 별 대접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걸 너무나 탈피하고 싶어 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와 연주하는 그 뮤지션들은 항상 그 헌신적으로 연습하고, 연주하고,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복장으로 연주에 임하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비록 밤에 무대에서 연주를 하지만, 번듯한 직업, 뭐꼭 번듯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해 뜨고 출근하는 그런 일은 꼭 하도록 해라. 뭐 이랬다는데요. 그리고 주말 뭐 쉬는 날이면 그렇게 혹독하게 리허설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런 일화의 주인공, 자코비 두 방돌링의 라멘투스 두 번째로 듣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쉿아웃이었죠. 이번에는 홍콩의 재즈 가수 류이완, 로만 템이 부르는 야상해 샹하이 나이츠라는 곡인데요. 1946년에 최초로 발표된 곡을 1990년대 주름 잡았던 홍콩의 재즈 가수의 재해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요일 키워드였던 부시 발라드, 호주의 컨트리 웨스턴, 호주 버전의. 오늘은 바로 그 왈층 마틸다. 저는 톰 웨이츠 버전으로 처음 이 곡을 듣고 원곡이 이렇거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 편곡 버전으로 존재하는. 오늘은 호주의 그룹 The Seekers의 1963년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Seekers가 부르는 보짐지고 떠나는 도보 여행이죠. 예. 제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유랑길 이렇게 하죠. Waltzing Matilda. 설명드린 네곡 이어서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부르는 세야, 좋을대로입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2001년 발표곡입니다. 세야는 스페인어로 좋을대로, 뭐 아니면 될대로 되라,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될대로 되라의 경우 체념의 뉘앙스가 짙어서 좋을 대로로 택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더 가깝기 때문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 지점까지 왔다.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왔다. 나의 동전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좋을 대로 굴곡 많았던 시절, 홍역 같았던 이젠 지나온 날들, 좋을 대로 너의 미소를 깃발 대신 쳐둔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련다. 피지 못한 불운이라 해도 받아들이련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계속되는 시련 같은 건 없다. 행복의 매뉴얼도 없다. 내 삶의 봄이 떠나며 남긴 영수증을 뒤적이다 보니 내 몫의 행운이 다했음을 알겠다. 지갑 속 너의 사진을 보며 좋을 대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련다.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도 좋다. 치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나의 노래를 풀어놓는다. 누구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듣기를 바란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행사음행 전하는 노래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러리의 2001년 발표곡 세아 좋을대로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곡은 호르헤 드렉슬러리의 원곡인데요. 스페인 아티스트 솔레 히메네즈의 버전으로 들어보죠. Todo se transforma, 모든 것은 변형된다.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 아티스트 솔레 히메네즈의 Todo se transforma. 모든 것은 변형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어지는 새음행 2부 순서는 DJ 선곡 요르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코지안테의 La nostra lingua italiana. 우리 이탈리아 말.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 출신의 카를로스 누네즈 그리고 포르투갈의 둘세 폰치스의 렐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영화음악가, 멀티악기 연주자이기도 한얀 티에르센의 Happy Days 이 연주곡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율디 앨범 반장 금요일에 DJ 선곡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하고 함께 듣는 음감회를 열죠. 사적인 저의 해설과 함께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요리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소개한 음반도 잘 들어주시고 또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노르웨이의 트론 칼레보그의 2023년작 아메리카 보텐 미국 행 선박 이런 제목의 그 나라의 현대사에서 이민자들 미국으로 다양한 이유로 떠난 이민자들을 기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소개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니까 믿겨지지 않아요. 대박! 한 분이 그렇게 하셨네요.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아마 제가 이민을 시작했던 무렵에는 거의 80-90%의 이민자들이 과거의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로 모였던 것 같아요. 떠나 있으니까 자기의 고국을 고국 사람들이 그리웠던 이유도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엄학용님께서는 이 기타 소리가 고향 떠나본 적 없는 학용씨에게 고향 생각을 나게 한다. 아, 좋은 표현인데요. 음악은 그런 마술 같은 힘이 있죠. 서간 고딕이라 그런가 봐요. 조이선님께서. 그러니까요. 다들 짧게 짧게 콕 집어서 느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보다 낯선 짐자무시 영화가 떠오르는 조이선님이 또 이런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그러게요. 플랫폼에서는 이 칼레보그의 음악을 뭐 코엔 형제 빔 벤더스의 작품 영화의 그 시네마틱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서 저도 그 표현으로 옮겨드렸었는데 천국보다 낯선 그 영화도 예, 좀 황량하죠. 미네소타 앨범 이 칼레보그의 또 다른 3부작인데 그 제가 언급을 했었죠. 예, 그 앨범도 들어보고 싶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거로 갈까 하다가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음반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반도 좀 미리 알고 정한 건 아닌데 이게 보니까 또 칼레보그의 노스 컨트리 서간 고딕 지난 시간에 제가 말장난을 좀 했잖아요. 서간이라는 형식이 조금 닮아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아티스트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어린 시절 자신에게 씁니다. 13세 시절에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편지를 쓰는 그런 구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앨범의 타이틀도 13이고요.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웨일즈 출신의 하프 연주자 캐서린 핀치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혹시 아, 그 사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팬데믹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될 무렵에 제가 DJ 선곡을 통해서 이 캐서린 핀치와 세네갈의 세코 케이타 예, 듀오 음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음반에서 한 두 곡 정도를 각각 다른 시간에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선곡표를 찾아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티스트들이 약간 그런 희망의 메시지, 뭐 이걸 좀 강박적으로는 아니지만 뭐그 시간을 자신들도 경험하면서 음악으로 약간 그런 메시지를 풀어낸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고맙게도. 그 중에 하프 계열의 두 악기, 하나는 뭐 이탈리아에서 아일랜드로 넘어간 또 아이리시 하프로 발전한 핀치의 하프, 그리고 이렇게 개방현이라는 음이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기타에는 프렛이 있고 지판을 눌러가지고 현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막 연주하는데 이 하프 계열의 악기는 그냥 드르릉 하면은 이제 그 연주가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드르릉 이 소리만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악기인데 그한 사람은 하프, 한 사람은 코라.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전통 악기죠. 그 비슷한 악기이면서도 이 사람들 출신도 좀 비슷해요. 출신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캐트린 핀치는 이제 뭐 어린 유소년 시절에 뭐 콩쿠르도 참여하고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던 영재로 시작해서 2000년 초반 뭐 이런 시절 좀 주목을 받는 스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 하프를 연주하다가 또 특이하게 웨일스 공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왕실에 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직군이 있었답니다. 왕실 음악가가 뭐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 영국 왕실에서 그 직종을 부활을 시켰대요. 마침. 그래가지고 카트린 핀치가 왕실 하피스트로 또 수년간 또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세네갈 출신의 세코 케이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아프리카 음악을 얘기할 때 대대로 대대손손 그리오라는 집안의 내력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그게 이제 뭐 허가가 나야만 그런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 가문 출신이 아니라면 하여튼 어쨌든 뉘앙스는 왕족과 친하구나. 어쩐지 좀 고상한 음악을 또 여기까지는 저의 약간 냉소 아닌 냉소였고요. 아무튼 오늘 주목하는 이 앨범은 웨일스의 캐터린 핀치의 13이라는 음반입니다. 서간 형식이긴 하네요. 13세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에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는 컨셉.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하프 연주로 채운 자작곡 음반입니다. 이분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니까 클래시컬 장르에서도 뭐 바하의 음악이나 뭐 여타 그런 클래시컬 작곡가의 음악을 솔로로서도 발표하고 앙상블 멤버로서도 발표를 한 디스코그래피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첫 곡이 일단 타이틀곡이네요. 13. 그리고 영어 제목도 보이고 웨일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런 캐트린 핀치답게 웨일스어로 집으로라는 아드레 뭐두 번째 곡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웨일스 신화가 담긴 중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아리안 로드가 또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몰 아리안 로드, 아리안 로드의 바다. 자신의 고향의 신화나 이 전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 곡이 또 13세 시절 자신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때 청소년 경연대회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오늘 받고 작곡을 해서 참가를 한 거죠. 그런 대회였으면은 어떤 형식을 요구했으려나? 곡까지 써서 연주까지 하라 그러면 기존의 곡보다 기존 곡 아니라 자작곡도 하나 내세요. 뭐 이런 두루뭉술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는
앞서 언급

발표한 세네갈의 세코우 케이타와 함께 발표한 두 장의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 소르라는 음반에서 Bach to My Soul라는 제목인데요. 골드바레크 변주곡집 맨 앞에 아리아를 살짝 발췌를 해서 도입부에서는 핀치가 연주를 주도하고 이어서 My Soul라는 제목이 언급됐듯이 그 세네갈의 남부 지역의 특유의 그 리듬을 살린 또 마이소라는 곡 양식이죠. 그것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코우 케이타의 그리오 챈트, 구음을 들으실 수 있는 또 곡이기도 한데요. 그런 평균율로 조율, 뭐 현대 하프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평균율로 조율을 한다지만 코라도 그런가? 고대 악기는 약간 예 아무튼 코라만으로 바하를 연주했을 리는 없고 아무튼 이런 흥미로운 그러나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막 굉장히 대중적인 아티스트예요. 좋은 의미에서 카트린 핀치의 크로스오버 행보는 나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나저나 이 하프의 역사는 5천년 심지어 길게는 또 누군가는 3000년 정도로 보긴 하는데 카트린 핀치의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가 또 흔히 생각 떠올리는 그 고대 뭐 켈트나 뭐 그런 신화를 떠올리면서 신비로운 악기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악기죠. 오래된. 그런데 이게 외로운 악기잖아요. 그리고 뭐 흔히 오케스트라 단원이십니까? 근데 하프는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프를 전공하면 집이 재벌이라더라.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에 따라 선입견도 있구나, 분명. 실제로 타임라인이 뭐 5000년 역사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특정하게 약간 우리가 클래식 연주자들의 하프를 떠올리게 되면 딱 시대적으로 이렇게 괄호가 채워지는 그런 것도 참 신기하고 떠오르는 뭐 신화적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골라온 캐틀린 핀치의 2026 솔로 앨범 Notes to Self구나. 아, 13이라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앨범 제목은 나에게 보내는 노트. 이런 거 가끔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장문으로 편지를 써놨다가 한몇년 후에 꺼내보는 뭐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2부 순서 DJ 선곡 2월 뒤 앨범 반장 오늘은 웨일즈의 하피스트 캐서린 핀치의 올해 발표한 솔로 앨범 Notes to Self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음반 함께 하셨고요. 자세한 곡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성혁 PD가 소개하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평일 코너인 세계음악의 키워드의 종합편.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세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달리아의 지노 파올리 그리고 피아니스트 다닐로 레아가 함께합니다. 'Che cosa c'è? 무슨 일이야?' 이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동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도는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0: 있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3: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가만히 소리내어 말해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햇살, 바람, 설렘, 그리고 다정하다 같은 말이요. 특히 다정하다라는 단어는 발음도 참 예쁘지만 상대를 아끼는 마음까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런 말들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적어 마음까지 전할 수 있는 건 다 한글 덕분이에요. 그 한글이 세상에 알려진 날, 한글날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드는 한국어 하나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Hello, I'm DJ Jinjin, and I like to express my endless gratitude to King Sejong.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박재범의 가나다라였습니다. 한글 하면 떠오르는 노래라 선곡해 봤고요. 나란 말씀이 둥국이다라 문자와로 서를 삼아디 아니할세.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적을 수 없다는 뜻이죠.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쉽게 글로 적었으면 하는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배려로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이 만들어졌고요. 그 덕분에 고마워, 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항공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글로 적어서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뭐 가사를 쓰면서 많이 쓰기도 하고, 뭔가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단비? 막 이런 단어들. 그리고 저는 하늘과 우주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그 공감감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딱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나 딱 들었을 때 그게 상상이 팍 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날씨 관련된 가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비나 뭐 하늘 요런 것들이 뭐 윤술 요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예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소리내서 말할 때 예쁜 단어도 있고, 눈으로 볼때 예쁜 단어도 있는데, 글자로 적어 놓고 봤을 때 모양까지 예쁘다고 느끼는 단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사랑도 사실 그 사랑한다에서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에 그 이응 받침이 들어가니까 좀 귀여워 보이는, 그리고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해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동그라미.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귀엽고 예뻐 보인다. 그리고 되게 아름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글이 매일 쓰는 글자다 보니까 평소엔 잘 모르다가도 팬분들이 또 편지를 이렇게 써서 주시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좀 귀여우면서도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 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이제 한글을 공부해서 이제 글씨체랑 이런 것도 다 공부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글씨를 잘 쓰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이 단어 사이도 되게 일정하고, 뭐 타이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잘 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한글의 진짜 신기한 매력. 그냥 어떤 단어를 뱉던지, 그게 약간 흐름상, 아, 이거겠구나.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한 단어만 들어도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참 한글의 매력이지 않나. 그리고 초성만 써도 뜻이 통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초성 퀴즈를 제가 많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이들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올게요.

0: 오늘의 한국어는 간직하다입니다. 간직하다 means to keep something safe or to hold a memory in your heart. In English, it's like keep or cherish. 네, 이번에는 한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이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살이 좀 더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1: 아, 제가 머리를 좀 자르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좀 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0: 실제로는
1: 잘한 것 같아요.
0: 아, 실제로는 변화가 없지만
1: 아, 체중은 똑같습니다.
0: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간직하다를 알려드렸는데 대원님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나 아 이건 좀 앞으로도 좀 간직하고 싶다 하는 물건들이 있을까요?
1: 저는 제가 물건을 잘 버린다고 생각하고
0: 네.
1: 이사할 때 특히 많이 뭔가를 버려왔는데
0: 네네.
1: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CD는 안 버렸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거나
0: 네.
1: 아니면 뭐 전혀 정이 가지 않는 앨범들 같은 건 버리기도 했는데
0: 네네.
1: 얼마 전에 이사할 때도 많이 줄여야 됐는데도 끝까지 줄이지 않고 에... 남겨둔 CD들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1: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추억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비스티 보이스의 Ill Communication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0: 네.
1: 명반인데
0: 네.
1: 제가 중학교 때 그 앨범을 처음 샀는데요.
0: 아...
1: 저는 일부러 잡음을 섞는 음악적 미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0: 오...
1: 그래서 약간 노이즈도 있고
0: 네.
1: 탁탁거리는 약간 네. 에피노이즈 같은 것도 섞여 있는 음반이었는데 네. CD로 샀으니까 당연히 네. 깨끗한 음질을 기대하고 틀었는데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음반 가게 가서 저 이거 불량품인 것 같은데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면서 계속 되게 당황해 하시다가 뭐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했는데 아 뭔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아 내가 뭘 모르는 건가 하고 다시 집에 갖고 가서 듣다가 좋아하게 됐는데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좀 스스로 예, 좀 귀엽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앨범 진짜 못 버리겠더라고요.
0: 예. 그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을 사실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진짜 저희도 이제 멤버들이 옛날에 사인했던 앨범들 이런 것들 보면은 멘트나 뭐 이런 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때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사인하고
1: 네.
0: 했던 그런 장면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만들지 않는 앨범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멤버들 사인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못 버리겠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분명히 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만 그냥 상징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소중한 추억을 어떻게 간직을 하시는 편이신지.
1: 저는 가끔씩
0: 네.
1: 스마트폰을 켜고 사진첩을 연 다음에
0: 오.
1: 뭔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진들을 하나씩 지웁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그 지우고 있나 10분 정도.
0: 에, 에.
1: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우고 지워도 끝까지 남는 사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 그런 것들이 몇 년 정도 쌓이면 가끔씩 이렇게 맨 위로 올려가지고
0: 맞아요.
1: 보면 재밌더라고요.
0: 네, 저도 가끔 저는 이제 휴대폰을 이제 사진첩을 딱히 정리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찍어두고 테라를 올려서 사자. 그걸 쭉 간직하고 이제 요즘에는 휴대폰끼리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제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은 거의 한 4개째.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딱 보면은 그냥 물론 거의 다 제 셀카긴 하지만 아 이때 이거 했었지 저때 저거 했었지 막 이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보이면서 아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를 또 다짐하게 되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걸또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추억 뭐 아까 CD 같은 거 얘기해
1: 네.
0: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뷔 쇼케이스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멤버들끼리 가장 원했던 걸 처음으로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찐디를 만들어준
0: 맞아요.
1: 그 순간일 것 같아서
0: 맞아요.
1: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도 비슷한 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평론 공모에
0: 오.
1: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운 좋게 1등에 당선된
0: 오,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그 음악평론 공모의 심사위원이자 또 주최했던 임진모라는 음악평론가 선배님이 계신데
0: 네.
1: 그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0: 야.
1: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봤을 때그 인상.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 사무실로 찾아갔던 기억. 스무 살이거든요.
0: 야.
1: 아, 떨리네요. 네, 지금 그게 느껴져요.
0: 야.
1: 얼마나 떨렸을던지.
0: 저도 그때 생각하면 약간, 아니, 지금이야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때 진짜 뭔가 패기로 했던 느낌? 네, 긴장도 되지만, 패기로 뭔가를 이겨냈던 그런 느낌도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취향의 발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오늘도 대화님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1: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야.
1: 정말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들 너무나 많죠.
0: 너무
1: 예, 다
0: 많죠.
1: 가져올 순 없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게 멋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또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쌓여왔던
0: 네.
1: 그런 곡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그러면 노래 들으실 때 가사를 중점적으로 들으세요? 아니면은 멜로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운드나 멜로디를 더 좋아하긴 해요.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1년 동안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막상 가사에는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도 있을 정도입니다.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원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게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곡을 하는 입장으로서, 작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아, 더 듣기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그냥 가사가 예쁜 그 발음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그 가사를 잡아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영화도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영상미를 더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죠.
0: 맞아, 맞아요.
1: 근데 음악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좋아하는 분, 그리고 사운드나 멜로디를 좋아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운드 쪽입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오래 남는 가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음악인데,
0: 네.
1: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라는 노래 후렴구 가사가 딱그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에 딱 그렇게 나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0: 네.
1: 제그 옛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왜 몰랐지? 그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왜 몰랐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데 저는 그 가사가 먼저 떠오르네요.
0: 그러면 가사에 넣었으면 뭔가 좋겠다. 아니면 뭔가 이런 가사를 내가 좀 듣고 싶다, 노래에서. 이런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좀 신선한 거 그런 기준으로
0: 네.
1: 이렇게 실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데일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어보면 거기에 항상 듣던 스미스라고 나오는데 그게 스미스라는 영국 밴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음악인이든 누구든 이렇게 실명이 나오면 뭔가 귀가 확 쏠리기도
0: 맞아요.
1: 하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합니다.
0: 막 랩을 하다가 대화리
1: 아, 좋죠. 한번 넣어주세요. 저좀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0: 대화리 해가지고 나한테 음악적 지식을 주던 대화리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발라드에 그렇게 딱 나오면 이제 사람들은 대화리 항공이들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 들으면 다들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준비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가사입니다만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유.

0: 가 있습니다. 2014년에 한 음악 플랫폼과 출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이 있는데요.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 네. 여기에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와 요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이 두 노래가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선곡을 했는데요. 왠지 시인들이 선정했다고 하니까 뭔가 권위가 생긴다 봐요.
1: 맞아요.
0: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이런 걸 뽑았을까. 근데 가사가 좋아서 뽑기도 했지만 이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가라앉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책장을 가을에 한 장 한 장 넘기는 이 차분한 분위기,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 요즘은 특히 쓰이지 않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그려진다가 아니라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1: 맞아요.
0: 풍경이 불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늘이 젖는다. 네. 눈물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비가 내리는 걸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네.
0: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인들이 참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이 이제 BGM으로 깔리는 바람이 분다를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 요즘 굉장히 자극적인 노래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새롭게 등장을 한다면 참 좋겠다. 요즘에는 왜 이런 노래가 없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0: 저 요즘은 시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있는 그런 표현들보다도 그냥 속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는.
1: 맞아요.
0: 네, 이런 가사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런 게 또 일반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가사가 더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1: 맞아요.
0: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갑자기 이제 뭔가 되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네, 좋죠.
1: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시죠. 깊게 뿌리 내린 내 맘에
0: 작은 바람이 불 때면 듣고 계신 곡은 헨의 네, H-E-N입니다. 헨의 흔들흔들이라는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참 요즘 가장 가사를 잘 쓰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뿌리가 아주 튼튼히 내린 그런 나무 혹은 꽃인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가 부러우니까 자꾸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 안에 서사가 떠오르는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 네, 진짜 가사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흔들 내 마음이 너 때문에 이렇게 예쁜 언어로 표현된 그 움직임도 참 좋은 것 같고 음악도 아주 아름답고 예쁘니까 한글날에 좀 가사 곱씹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1: 흔들흔들 저는 사실 헨이라는 가수분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흔들흔들의 가사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대화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노래랑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항상 잘 되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가사말들은 항상 뒷받침되는 그런 사운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흔들흔들에서 이런 뭔가 현악기들의 뭔가 춤추는 듯한 그런 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흔들흔들이라는 제목을 정말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0: 이 헨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1: 네.
0: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컴백해서 앨범 발표하는데 요즘 잘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지 해서 협업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이문세 씨가 컴백해서 싱글 발표했을 때 헨 씨의 곡을 받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박지윤 씨가 같이 협업한다던가 그러니까 좀 서정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요즘 자주 찾는 네,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야, 역시 자기의 색깔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두 곡을 먼저 맛보기로 한번 만나봤는데 왕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일까요, 대원님?
0: 그래도 한글날 시인들의 설문을 통해서 네, 1위로 꼽힌 곡이니까요. 2014년입니다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감성적인 F, DJ 진진과
1: T지만 갑자기 글 쓰고 싶어지는 이대화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 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님의 플레이리스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듣고 계시고요. 잘쓴 가사는 반드시 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꼭잘쓴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0: 네, 이게 멋지고 감동적이어도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기를 서랍 속에서 꺼내서 읽어봤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자기였지만 자기가 봐도 좀 심한 거죠. 그런데 그 10년 되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네, 그런 깨달음이 느껴지는 곡인데 뭔가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뭔가 일상과의 공감도 되고 참 멋진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야, 이 지금 나오는 나레이션처럼 일기를 그냥 읽는 느낌 네. 이런 감성이 너무 좋네요.
0: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이런 내레이션이 나오는 음악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 맞아요.
0: 이때 또 신해철 씨도 이런 내레이션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렇게 떼창이 많이 나왔죠.
1: 아.
0: 뭐 공일오비의 네. 노래, 뭐 역시 또 신해철 씨의 노래 이런 거에 다 같이 합창하는 것도 있었고 네. 언젠간 또 트렌드가 돌아오겠죠.
1: 그렇죠. 뭔가 누가 일기를 읽어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0: 네.
1: 이 신나는 감성 속에서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더더욱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기 좀 쓰세요?
0: 한창 감성적인 사춘기 때는 썼어요.
1: 아...
0: 네, 그 좌물쇠 달린
1: 네.
0: 열쇠 잊어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뜯고 네. 그런 일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괜히 향수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보고.
1: 어.
0: 네. 근데 제가 군대 휴가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그 일기장의 위치를 바꿔놓으셨더라고요.
1: 오.
0: 네. 그래서 아 읽었구나.
1: 아.
0: 그래서 이제 다시는 쓰지 말아야겠다.
1: 아 어머니가 대화님의 감성을.
0: 네. 그리고 요즘은 안 씁니다만
1: 네.
0: 제가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안 들어가는 뭐 SNS 계정 같은 거 들어가 봐요. 그러면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떠오른 뭐 이런 글 같은 거
1: 오.
0: 일상의 단상 같은 거 이렇게 써놓은 거 아우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서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데 아
1: 그것 또한 추억이잖아요 사실.
0: 그러니까요.
1: 네. 저도 옛날에 써놓은 가사들, 뭐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가사들, 그리고 랩메이킹 했던 것들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건 되게 진짜 시적으로 막 쓰려고 되게 노력한 흔적들, 그리고 뭔가 되게 꾸며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약간 이런 감성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더블유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듣고 계신데요. 아, 제가 어떤 노래 가사를 제일 좋아해 하면 항상 1번으로 꼽는 곡입니다. 설정이 참 멋진데요. 만화가가 창작의 고통을 겪는 이야기. 또 이분이 아마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혹은 아직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런 사람의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고양이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보기엔 영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고 뭔가 마감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항상 너가 조금씩 말이 없어지고
1: 아...
0: 평소에 나한테 뭘 잘 챙겨주더니 생선 한 조각도 잊어버리고 잘 안 챙겨주고 그러다가 괜히 울다가 잠든 너를 보면서 나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이런 내용들인데 와, 참 멋지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W의 이제 멤버인 배영준 씨가 만든 곡인데 만화가를 소재로 한 예, 노래를 꼭 한번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진짜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이 그려지는 약간 그런 가사들인 것 같아요. 뭔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요즘에 그 땡튜브 보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AI로 만든 영상 같은 거 그런 게 머릿속에 자꾸 이제 그려지는
0: 아 고양이 춤추는 영상
1: 그런 거 말고

0: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자주 보는데요.
1: 아, 그런 거 그냥
0: 저는 고양이가 운전하는 영상도 진짜
1: 아,
0: 재밌게 잘 보고
1: 맞아요.
0: 있고.
1: 저는 요즘에 애기들이 막 화내고 막 뭐라 뭐라
0: 네.
1: 하고 너 아직도 핸드폰 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혼내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잠에 들고 합니다. 근데 그 뭔가 방 안에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침대나 뒤에 있는 곳에서 고양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 가사만 들어도 이렇게 그려지는 되게 신기한 그리고 새로운 시점이어서 굉장히 신선한
0: 네.
1: 노래였습니다. 야,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추천곡이죠. 취향의 발견 마지막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곽 푸른 하늘에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역시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자기가 도저히 읽히지 않는 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나를 펼쳐볼 때마다 주인공인 나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른 덮어줬으면 했어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선 항상 내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부끄럽고 그리고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건 저도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지? 자주 꺼내줘서 읽히지 않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공감도 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할 그런 노래죠.
1: 뭔가 읽히지 않는 책에 불과한 나는 네가 들여볼 때마다 나를 펼쳐볼 때마다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이 가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 역시도 물론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가끔은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모자라서 그리고 부족해서 뭔가 일을 그르쳤다 라고 생각이 들 때의 느낌을 되게 책에 잘 비유해가지고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0: 네. 곽푸른 하늘은 좀 포크 계열입니다. 이렇게 통기타. 네. 그래서 공연 가면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정말 기타 한 대 들고 진중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포크 공연의 재미 중에 하나는 공연 가서 어떤 사운드의 황홀함을 느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일상이나 생각을 노래로 들으면서 같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나에 대입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노래를 부를까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크 공연 참 재밌습니다.
1: 오히려 약간 불멍 네. 물멍 이런 것처럼 약간 노래멍
0: 그런 느낌 있어요.
1: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0: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약간 네. 포크 계열은
0: 저 같은 내향인들은 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뭐 같이 춤춰요 이러면 힘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렇죠. 귀 기울이는 거 좋아하는데 네, 네. 네, 내향인들 포크 공연 참 잘 어울립니다.
1: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워낙에 외향인이고 심지어 저는 올 스탠딩으로 공연하는 사람이어서 네. 저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 없이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도 그런 감성이 있어요. 뭔가 제가 이와 아이가 거의 반반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감성은 약간 포크 계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도 혼자서 생각이 많고 뭔가 영감이 필요할 때 한번 공연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랫말이 아름다운 음악을 추가로 더 만나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0: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1번으로 꼽는다는 가사 네, 네. 저의 욕심입니다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W의 만화가의 사려깊은 고향이 들을게요.
1: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한국인들의 일상의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our segment where we choose BGMs that match your messages.
0: 네, 장항동 정산소는 저랑 태원님이 한국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대현님의 추천곡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한국인들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아로아 리스님께서 한국에서 산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 절친이 여행하러 와서 저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1: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0: 아, 그래도 명동만한 데가 없구나. 광화문만한 데가 없구나. 느낀 게, 일단 고층 빌딩들이 쫙 늘어선 그 뒤로 남산도 보이고,
1: 맞아요.
0: 광화문 경복궁 보이고, 청와대도 있고, 인왕산도 있고, 심지어 도로가 진짜
1: 맞아요.
0: 널찍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사의 수많은 집회들이 벌어졌던 그 광장도 보이고, 아, 역시 이 광화문 근처만한 데가 없구나라는 걸
1: 그렇죠.
0: 좀 느꼈는데, 그래도 하루를 와야 된다면 광화문 꼭 가야겠지만,
1: 네.
0: 뭐 성수도 있고, 네, 성수에 정말 예쁜 카페들 진짜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 예전에 홍대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숨은 맛집이라던가 뷰가 좋은 좀 숨은 명소 같은 것들 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저는 여행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남해를 좀 추천해 드려요.
0: 남해.
1: 뭐 서해는 가까워서 자주 가시고 동해도 바람 쐬러 많이 가지만 남해는 사실 거리가 좀 되니까 이게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가족들이랑 남해 여행을 갔을 때 동해와 서해와는 진짜 다른 느낌이었어. 제 기준.
0: 맞아요. 동해는 좀 해변이 넓고
1: 맞아요.
0: 수평선이 진짜 멋있다면,
1: 네.
0: 남해는 약간 절벽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있죠.
1: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는
0: 맞아요.
1: 해외에서 보는 느낌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한국에서 볼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남해 음식들이 다 맛있습니다.
0: 아, 맛있죠.
1: 그래서 남해를 한번 좀 색다른 걸 경험하고 싶다. 나는 한국, 물론 3개월 사셨다고 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 이외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남해 여행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천곡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아까 광화문 얘기했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식상하지만,
1: 네.
0: 네, 이문세 광화문 연가하겠습니다.
1: 저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행이잖아요. 저는 복방간사 춘기에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저 예전에 그 라디오 출연했을 때 누가 이렇게 희망가를 추천해 달라고 DJ가 얘기했는데, 강산에 넌할수 있어 추천했더니 PD님이 갑자기 녹음 중이었는데 마이크를 내리고 식상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던 기억나요.
1: 뭐 이게 저희가 좀 단순하게 좀 단어에서 오는 그런 걸로 추천해서
0: 네.
1: 그렇지 좋은
0: 아, 좋은 노래들이죠.
1: 노래들이에요.
0: 그럼요.
1: 리메이크도
0: 네.
1: 되고 그런
0: 얼마나
1: 곡들.
0: 좋습니까?
1: 여행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 좋아하는 노래예요 원래.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사연 맞춤 노래 추천까지 또 해봤는데, 저와 대원님이 추천해드린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대원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대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0: 지난주가 이제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다면,
1: 네.
0: 네. 오늘은 진짜 그냥 일상적인 기분입니다.
1: 맞아요.
0: 네. 조금 더 합도 잘 맞는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제가 가사가 좋은 음악들을 선곡하면서 가사를 유심히 정말 많은 곡들을 들으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이렇게 소개해 주신 노래들 살펴보는데, 저를 좀 반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약간 채우기 급급하고, 좀 너무 상업적이고, 노래에 대한 뭔가 그런 감성들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두 마리 토끼를 저는 이제 앞으로 다 잡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만간 어느 서점에서
1: 네.
0: 한 30명의 관객과 함께 포크를 부르고 있는 우리 찐디를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거는 대원님의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요. 저 스탠딩에는 대원님 초대할 거예요.
0: 아, 가야죠. 네,
1: 네,
0: 제가 또
1: 스탠딩.
0: 몸치지만 좀 흔들고 해야죠.
1: 좋습니다. 그럼 끝곡으로는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아, 그리고 대화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아, 이런 또 연휴예요. 나들이 가서 알록달록 단풍도 보고 제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겠죠. 이 가을 바람 맞으면서 느긋하게 책장 좀 넘겨보는 거죠. 카페에서 특별한 곳 하나 추천합니다. 빠밤.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시도 짓고 여유를 즐기던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왕실 서재 선양제 둘러보세요. 평소에는 못 가는 곳인데요. 가을을 맞아 잠깐 특별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 창덕궁에서 우아하게 왕처럼 독서하면서 가을을 만끽하는 거죠. 아, 낭만 치사량이네요.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Yannick Bobby, All My Loving.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10월 9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100주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즐길 수 있는 시집이나 에세이 한 권 들고 창덕궁 후원 선양제 괜찮겠네요. 근데 현실은 아이들과 관광객으로 이제 시끌시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는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선양제를 특별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빛이 된 책 읽어도 되고 책 가져와도 좋고요. 특히 마유가 진행하는 Easy Writing이나 크쌤이 진행하는 Power English 책 가져와도 좋겠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왠지 고궁에 한복 입고 가면 공짜 입장 가능하다는 사실 전혀 몰랐을 것 같은 일산 한복 왕비 크리스틴 쌤입니다. 한복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You know, my mother used to make hanbok in Jeonju.
0: Do you have hanbok?
1: I do, but of course, you know, she stopped making them a long time ago. But I love hanbok, and you know, one time I actually went to Changdeokgung with a hanbok.
0: Oh, nice!
1: And I took a lot of pictures.
0: Okay.
1: It was so much fun.
0: 아 진짜 그걸 입으면 뭔가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 Completely, you feel so special,
0: right?
1: You feel so Korean.
0: You feel so Korean.
1: And I feel like, you know, because I love the Joseon Dynasty.
0: Right, right.
1: I feel like I'm, you know, back in the Joseon Dynasty.
0: 또 막 드라마에 빠진 거죠, 또.
1: Yes.
0: 아, 뭔가 그 K-pop 뭔가 막 이런 거 들어가기도 하나 하면서 아, 저도 한번 입고 가봐야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A simultaneous rise in marriages and births is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Major retailers are expanding tailored perks for engaged couples, while formula companies launch their first new products in years to gear up for renewed demand.
0: 혼인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웨딩과 육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예비 부부 맞춤 혜택을 대폭 늘렸고 분유업계도 수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특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0: 엔트로픽에 이어 OpenAI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에 텍스트 식별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어 선택 과정에 미세한 신호를 넣는 방식인데 문장이 짧거나 단어를 바꾸면 식별률이 떨어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1: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0: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외래어를 결합하는 등 신조어의 형태와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0: Your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1: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식과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기는 불황형 집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의류나 숙박 등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반면 OTT 구독 등 집에서 즐기는 여가 관련 지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 simultaneous rise in marriages and births is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Major retailers are expanding tailored perks for engaged couples, while formula companies launch their first new products in years to gear up for renewed demand.
1: 혼인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웨딩과 육아 시장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예비 부부 맞춤 혜택을 대폭 늘렸고 분유업계도 수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특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결혼하고 출산이 함께 늘면서 관련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요.
0: Oh, this is very welcome news. So marriages rose by 6.1% and births jumped by 14.7%.
1: Wow, that's a lot.
0: I know, because you know, just last year we were talking about how, you know, we're talking about the shrinking population and no kids.
1: 일론 머스크도 와가지고 한국이 걱정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6.1%. 근데 더 놀라운 게 출생아 수가 14.7%가 증가했다고요. 와.
0: So anytime I see a little kid, a little baby in the elevator, I'm like, good, thank you.
1: thank you.
0: thank you so much
1: 맞아,
0: for your service.
1: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보이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0: Right. Well, you know, a lot of these millennials who were born in the 90s, they're old enough and it's kind of their marriage and childbearing age. So the millennials are, you know, having a big part in these weddings and births.
1: Right.
0: And so because of this, you know, the wedding industry or the baby you know, products industry, they're having a boom.
1: 아, 그러니까 막 분유 같은 거라든가 기타 등등 아기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They're very excited. And even like wedding venues and membership programs, you know, they're giving little extra things, you know, free tuxedos and, you know, suit rentals. They're offering a lot of little perks.
1: 사실 끝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tuxedos든 뭐 진짜 뭐 flowers, you know, and all that.
0: All of it.
1: 모든 게 다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퍼크스를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뭘 주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 서비스.
0: We love 서비스.
1: 아, 서비스. 아, 아무튼 출산 소식도 늘고요. 꽁꽁 뭐 붙들었던 소비 심리가 같이 풀리고 있다니까 정말 좋은 뉴스예요.
0: This is very good news.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A simultaneous rise in marriages and births is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1: 혼인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웨딩과 육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지금 marriages만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births만 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동시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이런 현상들이 지금 breathing new life into the once sluggish wedding and baby products markets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New life를 이제 숨을 쉬는 거잖아요.
0: Yeah.
1: 숨을 쉬어서 뭔가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0: Well, it's kind of like when someone stops breathing and you do CPR and you're like giving them oxygen and then they come, you know, they come back to consciousness.
1: Right, right.
0: So the idea here, that's a literal example, but it was this market was kind of dying down.
1: Right.
0: And so because of these rise in marriages and babies, it's coming back to life again.
1: 아, 진짜 CPR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it's doing CPR. So breathe 하는 게 원래는 숨 쉬는 건데 new life를 후 해가지고 누군가 안에 넣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뭔가 침체된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활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0: Yes.
1: 다시 살리는 거네요, 정말로. 근데 진짜 doing CPR이라고 표현을 해도 좀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0: 엔트로픽에 이어 OpenAI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에 텍스트 식별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어 선택 과정에 미세한 신호를 넣는 방식인데 문장이 짧거나 단어를 바꾸면 식별률이 떨어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요즘에는 진짜 AI가 쓴 글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AI가 썼나? 아니면 뭘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표시를 남기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쓴 글에다가 이거 AI가 썼음 하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1: Yeah, I mean, you know, when I looked into this, it was kind of confusing. Like, what is this exactly?
0: Right.
1: So basically, this is, and if you do a search,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0: Right.
1: But this specific thing is for transparency of AI.
0: Right.
1: Meaning, is this AI generated?
0: Mm-hmm.
1: And it's in compliance with the EU AI Act.
0: Mm-hmm.
1: So they want transparency.
0: Right.
1: And that's why Anthropic and Google and OpenAI mm-hmm. have come up with what is called a text grain technology.
0: Right.
1: So what they do is they kind of put in there, they embed these invisible signals.
0: Mm-hmm.
1: And then after later, if they want to check, if someone wants to check,
0: mm-hmm.
1: is this original? Is this AI? They can do it.
0: 이게 이제는 딱 걸리겠네요. 그렇죠?
1: 딱 걸렸어.
0: 실제로 어디에 있는 그 뭐 AI가 쓴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버리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잡아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 right.
0: 여기서는 진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How did you know? 막 이러면은
1: yeah.
0: 여기 워터마크가 있다.
1: It's right in there.
0: Right in there.
1: Uh-huh.
0: You just can't see it.
1: Right.
0: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Right. 그래서
1: mm-hmm.
0: AI가 글을 작성을 할 때 단어 선택 과정에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통계적 신호, 이게 이제 워터마크인데요. 그걸 삽입하는 방식이

0: 해결이 되겠고요. 이 답변 품질이나 아니면 가독성에는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0: 엔트로픽에 이어 오픈 AI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에 텍스트 식별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엔트로픽이 뭔가 시작을 한것 같아요. 선두를 한것
1: They
0: 같아요.
1: did.
0: 네, 근데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이라고 했습니다.
1: Okay. So,
0: hot까지 나왔어요.
1: yeah, hot means like it feels like it's done right before, right after, right after. So, it, on the heels of something means that you're coming very soon after something. So, shortly after, that's what it means. Almost as if like if the heels of a shoe, like if you someone is walking and you're like on the heels, you're like right behind them.
0: Why? 거의 부딪힐 정도로
1: Almost.
0: 뒤꿈치 이 부분이 이제 heel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의 뒤꿈치 바로 뒤에서 이 얘기니까 거의 붙어서 가는 수준이네요.
1: Almost.
0: Right?
1: And because it has the word hot, it feels like it's really close.
0: 그러면 hot은 안 써도 상관없지만 쓰게 되면 정말 right after 이란 느낌으로
1: Literally.
0: 강조해 주네요.
1: Yes.
0: Okay, so hot on the heels of or just on the heels of something 하면 뭔가에 이어 곧바로 뭔가의 뒤를 바짝 이어
1: Yeah.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Open AI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봐요.
1: Well, I mean, they compete with each other, so
0: Right.
1: yeah.
0: So it's taggin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라고 되어
1: Okay.
0: 있는데요.
1: Yeah.
0: Invisible watermarks로 뭔가를 태그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태그는 뭘까요?
1: Well, basically, to tag originally means to label, right? Just like a price tag. That's where it comes from. Or like even.
0: yeah, 예전에 카드 찍는 거 한번
1: Yeah,
0: 한
1: you
0: 적이
1: can tag
0: 있었잖아요.
1: that
0: Right?
1: too. And do
0: Yes.
1: you know too, like cows get tagged, you know, or animals get
0: 귀에다가.
1: tagged.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though, in this case, if you tag something, you're placing it.
0: Okay.
1: Okay? And what are these watermarks? These are little signals, right? So they're kind of placing inside.
0: But can you see them?
1: You can't,
0: You can't.
1: 'cause it's invisible.
0: Right.
1: We don't know it. But the program knows it.
0: Invisible man. 투명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1: Yes.
0: 보이지 않는 invisible watermarks, 워터마크인데 그것으로 태그를 한다는 거는 원래 이제 카드를 삑 대는 것도 찍다도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뭔가 표시하다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1: It's so interesting, Sam, that they're making this AI,
0: Right.
1: and now they have to come up with a program
0: Right.
1: to detect
0: 이거는 너무
1: if it's
0: 많이
1: AI.
0: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쓰는데 이런
1: Yeah.
0: 분위기가 좀 돼버렸네요. So
1: Yes.
0: tag something with invisible watermarks 하면 뭔가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표시하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process, but critics note a key weakness. Short passages and simple word swaps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0: 단어 선택 과정에 미세한 신호를 넣는 방식인데, 문장이 짧거나 단어를 바꾸면 식별률이 떨어지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subtle cues, 뭐 특정한 미세한 신호 같은 걸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단어를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은 뭐 passages, 뭐 문장들 같은 것들이 뭐 짧거나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Can easily throw off detection 한다는 문제가 있다.
1: Yeah. If you throw off something, in this case detection, it means it confuses them, it makes it harder. It's like AI is programmed to do something, but you do that one little thing and it's like, "Oh no, what is this? What is that?" Like it confuses them.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detect it.
0: 그러니까 식별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네요.
1: Yeah.
0: 실제로
1: Interferes.
0: 뭐 it threw me off 이런 식으로 쓰면 나 완전 당황했잖아. 나
1: 당황.
0: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겠더라고. 이런 표현도 되기도 하는데
1: Totally.
0: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네요. detection이 잡아내는 거예요. 탐지인데 그것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So throw off detection. 탐지를 방해하거나 식별을 어렵게 만들다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Hot on the heels of Anthropic, OpenAI has announced plans to tag AI-generated text with invisible watermarks. The technology bakes subtle cues into the word selection.

0: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1: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외래어를 결합하는 등 신조어의 형태와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샘. 밤티.
0: Okay.
1: 늘 크크, 영 크크.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Okay. I know 밤티.
1: What is it?
0: It's like ugly. You know why?
1: Why?
0: Because I have a son who's 20 years old.
1: Wow.
0: So when I speak with him, he's speaking Korean.
1: Right.
0: And I don't know what he's saying. 그 뭐야? 그 뭐야? What's that? What does that mean? Always.
1: 저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티가 왜 그게 어글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까 늘크크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조연출님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저한테 그게 늘크크예요. 라고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은 뭔가 쎄한 게 필이 와요. 네. 밤티가 어글리한 게임 캐릭터 이름이라고 하네요.
0: How do you know this? I mean, we don't know.
1: 장원영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0: I
1: 네,
0: don't know.
1: 오늘은 굉장히 힘들고 둘 다 우리 confused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성세대는 의미를 짐작하기조차 힘든 신조어가요. 일상하고 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재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세대 간의 대화가 막힐 정도인 거 이게 문제랍니다.
0: That's right. 네. That's right.
1: Right.
0: There, you feel immediately very old.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지 않아요. Yeah.
0: Yeah, okay.
1: That's right.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yeah. 되겠습니다. 자, 표현의 재미도 좋지만요.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씁쓸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한글과 한국어 본래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1: 글자 모양을 바꾸거나 외래어를 결합하는 등 신조어의 형태와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모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Right? 뭐가? Newly coined words들이 말이죠. 잠깐, 여기 왜 동전 나왔습니까?
0: Yeah, 네. it's interesting, right? Yeah. So if you coin a new word, mm-hmm. it means that you invented mm-hmm. a new word.
1: Okay.
0: And I don't know why it... I don't know why the word coin is used.
1: Coin을 뭔가 만드는다는
0: yeah, like
1: 뜻에서
0: minted,
1: 나온 게 아닐까요?
0: Like coins right. are minted, maybe right. that's why, right? So you, it's like making a coin, making uh-huh. a word.
1: Right.
0: Yeah.
1: Okay. So newly coined 뭐 words나 뭐 term이라든가 yea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0: yeah.
1: 볼 수 있겠죠.
0: That's right. So you can coin a word, you can coin a phrase,
1: right.
0: and a person can become very famous for coining a certain phrase
1: uh-huh.
0: or word.
1: 유행어나 뭐
0: yes,
1: 이런 신조어 만드는
0: right.
1: 걸로.
0: Just like the word selfie was coined in the 2000s.
1: Right.
0: Before 2000s, there was no word mm-hmm. selfie.
1: 혼자 찍기가 힘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0: Well, we didn't even have phones.
1: 어, 슬퍼요. 네. 어,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 늘크크 느낌이 좀 드는데.
0: 늘크크.
1: 네. So, uh-huh. newly coined words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 만들어진 단어, 뭐 신조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1: 언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 장벽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인정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새로운 신조어 같은 거, 그렇죠? 근데 as a living, breathing entity로 language 자체를 우리가 acknowledge 하는 게 있기는 한데
0: All right. So the word entity can be really a company, a country, a living creature.
1: Right.
0: Now, in this case, they're treating language as kind of like a living creature.
1: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0: Lives and breathes. So what it's saying is that language is not just one, it doesn't just stop. It keeps growing. It changes. It evolves with the times.
1: 진짜 evolve 한다는 말이 딱 맞죠. 진짜 진화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게 맞아요. 이건 틀려요. 하던 게 이제는 완전히 말랑말랑해졌어요.
0: Yes.
1: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진짜 creature.
0: It is.
1: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죠?
0: That's right.
1: Right. So a living, breathing entity라고 하면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지금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라고 했어요. 뭔가 이 정말 건강한 그죠? 건강한 올바른 언어 문화를 만드는 거, cultivate,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grapple하고 있다라고
0: yeah.
1: 했습니다.
0: So here you think of grapple, mm-hmm. think of wrestling.
1: Okay.
0: Okay, they're like wrestling and try to figure out how do we deal with this problem?
1: Mm-hmm.
0: How do we solve this problem?
1: Okay.
0: How do we make sur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mm-hmm. and the older 늙으크 mm-hmm. can communicate?
1: Then if you are grappling with something, then you're trying to figure out the answer, right?
0: Yes, and there is a struggle.
1: 어렵다.
0: There is a struggle. So you're trying hard to deal with something.
1: 그러면
0: you're trying hard to solve something.
1: 아까 wrestling 얘기를 하셨잖아요.
0: It's wrestling.
1: Wrestling with something이라고 실제로 해도
0: you
1: 되나요?
0: You can do that too.
1: Okay, so grapple with something or wrestle with something, 뭔가와 말 그대로 씨름하다, 결국에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되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Newly coined words are taking on increasingly varied forms, whether by altering letter shapes or mixing in foreign words. While acknowledging language as a living, breathing entity, experts are grappling with how to cultivate a healthy speech culture that bridges the generational gap.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The Phantoms with Take the World.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0: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식과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기는 불황형 집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의류나 숙박 등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반면 OTT 구독 등 집에서 즐기는 여가 관련 지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집 밖은 위험해요. 이제 나가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1: No kidding. You know, my son is in college and he spends most of my money.
0: Oh, no.
1: Sam, I don't eat out much, hardly at all. I don't go anywhere because I'm so tired on the weekends.
0: 근데 credit card 이렇게 긁으면은 뿅뿅 뜰 거 아니에요?
1: Yeah, it's like my son is doing all the spending because he has to go out,
0: right.
1: go to school and eat and stuff like that. Yeah.
0: 그 나이 때는 뭐 대학생이면
1: of course.
0: 또 나가서 놀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집콕 소비 한마디로 집에서 쓰는 것.
1: Yeah.
0: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1: yeah.
0: 거죠.
1: So people are not dining out. They're not traveling much. They're not even shopping for clothing and footwear.
0: Right.
1: So what is increasing are like stereos. Mm-hmm. You know, Bluetooth speakers. Mm. Streaming services like OTT. Mm-hmm. Pet care. Things like that.
0: 아,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노래 감상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1: yeah.
0: 반려동물이랑 산책을 하든, right? 이런 right. 것들이 오히려 지출이 mm-hmm.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0: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식과 여행 대신 집에서 즐기는 불황형 집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way가 또 나왔어요. 100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1: You know, mm-hmm. I mean, if you're a regular listener of uh-huh. evening special,
0: right.
1: by now, way
0: 아,
1: is the word.
0: 알아야 돼요.
1: Yeah, way.
0: 압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 Yeah.
0: Right? Way on households.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가정에다가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Mm-hmm. 그리고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이라고 했어요. 점점 소비자들이요. hunker down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말이죠.
1: Okay. So the idea of hunkering down is to stay in one place for a long time.
0: Mm-hmm.
1: And it's because there's something like difficult going on
0: mm-hmm.
1: and you need to get through this hard time
0: mm-hmm.
1: so you're just like in one place and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0: 그러면 이 hunker down 한다는 것 자체가 몸 자세로 보면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요?
1: It, okay. So you're kind of hunched
0: right.
1: a little bit
0: okay.
1: and you're like you know hunkering down in the corner.
0: 웅크리고 yeah.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1: yeah.
0: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고
1: in the corner.
0: 아, 완전 공처럼 되는 거네요.
1: Yeah, right?
0: right? So 실제로는 hunker down이 웅크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건 결국에는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콕을 한다로 쓰기 딱 맞겠네요.
1: It is. Yeah.
0: hunker mm-hmm. down at home.
1: So usually like when there's a kind of a big storm,
0: right?
1: you kind of hunker down.
0: Right.
1: You know, until it passes. You don't go outside. Mm-hmm. That is how it's really commonly used.
0: Right.
1: But in this case, of course, if there's a slow economy,
0: mm-hmm.
1: or maybe there's like, you have your finals week, mm-hmm. you hunker down.
0: Hunker down. Mm-hmm. 약간 몸을 숙이고 있는 거죠.
1: Yeah.
0: 조용히 있는 겁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무래도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 그리고 외식이잖아요.
1: Yeah.
0: 근데 외식을 하는 것은 영어 표현들이 꽤 많이 있는데
1: yeah.
0: 어떤 표현이 또 괜찮을까요?
1: Well, the most casual and easiest one is to eat out.
0: Eat out.
1: Yeah.
0: Good.
1: Good.
0: Good.
1: Good.
0: 너무 간단하네요. Mm-hmm. 나가서 먹는 거네요, 진짜로.
1: Yeah, eat out.
0: Right? Eat out.
1: Mm-hmm.
0: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How about going out to eat?
1: You can say that as well, mm-hmm. going out to eat, but It's longer.
0: Sad. Okay, okay. 벌써 표정이 안 좋았어요.
1: Oh, it's too long. So we just say eat out. Let's
0: hey,
1: eat out tonight.
0: Let's go out to eat도 괜찮은데.
1: Yeah.
0: Let's just eat out.
1: Let's eat out tonight.
0: 그러면

0: 수도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질 수
1: That's right.
0: 있겠네요. Right.
1: Right.
0: Okay. So, 외식하다. Eat out.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0: 의류나 숙박 등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반면 OTT 구독 등 집에서 즐기는 여가 관련 지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어디 나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집에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So while at 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Surge하는 건 확 증가를 하게 된 건데
1: yeah.
0: 일단은 leisure이죠. leisure 아닙니다.
1: leisure. I hear the word leisure, but it's leisure.
0: leisure.
1: leisure.
0: Okay.
1: And of course, I think most of us know what mm-hmm. that means. Mm-hmm. You know, it's doing things in your free time mm-hmm. for fun.
0: Right.
1: But this is at home.
0: Mm-hmm.
1: So you're doing things at home. In your free time, mm-hmm. fun things
0: right.
1: at home.
0: 집에서 하는.
1: Not leisure activities outside the house.
0: 아, mm-hmm. 뭔가 외롭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쌤, at home 뭐뭐 이렇게 붙여버리면
1: yeah.
0: 집에서 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계속
1: sure.
0: 바꿔갈 수도 있겠네요. Mm-hmm. 그러면 at home exercise도 가능할까요?
1: You could.
0: 아,
1: yeah.
0: 괜히 짐에 안 가고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 쓴다든가.
1: I used to do that a lot. These days I don't even have time, but I used to get DVDs.
0: Mm-hmm.
1: Oh gosh, I'm feeling old. But I used to do
0: DVDs.
1: I used to do at home Pilates and yoga and stuff.
0: 아, 집에서 yeah. 하는 거. Mm-hmm. So at home 뒤에 나오는 명사는 여러분들이 막 바꿔가면서 가지고 노시면 돼요. So at home leisure spending, 집에서 즐기는 여가 뭐 관련 지출이 되겠죠.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high prices and weak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weigh on households, consumers are increasingly hunkering down at home instead of eating out or traveling. Spending on clothing and hotel stays has declined noticeably, while at-home leisure spending, such as streaming services, has surged.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현들 몇 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Newly coined words라고 하면 신조어에 가깝겠죠?
1: I can't keep up with all these newly coined words.
0: 새로 생겨나는 신조어들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이거는 제가 암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throw off detection이라고 하면은 감지나 단속을 방해하다 정도 되겠죠?
1: They changed their route to throw off detection.
0: 그들은 추적을 따돌리려고 경로를 바꿨어. 가 되겠고요. Breathe new life라고 하면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1: The new manager breathed new life into the team.
0: 새로운 팀장이 팀 분위기를 확 살려놨어요. 뭔가 훅 하고 생기를 넣은 거예요. 자, hunker down 하는 거 진짜 앞으로 이렇게 공처럼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t home 이렇게 하면 집에서 웅크리고 지내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정도 되겠죠?
1: I'm just going to hunker down at home this weekend.
0: 이번 주말엔 그냥 집에서 얌전히 집콕 하려고. 진짜 집콕에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Mm-hmm.
0: 자, 그리고 grapple with something. 이건 wrestle with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두고 깊이 뭐 고민하고 무엇과 씨름하다.
1: I've been grappling with this problem all day.
0: 나 하루 종일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어. 자, 외식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은 eat out.
1: Let's eat out tonight instead of cooking.
0: 오늘 저녁은 요리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 이거 보통 그 남편분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1: Oh, always.
0: 최근에 했다고 제가 소문이 들어가지고. 소문일 뿐일까요? 그래서 eat out 대신에 go out to eat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formal하게 dine out 같은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Toni Braxton. It is Breathe Again.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을 잘게 쪼개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모두 있으시죠? 불안은 해야 할 일이 모호하고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작게 쪼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나눠보세요. 책 한 권 읽기, 이게 아니라 세 페이지 읽기. 운동 시작하기, 이것보다는 딱 10분만 걷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면 막막했던 일도 하나씩 해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함께 자랑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불안이 너무 커진다면 눈앞의 불안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보세요.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찾는 사람입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게임을 즐기지만요. 예전엔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보드게임 참 많이 했었죠. 주사위 던지고 말 이동하고 뭐 그 시절이 가끔 그립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주 먼 옛날에도 우리처럼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박물관 한 구석에 놓여 있던 평범한 돌 조각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샘, 보드 게임 좋아하셨어요?
1: Of course. But I discovered a board game right. as an adult when I came to Korea.
0: Right.
1: It is the Settlers of Catan. I
0: Settlers of
1: love this game.
0: Really?
1: In fact, I would like to have an evening special. like, I would like to get our PDs and our writers together and play this game. It's so much fun.
0: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1: Yeah.
0: 저 꼭 초대해 주세요.
1: Catan.
0: 오, Catan. Okay.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윷놀이 좋아하고요.
1: Oh, that's fun
0: 저 잘 던져요. 저 뭐 잘 나옵니다. 잘
1: that's
0: 나오고요.
1: Okay.
0: Monopoly도 좀 재밌고요.
1: Oh, Monopoly is always fun.
0: 아, 진짜 모여서 그런 게임 나이트 하면 너무 재밌겠네요.
1: Oh, we're going to have game night.
0: 오, 갑자기 흥분됩니다.
1: Mm-hmm.
0: 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0: 고고학자들, 고대 로마 보드게임 규칙 해독해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수십 년 동안 박물관 한구석에서 이 평범한 돌 조각 취급을 받던 유물에 관한 겁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가로 8인치, 세로 6인치, 미터법으로 하면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석회암 조각인데요. 오랫동안 그저 옛날 건축 자재의 잔해 정도로만 치부됐었다고 합니다. 돌 표면에 직사각형과 선들이 어설프게 새겨져 있어서 단순한 낙서나 장식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기사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이 돌멩이는 고대 로마인의 개인판이었을지도 모른다네요. 들어볼게요.
1: Now, a study in the journal Antiquity proposes that this unassuming artifact was actually an ancient Roman board game. By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wear patterns on the 8x6-inch chunk of limestone and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researchers believe they have brought a forgotten pastime back to life, rediscovering how it was played and solving an archaeological mystery in the process.
0: 고대사 학술지에 이 돌조각이 사실 고대 로마의 보드 게임판이었다는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연구진이 이 석회암 조각에 남은 마모 흔적을 AI로 분석하고 수천 번의 가상 게임을 돌려봤고 고대 놀이의 규칙을 복원하고 고고학적 미스터리도 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보고 이런 걸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1: Well, that is why they are archaeologists.
0: Right?
1: That's their job.
0: 아, 요거 흔적을 보고, 아, 이거는 이런 룰이 있을 것 같고,
1: It's
0: 이거는
1: fascinating.
0: 확실하게 뭐 게임인 것 같다. 그냥 쓴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뭔가 추리해낸 거죠, 그렇죠?
1: Yeah,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AI had a real big part in helping them.
0: 실제로 도움이 됐네요.
1: Yes.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ow, a study in the journal Antiquity proposed

0: proposes that this unassuming artifact was actually an ancient Roman board game.
1: 그런데 고대사 학술지 Antiquity에 실린 한 논문이 이 소박한 유물이 사실 고대 로마의 보드게임판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artifact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뭔가 유물이 나왔는데 아니, unassuming한 artifact는 도대체 어떤 artifact 유물이 될까요?
0: Well, if it is unassuming, basically it's important, actually, but just by looking at it, it doesn't seem, it's like a, you know, stone. Like, okay, what's
1: one of those stones,
0: it's just an
1: right?
0: old stone. Right. So the idea is that it's special, but it looks ordinary.
1: Right, right.
0: That is what unassuming is.
1: 뭔가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humble한 느낌.
0: Well, so when
1: 튀지도 않고 그렇죠.
0: That's right. When you describe a person who is unassuming, like maybe he's a CEO of like an S&P 500 company.
1: Okay.
0: Okay.
1: Right.
0: But he's very unassuming, meaning that he doesn't show off. He's very low key.
1: 그게 멋지죠.
0: People don't know.
1: Right. 그러니까 남을 assume하는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렇게 굉장히 뭔가 건방진 느낌이 있잖아요. Assume, right? So, assuming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좀 소박하고 겸손하고 튀지 않고. So,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unassuming artifact라고 얘기를 하면 소박한 유물, 한마디로 뭐 굉장히 봤을 때 오, 대단한 돌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평범한 돌로 보이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By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wear patterns on the 8x6-inch chunk of limestone and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1: 연구진은 가로 8인치, 세로 6인치 크기의 석회암 조각에 남긴 마모 흔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수천 번의 가상 게임을 돌려봤는데요.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Researchers believe that they have brought a forgotten pastime back to life, rediscovering how it was played and solving an archaeological mystery in the process.
1: 그 결과 잊혀졌던 고대 놀이 문화를 다시 살려내 게임 방식을 복원함과 동시에 고고학계의 오래된 미스터리 하나를 풀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뭔가 forgotten pastime이라고 했는데 forgotten은 잊혀진 거잖아요.
0: Yeah.
1: 근데 pastime 하면 잠깐만 이게 past 하고 나서 time인가 지나간 시간인가? 라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0: Yeah, right. It can be kind of confusing,
1: right.
0: but it doesn't mean that. A pastime is basically what you do for fun when you have free time.
1: 아, 오, 완전히 그거는 예상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0: And so usually we don't use it so much now, but but here. Like a pastime does feel a little old-fashioned, a little bit nostalgic.
1: Right.
0: And so that's why you have this forgotten pastime. Now, this one is very, very old, old, old pastime.
1: Right. 완전, 그쵸? 한참 전에 사람들이 취미로 했던 것이라면, 그러면 pastime 대신에 hobby를 써도 될까요?
0: We could.
1: Okay.
0: We could. But, you know, hobby, it can be used... you know, more in modern context. Whereas I feel like pastime is definitely a much older thing, and that could have been a hobby too.
1: 아, okay. So hobby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취미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pastime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전에 즐기던 그런 hobbies, right?
0: Yeah.
1: 그런 것들을 pastime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시간,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 Right.
1: So 그런데 forgotten pastime이니까 잊혀진 취미, 뭐 한때 즐겼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잊혀진 그런 여가 활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back to life로 bring,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0: Yeah, brought back to life.
1: Uh-huh.
0: So it was dead and now it's, it's recovered.
1: 또
0: it's
1: CPR인가요?
0: Again,
1: 네.
0: again, okay? So basically it was, you know, everybody forgot about it and now everybody can see Wait a second, it's recovered. It's working again.
1: Okay.
0: Of course, they're not playing the game.
1: Right.
0: But again, it goes to the whole idea that it is forgotten.
1: Right.
0: And now people are like, rediscovering something.
1: 어,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한때는 좀 잊혀졌던 그런 취미가 있으면 이걸 다시, 뭐라 그럴까, 라이프로 돌려놓는다. 그 얘기는 다시 활용한다.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고고학자들 고대 로마 보드 게임 규칙 해독해 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천 년 전 잊혔던 게임 방식을 현대 기술로 되살려냈다니 정말 흥미롭죠. 이 돌멩이가 보드 게임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고대 놀이 전문가인 네덜란드 레이던대의 발터 크리스트 교수였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을 찾았던 교수는 이 유물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단순한 장식이나 의미 없는 낙서라고 보기에는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나간 흔적이 너무나 명확했던 겁니다. 이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볼게요.
1: Players had, over and over again, pushed game pieces across the rock, indicating it was far more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Chris said. To break the code, researchers used high-resolution 3D scans that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on the limestone board, revealing telltale grooves. Those lines indicated the most heavily played routes, Chris said.
0: 박사는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마를 돌판 위에서 수없이 밀어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낙서 수준을 넘어서는 물건이란 거죠. 연구진은 고해상도 3D 스캔 기술로 석회암판에 남은 미세한 흠집들을 정밀 지도화했고 홈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그 선들이 바로 게임마이 가장 많이 오간 핵심 이동 경로였죠. 네, 저는 근데 사진을 봤는데 테니스 코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1: It does look like kind of a mini tennis court.
0: Right?
1: Yeah. Like this is my space and that's your space.
0: Right?
1: And there are things go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0: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생각이었는데 yeah. 아 이게 또 뭐 글쎄요 스캔 기술 쓰고 뭐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1: yeah, sure.
0: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Players had over and over again pushed game pieces across the rock, indicating it was far more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Chris said.
0: 크리스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마를 돌판 위에서 수없이 밀어 이동시켰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낙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So 이거는 it was far more than 훨씬 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graffiti라고 하면 보통
1: New York.
0: Right?
1: Yeah.
0: 벽에다가 막 이렇게 그래피티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1: And even on the subway trains.
0: Right.
1: Okay, so graffiti is basically like writing and pictures on public places.
0: Okay.
1: But in places like in New York, it could be like on the subway trains.
0: Right.
1: It can be anywhere.
0: 근데 진짜 잘 그려요.
1: They're really,
0: yeah.
1: those artists are really talented, right?
0: 이거는 근데 낙서라고 해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잘 그린단 말이죠.
1: So, you know, they do call it street art.
0: Yeah.
1: Yeah.
0: That's okay. true, though.
1: So, they're saying, basically, is this just like kind of like writing and pictures, like decorative, to make it kind of neat and cool, to design the
0: decorative.
1: rock? Yes.
0: All right. So, decorative는 어떻게 생각하면 decoration에서 온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0: 뭔가를 꾸미기 위한 장식용, 그리고 graffiti. 뭐 낙서라든가 문이라든가 아 이거는 뭔가 꾸미려고 그냥 한 거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1: There's
0: 거죠.
1: There's definitely
0: 그쵸?
1: much more.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o break the code, researchers used high-resolution 3D scans that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on the limestone board, revealing telltale grooves.
0: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3D 스캔 기술로 석회암 판에 남은 미세한 흠집들을 정밀 지도화했고 결정적인 홈들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뭐 3D 스캔 썼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right? 자, 보면 이 스캔들이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map은 지도잖아요.
1: Yeah.
0: 근데 이렇게 verb로 쓰기도 하네요. 그쵸?
1: Well, yes. So, in this case, map means to record exactly where things are. So, because of this high-resolution 3D scans, they were able to see exactly

0: exactly what where things were on the surface, very detailed.
1: Okay.
0: Here, what they found was these microscopic imperfections. Well, think of microscope.
1: Right.
0: You use a microscope. Scope to see something very, very small.
1: 아, 현미경은 진짜 작은 뭐 세포들까지 보는 거잖아요.
0: Extremely small. Imperfections, of course, means flaws, defects. So they were able to see that this was not just like, you know, like kind of decorative things. There was some pattern here.
1: 아.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0: Yes.
1: 아, okay. So 여기서 map이라고 하는 건 지도라는 뜻도 되지만 명사로 원래 여기서 map은 어떤 부분의 위치, 형태 같은 것을 정밀하게 기록하거나 뭐 파악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imperfections, right? 결함이 아니라 microscopic imperfections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미세한 결함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된 거죠. Right?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오게 돼요. Revealing telltale grooves라고 하는데 telltale은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0: Yes.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적인 너무 숨길 수 없는 이 되겠는데 grooves는 뭐가 될까요?
0: It's G-R-O-O-V-E-S. A groove is when you've used something so much, there becomes like a line or cuts in the hard surface. So you do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it kind of leaves a little bit of a, how shall I say, a line.
1: Okay.
0: Uh-huh.
1: 근데 좀 파인 거죠, 그렇죠?
0: That's it.
1: 그냥 단순하게 뭔가 그린 라인이 아니라.
0: That's right. So it's kind of indented.
1: 아, indented.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groove라고 하는 것은 페인 자국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보이게 된 거예요.
0: Yeah.
1: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Those lines indicated the most heavily played roots, Chris said.
1: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 선들이 바로 개인 말이 가장 많이 오간 핵심 이동 경로였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Players had, over and over again, pushed game pieces across the rock, indicating it was far more than mere decorative graffiti, Chris said. To break the code, researchers used high-resolution 3D scans that mapped microscopic imperfections on the limestone board, revealing telltale grooves. Those line indicated the most heavily played roots, Chris said.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Well, speaking of surfaces, let's listen to Surfaces
1: oh, yes.
0: with the song Sta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해상도 3D 스캔 기술로 석판 위에서 기물을 가장 자주 움직인 핵심 경로를 찾아냈다니 이게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유물이다 보니 정작 게임 규칙을 적어둔 설명서 같은 건 당연히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보드게임 100여 종을 학습한 AI 플랫폼 루디인데요. 무려 130가지가 넘는 규칙 조합을 만들고 수천 번의 모의 게임을 치르게 한 결과 석판의 마모 자국과 완벽히 일치하는 9가지 유력한 규칙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상대방의 말을 구석으로 몰아가두는 일종의 길목막이, blocking 게임이었다고 하네요. 들어볼게요.
1: Now called Ludus Coriovalli, or the Coriovallum game. The surprisingly modern asymmetrical recreation challenges previous ideas about the history of gaming. Games that require complex blocking strategies were thought to have emerged much later in the Middle Ages. Chris said the reconstructed game likely involved two players sliding small pieces of glass, bone, or earthenware along the lines, with one party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0: 루두스 코리오발리라 이름 붙여진 이 게임은 기존의 게임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길목막기 전략이 필요한 게임은 중세 시대에나 등장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유리, 뼈 또는 토기로 만든 작은 말을 선을 따라 밀어 이동시키며 상대의 발을 묶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흡사 최근 게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비슷해 보였다.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1: Well, because they thought that it was only in the Middle Ages that they started playing games like that.
0: 아, 그래도 중세 시대 정도는 됐을 때 시작됐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1: Yeah, you know what? Yeah. I tell you, Romans, they did everything. They were so sophisticated with technology and everything. It doesn't surprise me.
0: Right.
1: I'm sure there were board games. In Roman times.
0: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요?
1: I think so. Yeah.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ow called Ludus Coriovalli or the Coriovallum game, the surprisingly modern asymmetrical recreation challenges previous ideas about the history of gaming.
0: 루두스 코리오발리라 이름 붙여진 이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비대칭적인 복원 게임은 기존의 게임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recre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recreation, right? 그런데 앞에 굉장히 스펠링이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asymmetrical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 Okay, so A is not, means not. Symmetrical means both sides.
0: Right.
1: So, asymmetrical is not both sides.

0: goods. Mm-hmm.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and recreation, meaning, okay, there, you don't want to be confused with the word recreation. Mm-hmm. Recreation means doing fun activities.
1: Right, right.
0: Here, recreation means to rebuild mm-hmm. something again.
1: 그러니까 복원한 yes.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Mm-hmm. So basically the idea is that the two players don't have the same goals or pieces.
1: Right, right.
0: And one side traps the other and the others try to escape. Mm-hmm. So there's some sort of like that kind of gaming going on with mm-hmm. this asymmetrical recreation.
1: 아,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요. Mm-hmm. Symmetrical 하다는 것은 뭔가 대칭인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근데 mm-hmm. 앞에 A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asymmetrical이라고 하면 비대칭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Yes.
1: 뭔가 비대칭적인 그런 recreation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yeah. recreation이 아니라 recreation.
0: Recreation.
1: So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Mm-hmm. 결국에는 복원.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m-hmm.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Games that require complex blocking strategies were thought to have emerged much later in the Middle Ages.
1: 복잡한 길목막기 전략이 필요한 게임은 훨씬 나중인 중세 시대에나 등장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잘 막아야 되고 안 막히기 위해서 피해야 되고 이런 전략이 막 필요한 게임들이 많아요.
0: Of course.
1: Complex blocking strategies를 require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0: I mean, everyone think about chess. You know, I mean the strategies.
1: Oh, yes.
0: Okay. And so if something is complex, it's not easy.
1: Mm-hmm.
0: And blocking strategies is basically, you know, the idea that a player places, you know, a piece to block the other player.
1: Right, right.
0: Mm-hmm. Uh-huh. So you can't pass. Mm-hmm. So these sort of like very complex blocking strategies, they thought were mm-hmm. only discovered or played in the Middle Ages.
1: 한참 후죠, 근데 그게.
0: Yeah.
1: Right?
0: Yeah.
1: 근데 그거보다 한참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 대박이다.
0: Yeah.
1: 완전 여태껏 생각한 게 다르구나.
0: Right.
1: Right? So complex는 어떻게 보면 complicated과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렇죠? Right? So 복잡한 그런 blocking strategies. 여러분들, strategy라고 하는 게 전략을 얘기를 하죠. 이런 복잡한 길을 막는 전략.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Yeah.
1: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Chris said the reconstructed game likely involved two players sliding small pieces of glass, bone, or earthenware along the lines, with one party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1: 크리스트 박사는 복원된 게임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유리, 뼈 또는 토기로 만든 작은 말을 선을 따라 밀어 이동시키며 상대의 발을 묶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이렇게 옮기는데 저는 글래스는 이해가 됐는데 bone도 옮겼네요.
0: It could be bone.
1: 뼈를 이렇게 밀기도 하고.
0: Could
1: 그리고,
0: be.
1: Earthenware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블락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0: Yeah.
1: Right? 그 이유는 one party, 하나의 팀이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All right. To mobilize means to be able to move. If you IM in the front, immobilize, it means that you make something so that they can't move. And isn't that how many games, what they do?
1: 결국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0: yes,
1: 거잖아요.
0: Yes, you put them in the corner and
1: right.
0: I win.
1: Uh-huh. Right. So immobilize 시키는 거. So 진짜 mobile phone 같은 거 보면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0: yes.
1: mobile phone인 것처럼. 근데 반대니까 immobilize 시킨다는 것은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혹은 꼼짝 못하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Now called Ludus Coriovalli, or the Coriovallum game, the surprisingly modern asymmetrical recreation challenges previous ideas about the history of gaming. Games that require complex blocking strategies were thought to have emerged much later, in the Middle Ages. Chris said the reconstructed game likely involved two players sliding small pieces of glass, bone, or earthenware along the lines, with one party trying to immobilize the other.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the script with The Man Who Can't Be Moved.

0: Deep Dive Daily. Archaeologists decode rules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모든 학자가 선뜻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회의적인 고고학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전형적인 로마 시대 게임판들과 모양이 너무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거센 회의론에 대해 연구팀은 어떤 논리로 맞섰을지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Does Ludus Coriovalli represent a breakthrough or just a bored stonemason's doodle? Shadler has bet on the latter, arguing that our deep knowledge of Roman culture makes this oddment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 rather than historical proof. Draw a geometrical pattern and I will invent a game to be played on it, he said. Chris countered that the artifact's uniqueness isn't a flaw, but the very reason for its study.
0: 루두스 코리오발리는 역사적 대발견일까요? 아니면 석공의 낙서에 불과할까요? 샤들러 박사는 후자의 돈을 걸며 로마 문화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이 돌멩이에 억측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 아무거나 그려오세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임 하나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트 박사는 이 유물의 독특함이 결함이 아니라 연구해야 할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Sure.
0: 이거는 너무 오버해서 생각한 거예요 라고
1: yeah.
0: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1: Yeah.
0: 이런 식으로 양쪽이 막 싸우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oes Ludus Coriovalli represent a breakthrough or just a bored stonemason's doodle?
0: 그렇다면 루두스 코리오발리는 역사적 대발견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루했던 석공의 낙서에 불과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1: Yeah. It's one or the other.
0: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No.
0: 이거 그냥 내가 그린 건데?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때
1: so
0: 돌아가면. 자, breakthrough라고 하는 게 일단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1: Yeah.
0: Right.
1: I mean, we hear this a lot, this word a lot in science, technology, medicine, right? A breakthrough is a new discovery. It's
0: right.
1: an important discovery. It's something that's, you know, or something that's very successful.
0: Mm-hmm.
1: Mm-hmm. So a drug can be like a breakthrough
0: okay.
1: in cancer research, for example.
0: 그럼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결국엔 뚫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렇죠? 항상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을 뭔가 뚫고 break through 통과하는 것. 그래서 돌파구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는 뭐 역사적인 대발견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갑자기 허무해요. Just a bored, 지루해하는 stonemason's doodle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tonemason 그리고 doodl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 Okay, now stonemason of course were very important in, you know, in ancient, oh not ancient, but like in old times.
0: Right.
1: And there were the people who would work with stone.
0: Mm-hmm.
1: There were the people who build with stone and all the Roman buildings, mm-hmm. you needed those stone masons.
0: 특히 예전에는 돌로 뭔가를 건축할
1: oh,
0: 때 무조건
1: so many,
0: 쓰잖아요.
1: Right?
0: So 석공이라고 하는 게 stone mason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All right. And doodle is something that I do every day.
0: Mm-hmm.
1: And you're just drawing or writing things because you're bored
0: mm-hmm.
1: or maybe, you know, you're kind of You know, just doing it for no particular reason.
0: Alright.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낙서잖아요.
1: 그러니까 yes.
0: 글을 써도 되겠고 그림을 그리는 게 될 수도 있겠고 doodles, right?
1: Right. You know, you're in class. You're doodling.
0: Right.
1: I did.
0: Yeah.
1: You're in a boring meeting.
0: Uh-huh.
1: You're doodling on the side. You're pretending that you're taking notes.
0: 예전에 그게 doodle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사람한테 좋다고
1: Yeah.
0: 얘기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죠.
1: We
0: 뉴스에서.
1: did. It's good for your brain.
0: Right, right.
1: Uh-huh.
0: 그럼 쌤 여기서 doodle이라고 하는 게 낙서라고 한다면은 아까 graffiti라는 게 나왔는데
1: yeah.
0: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흐름상
1: yeah.
0: 해석이 통할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1: In some
0: 그렇죠?
1: ways, yeah. Maybe basically it's a nice way of saying that the stonemason was, you know, like doing graffiti on the stone.
0: What are you guys talking about? Just, you know, drawing things.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1: Right.
0: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hadler has bet on the latter, arguing that our deep knowledge of Roman culture makes this oddment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 rather than historical proof.
0: 회의적 반응을 보인 샤들러 박사는 후자에 돈을 걸며 로마 문화에 대한 우리의 깊은 지식이 오히려 이 이상한 돌멩이에 현대적 억측을 투영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oddment라고 하는 거가 진짜 that's odd. 이상한
1: yeah.
0: 거잖아요.
1: 그래서
0: 이상한 물건이나 뭐 자투리, 잡동사니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oddment를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으로 만드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오, 굉장히 멋진 말처럼 만들어져 있긴 한데 modern projection이 뭘까요?
1: Okay. So this is very important to know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If we project, it comes from psychology. And basically, if you project certain things, it's taking your ideas and your feelings and you're kind of like putting it on someone else.
0: 프로젝터에서 쏘는 것처럼.
1: Yes, exactly.
0: Right?
1: So in this context, what it means, it's a modern projection. Means that we're thinking about all the modern board games. So we think, oh, you see, that's a board game.
0: Uh-huh.

0: So you're kind of seeing the past through modern eyes, which is not always accurate.
1: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돼서야 우리가 뭐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거 익숙한데 그런 거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겠지.
0: Yes.
1: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의 뭐 투영이라든가
0: Right.
1: 선입견 같은 거라 볼 수 있겠네요. Modern proj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0: Draw a geometrical pattern and I will invent a game to be played on it, he said.
1: 기하학적 패턴 아무거나 그려오세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임 하나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하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Chris countered that the artifact's uniqueness isn't a flaw, but the very reason for its study.
1: 반면 크리스트 박사는 이 유물의 독특함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연구해야 할 이유라고 반박했죠. counter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So 반박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Part 4 다시 드릴게요.
0: Does Ludus Coriovalli represent a breakthrough or just a bored stone mason's doodle? Schadler has bet on the latter, arguing that our deep knowledge of Roman culture makes this oddment a product of modern projection rather than historical proof. Draw a geometrical pattern and I will invent a game to be played on it, he said. Chris countered that the artifact's uniqueness isn't a flaw, but the very reason for its study.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All right, let's listen to Lou Bega with Mambo No. 5.
2: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o. 5.

0: 잠깐. 로마인들도 보드게임이 있었다고?
1: AI가 오래된 돌판에 새겨진 자국들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규칙들을 알아낸 거지.
0: 우리 후손들도 언젠가 AI로 우리가 모노폴리 하던 거 알아내겠구만.
1: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후손들이 억측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조상들은 부동산이 참 많았구나 이러면서.
0: Yeah. Why did they make so many apartments?
1: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막 이러면서.
0: Right.
1: 뭐 조상 중에 크리스틴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wow. 건물이 뭐 각 나라에 있었대 막 이러면서. 자 오늘 사실은 하루 한 문장 굉장히 짧아요. 그 쌤이 잠깐만 하고 놀라잖아요. 잠깐만이라고 하면 wait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0: Or hold on.
1: Hold on.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아니에요?
0: No.
1: Okay.
0: No. Today is hold up.
1: Hold up. Hold up이요.
0: Yeah.
1: Hold on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느낌이.
0: Okay. And in some ways they are interchangeable. Mm-hmm. In some cases.
1: All right.
0: But the word hold up is like you stop. You're stopping that person because you heard something that was confusing or surprising. So what you're doing is you're double checking. Like,
1: right.
0: whoa, wait. Uh-huh. There's a reason. Because when we say wait or hold on, it just means 잠깐.
1: Mm-hmm.
0: Right? Hold that, stop.
1: 뭔가 확인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0: No, that's right. right. That's right. That is the difference with this expression, hold up.
1: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우리 그, Prophet을 나 90 크리스틴 쌤 1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싹 넘어가려고 했더니
0: Hold up right there. Okay. What did you just say?
1: 그러니까 뭔가 나 지금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90대 10이라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느낌인 거군요.
0: Yeah, that's right. It's almost like sometimes it could be surprise, it could be disbelief, or it could be like What? Like, you're so shocked.
1: 단순하게 여기서 기다려라는 느낌이 아니라
0: no.
1: Hold up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나 이해 좀 해야겠어.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0: Right.
1: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문장 표현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해답을, 규칙을 찾아내고 풀어냈을지도 모른다. 뭐 이 보드게임 규칙 풀어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Okay,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before. Yeah. Crack the code.
1: Crack the code. 제목에서도 나왔었죠. Mm-hmm. 어느 정도는 decode 한다는 느낌. So, decode 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정말?
0: Yeah, you could decode, but the word decode, you could use that, but crack the code
1: crack
0: sounds
1: the code.
0: More dramatic. Like you really just like discovered, you know, the hidden code.
1: 뭔가 코드가 숨어 있는데.
0: Yes.
1: 그것을 crack이라고 하는 게 완전 쪼개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0: You opened it.
1: 아, 그래서 코드 가져가는 거죠.
0: Yes.
1: 아, okay. So, crack the code 하면 난제나 비밀,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내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Researchers may have cracked the code of an ancient Roman board game with AI.
0: Hold up! Romans had board games too?
1: Yep. AI worked out the possible rules by studying marks on an old stone board.
0: Oof! Future generations will probably use AI to figure out how we played Monopoly too.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Yes, thanks everyone. It is time to wrap up the week and the show. And our final song is going to be by Savage Garden. It's Truly, Madly, Deeply.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everyone.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1: Bye.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0: 네, 이번 주는 우리가 특히 뭐 영화나 뭐 이런 취미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the ending이라고 하면 결말이라는 뜻이죠. Really surprised me. 결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결말이 참 재밌었다 아니면 예상치 못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엔딩에서 갑자기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영화들.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꼭 영화뿐만이 아니라 책, 드라마, 뉴스 뭐 다 엔딩은 뭐 어떤 이야기든 끝이 될 수 있으니까요.
1: Or even a concert.
0: 콘서트도 될 수 있겠네요.
1: Or a play, like a live performance.
0: 연극도 될 수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sentence once again is...
1: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0: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이죠. 자, 일단 뭐가 주어예요? 뭐가 주체예요? 바로 결말이죠. 그럼 결말이 뭔지 영어로 알아야 되잖아요. Ending. 우리도 end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ending이 아니라 the ending. 더까지 붙여야 특정 이야기의 결말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영화, 그 특정 영화의 결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the ending이라고 꼭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the ending, 그리고 발음은 ending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더가 the가 되겠죠. 그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ending이 어땠어요? ending은 나를 놀라게 한 거죠. 정말 놀라게 했다라고 할 때는 이 surprise라는 동사에 D를 붙여서 놀라게 하는 이라는 의미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놀라게 한 거라 또 really를 붙여준 거고요. The ending really surprised. 자, 근데 여기까지는 완성된 문장이 안 돼요. 누구를 정말 놀라게 했는지 뒤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누구죠? 나죠. 나를 놀라게 한 거죠. 그래서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라고 해주시면 돼요.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me 대신에 뭐 다른 사람을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The ending really surprised him. 뭐 그를 정말 놀라게 했다.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The ending really surprised Zach.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이게 오늘의 문장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0: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1: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0: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Good job.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We're going to change the ending to something else. So, 뭐뭐 really surprised me.
0: 뭐뭐 really surprised me. 그래서 the ending, 결말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그 무언가가 나를 정말 혹은 뭐 꽤나 놀라게 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There are many things in life. 삶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놀라게 할 수 있죠. What examples could there be?
1: Well, a very common time that people get surprised is at a surprise party.
0: 아, 그쵸. 아주 흔하게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놀랄 수 있겠네요.
1: So then you could say, the party really surprised me.
0: The party really surprised me. 여기서도 특정 파티니까 그 파티라는 의미로 The party really surprised me 라고 해야 되겠죠.
1: Now here's a scary one.
0: Scary? 무서운 거라고요?
1: The bill really surprised me.
0: 잠시만요. Bill이라고?

0: 비리라고 하면 남자 이름 아닌가요? 그럼 비리 나를 놀라게 했다?
1: 그거 맞지만 in this case it's not a man's name.
0: Uh-huh.
1: It's the bill. It's the check.
0: 아, the bill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혹은 고지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지서가, 그 계산서가 정말 나를 놀라게 했다. When was one time you were really surprised by the bill?
1: I think, yeah, I've had some electricity bills that were surprising.
0: 아, 전기세도 많이 놀라죠. 근데 저한번 있어요. 저는 팔라우라는 데 놀러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크랩가 있대요. Mangrove crab, 뭐 coconut crab 이런
1: Oh,
0: 게
1: yeah.
0: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만난 다른 관광객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넷이서 갔어요. They said the crab was too big for just two people to eat. 두 명이 먹기에 너무 크다 해서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제일
1: 맛있게.
0: 큰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코넛 크랩도 먹고 맹그로브 크랩도 먹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the server, 웨이터가 저에게 the bill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이게 딱 놓더라고요. 근데 US dollar를 써요, 거기서는. 제가 딱 받자마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700달러가 나왔어요. 700 US dollars.
1: 와우.
0: 진짜 예상치 못했거든요. 전 많아봤자 한 2, 300불 생각했는데 700불이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과 이거를 되게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the bill really surprised me.
1: Now, if this were a man's name, you wouldn't use the. You would say, Bill really surprised me.
0: 그렇죠.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러면 더를 빼고 Bill really surprised me라고 하면 이제 그 남자가 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1: So that's an unpleasant surprise you might have on a vacation. But a nice surprise might be if you went there and you thought it was going to rain, but actually, the weather really surprised me.
0: 아, 여행 갔는데 일기예보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the weather really surprised me. 날씨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거네요. 그런데 사실 반대가 될 수도 있긴 하죠. It could be the
1: 네.
0: other way around. The weather. 아, 새로운 직원 만나봤어요? Her attitude really surprised me. 그녀의 태도가 정말 의외였어요.
1: Yeah, she was so rude. 그러게요. 너무 무리했어요.
0: 그러니까요. Her attitude. 자, 그녀의 태도라는 뜻이죠. Attitude가 태도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Attitude. 혹시 교재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펠링 알려드릴까요?
1: Attitude is attitude.
0: 네, attitude. 잘 기억해 주세요.
1: Well, maybe you are sick.
0: 제가
1: And you
0: 그쵸.
1: have to call your workplace and ask for the day off.
0: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띵띵. 에렌 PD님, 제가 너무 아파요. You're Erin now.
1: Oh, okay.
0: Erin PD님 너무 아파요.
1: That's okay. Take your time and get well.
0: 저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1: But that's not a surprise because Aaron is very kind.
0: 그러게요.
1: 네.
0: 당연한 거네요, 그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에런 피디님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좀 굉장히 strict, 엄격한 상사였다면
1: Then you could say, my boss's response really surprised me.
0: 나의 상사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My boss's response. response가 반응이라는 뜻이죠. 네, boss는 내 바로 위에 있는 상사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부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boss는 다시 한번 말해서 그냥 내가 나한테 이제 직장 그만 나오세요라고 할수 있는 사람. 그런 권한을 가지고.

0: 찐 모든 사람의 boss라고 부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1: The amount of work really surprised me.
0: 너무 작아서 많아서 뭐둘다 되겠지만 일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정말 놀랐어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은 너무 적어서 정말 놀랐어요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The amount of work really surprised me. 아니 돈은 이만큼 많이 주는데 요것만 하라고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His greeting really surprised me.
0: His greeting? 어떻게 했길래요?
1: Well, maybe it was very effusive.
0: 그렇군요. 자, his greeting이라고 하면 그의 인사가 나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가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 Something really surprised me를 패턴화 시켜서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우리 연습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The party really surprised me.
0: The party really surprised me.
1: The bill really surprised me.
0: The bill really surprised me.
1: The weather really surprised me.
0: The weather really surprised me.
1: Her attitude really surprised me.
0: Her attitude really surprised me.
1: My boss's response really surprised me.
0: My boss's response really surprised me.
1: The amount of work really surprised me.
0: The amount of work really surprised me.
1: His greeting really surprised me.
0: His greeting really surprised me.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을 놀라게 했는지 그 대상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와, 결말이 어땠어요?
3: 솔직히 결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2: 그렇죠. 반전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3: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0: 소름이 돋는 엔딩. 저도 이런 영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와, 결말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죠. 자, 결말은 the ending이었었잖아요. 그쵸? 상대방에게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솔직히 결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1: 아하.
0: 여러분, 솔직히만 앞에 넣으시면 이 문장은 아주 쉬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 예상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영어로 옮길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상하는. I can 예상하다? Foresee that? I can't foresee that?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죠? 반전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반전이 영어로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1: There's a special phrase.
0: 맞아요. 반전. 그게 예상 밖이었다. 예상치 못했다라는 표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라는 표현을 또 얘기를 했는데 소름이 돋다. 소름이 돋다. 요것도 특정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름이 돋을 때 닭살이 돋는다라고 하거든요.
1: In English,
0: 영어는
1: we use a different bird.
0: 맞아요. 다른 조류죠. 거위 살.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Wow, what did you think of the ending?
5: Honestly,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I did not see that coming.
4: Right?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5: I had goosebumps at the last scene.
0: 우와, 결말이 어땠어요?
4: Wow, what did you think of the ending?
1: Wow, what did you think of the ending?
0: What did you think of 뭐뭐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죠.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죠. The ending 뒤에 넣어서 물어봤고요. 자, 그랬더니 솔직히 결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5: Honestly,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1: Honestly,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0: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표현이었죠. 그냥 솔직히 honestly만 넣으시면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5: I did not see that coming.
1: I did not see that coming.
0: 자, 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쵸?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라는 표현인데요. See 뭐뭐 coming은 뭐뭐가 오는 것을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대상이 오는 걸 볼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I did not see that coming이라고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반전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4: Right?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1: Right?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0: Right? 이거는 이제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약간 격하게 동의를 할 때 되묻는 형식으로 그렇죠? 라는 의미이고 반전이 영어로 뭐라고요?
1: Plot twist.
0: 그렇죠. Plot twist. Plot이 어떤 이야기의 골조가 되는 그러한 것을 plot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확 돌았을 때, 반전, 트위스트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반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plot tw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Unexpected가 이제 예상치 못한이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5: I had goosebumps at the last scene.
1: I had goosebumps at the last scene.
0: 자, I had goosebumps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영어로 닭살이 돋는다라는 표현이죠. Have goosebumps. 거위 bump예요. 거위털.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4: Wow, what did you think of the ending?
5: Honestly,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I did not see that coming.
4: Right?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5: I had goosebumps at the last scene.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도 끝났고 다 끝났고요. 발음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서 연습해보세요.
1: Super job, everyone.
0: 지금까지 키는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de.
1: 네, 자 오늘은 10월 9일 바로 한글날입니다. Happy 한글날, everyone.
2: Happy 한글날.
1: 네, 자 한글은 꽤 그 외국인에게도 배우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0: It's very simple and scientific, right?
1: 어.
0: So I remember when I was young, people said, "Oh, learning Korean, it's so simple because it's easy to read, and I can learn to read in just one day." It's
1: Wow.
0: very scientific, they said.
1: 한국의 왜 TV를 보면은 뭐 얼마 전 오래전부터죠. 그 한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직접 몇 분을 뵙고 공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Oh, I came to Korea many years ago. 근데 many years가 거의 뭐 5년, 6년 이런 거야. 길어봤자. 근데 5년, 6년, Oh, I've been here like I've lived here for 5 years and I made a lot of Korean friends. 뭐 아, 이걸 한국어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친구들과
0: 한국에서요.
1: 어, 뭐 치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이미 한국에 오기 오래전부터 한국어의 어떤 그 문법을 공부하고요.
0: 문법.
1: 문법이라는 게 문장 만드는 방법.
0: 오케이.
1: 뭐 무슨 뭐 조사, 동사 이런 용어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알파벳 그 한글 체계를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배웠대요.
0: Oh,
1: 그렇게
0: really?
1: 쉽게 배웠대요.
0: On the plane.
1: On the plane, on
0: On
1: the
0: the
1: way
0: way
1: over
0: to
1: here.
0: Korea.
1: Exactly. 그만큼 easy to learn, easy to pick up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 That
1: 그래서
0: is, they say,
1: 네.
0: they all say that. Oh, it's easy to pick up.
1: 그렇죠. 네. 바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 취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I'm really into bird watching, I'm really into stationery 이런 말 했었잖아요.
0: That's right.
1: 자, 취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한국어를 혹은 한글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지 자, 대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있잖아, 내 친구 있잖아. 너도 알잖아. 걔가 요즘 글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0: 그래? 재밌어한대?
1: 글쎄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그렇게 신난대.
0: 와, 한글은 꽤 배우기 쉽다고 들었어.
1: 그 친구도 딱 그렇게 말하더라. 네.
0: Just like what we were talking about.
1: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같은 내용을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 다른 어떤 사람이 요즘 그렇다더라라고 말을 전하면서 내 친구가 요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라고 해요.
0: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1: My friend, 내 친구가 started learning,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무엇을 배우냐면은 Korean,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걸 언제 했는지 알아? 최근 들어서, recently라고 붙입니다. So my
0: Recently.
1: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0: So recently, like we mentioned this many times,
1: 네.
0: when I in my mind, recently is just a couple of days, just a couple of weeks ago, maybe,
1: Oh,
0: not too long ago,
1: I see.
0: maybe a month ago,
1: 아, 길어봤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recently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최근인지가 항상 애매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네요. 길어봤자 한 달, 뭐그 안팎으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할때 최근에 recently라고 말할 수 있군요.
0: That's right.
1: 자, 어떤 활동을 비교적 정기적으로 또 오래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 started 다음에 동사 ing를 이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최근에 시작했다 해서 started doing something recently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영어 배우는 걸 시작했어요. 한다면
0: I started learning English recently.
1: 그렇게 I started learning English recently. 조금 길게 말해 볼까요? Jane은요, 최근에 자신의 도시락을 직장에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즉, 회사에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0: Her lunch, right? Jane started bringing her lunch to work recently.
1: 좀 길어졌죠. Jane started bringing her lunch to work recently. 네.
0: That's
1: 그
0: right.
1: 뭐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을 started bringing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자,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재미있대?
0: Really? Does she enjoy it?
1: Really? Does she enjoy it? Right. 그렇군요.
0: Does she enjoy learning Korean?
1: 그렇죠.
0: Right?
1: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do you를 시작하는 문장을 많이 했었는데.

0: Do you like it? Do you enjoy learning Korean? 하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 없는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럴 때 does he, does she 이렇게 does로 시작하는 문장도 사실 못지않게 많이 말하게 되죠.
1: Yeah. Does she enjoy learning Korean?
0: Does she enjoy learning Korean?
1: Right.
0: 네, 그때 learning Korean이라고 말할 것을 딱한 단어로 it, 그거라고 말합니다.
1: Right.
0: Does she enjoy it? 그네 친구가 그걸 즐기고 있어? Does she enjoy it? 한마디로 재밌어해? 이 말이군요.
1: Diane enjoys collecting stationery.
0: 그렇죠.
1: Different types of stationery. Yeah.
0: Different types of stationery.
1: That's
0: You're
1: right.
0: right. 그렇습니다. 자,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이렇게 최근에 어떤 거 하는 것을 시작했다. Started, ing이라는 것과 Does
1: That's right.
0: she enjoy it? 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2: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3: Really? Does she enjoy it?
0: Does she enjoy it? 그 친구가, 그 여자가 그것을 즐겨해? Does she enjoy it? 그랬더니, 라고 말한 다음 우리가 바로 어제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 Okay.
0: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정말 신나해.
1: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0: 아하, she gets excited부터 먼저 볼게요. 내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여성인데요. 그녀가 she gets excited. 아주 신나해. She gets excited. 언제?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면 매번 해서 every time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1: Every time means all the time, but
0: 그렇죠.
1: it can also means 뭐뭐 할 때마다.
0: 네네.
1: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0: 그렇죠. 우리가 바로 어제는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he
1: Right.
0: gets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아주 희귀한 새들을 딱 찾아낼 때마다 그때 굉장히 신나하신다. He gets excited when he spots a new, I mean the rare bird. 그때는 when으로 이어졌는데요.
1: Right.
0: 이번에는 every time으로 이어진 거예요.
1: Yeah. When she learns a new word or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So
0: 네.
1: it's the same context,
0: Same
1: right?
0: context.
1: Yeah.
0: 그렇죠. 매번 그럴 때마다 every time을 중간에 연결고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 Right?
0: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왜 지나다 보면은 특히 대전 지날 때 그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잖아요.
1: Oh, that's right.
0: Yeah, you could get to smell the bread of the I mean the smell the bread
1: We
0: actually.
1: would buy boxes of them.
0: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갓 구운 빵을 냄새 맡을 때마다 배가 고파져요. 라고 한다면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이 I
1: Right.
0: get hungry every time I smell fresh bread. 라고
1: Oh,
0: 한다든지.
1: yeah. I love bread. I
0: Oh, me
1: love going to
0: too.
1: bakeries. So every time I smell bread, like baking, like from blocks and blocks
0: Oh,
1: away,
0: yes.
1: oh, my stomach is growling.
0: Ah.
1: So I want to go to that bakery.
0: You have to. 그죠? 자, 그래서 I get hungry every time I smell fresh bread.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1: That's
0: 네.
1: right.
0: 그럴 때좀 짜릿짜릿하죠. 와, 이런 표현이 있었어. 뭐 이렇게.
1: Wow, new word, new expression,
0: 네.
1: new phrase.
0: 와, 신기하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1: Yeah.
0: 네.
1: I think this is a good motivation. It's a good attitude to have, getting excited every time you learn something.
0: That's right. 근데 요즘은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뭐 요즘 뭐 MZ 세대들이 쓰는 표현들, 모음집 뭐 이런 걸 아예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you get to learn these new expressions really easily.
1: Very easily.
0: 네, 뭐 저기 훨씬 예전보다 쉽게 배우게 되는 것 같긴
1: Much
0: 합니다.
1: faster, easier,
0: 네,
1: sure.
0: 맞아요. 자, 여기서는 every time, 매번 그럴 때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2: Yeah,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0: 네,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1: Right.
0: I get excited every time I learn a new expression. 그랬겠지만 이게
1: Right.
0: she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she gets she learns 라고 해서 다 아시는 거지만 right? 빠뜨리기 쉬운 뒤에 s가 이제 붙게 되죠.
1: That's right.
0: 네.
1: She gets, he gets, it gets.
0: 맞습니다.
1: Always add the s at the end, right?
0: 어, 그 참 그 빠뜨리기 쉬워요. 그래도.
1: Easily, right?
0: 네.
1: So English can get a little bit tricky and difficult because the verb form is constantly changing. And you have to like focus and pay attention.
0: 네. 처음에는 정말 그게 어렵고 quite a hassle. 굉장히 귀찮고 yeah. 하고 뭐 S 붙이고 안 붙이고 잠수가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입에 자꾸 붙게끔 그대로 발음을 하다 보면
1: right.
0: 나중에 he get? 그러면 헷갈리게 돼요. He get? 뭔가 이상한데? That doesn't sound right.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1: That's right.
0: He gets. 아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Exactly.
0: 네, 그 habits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표현 every time 볼 때마다
0: 네.
1: I think of like every time I travel, every time I go like go overseas, I tend to eat a lot. So every time I travel, I gain weight.
0: 아, 그렇구나.
1: It's almost always true.
0: 아, 진짜요? Yeah. 어, 그 피곤하니까 아마 뭐 막 먹게 되는 거 아닐까요?
1: Because usually when you go on business trips, you meet people and they always want to eat with you.
0: Oh, yes.
1: So I'm always gaining weight. Every time I travel.
0: And I guess they would usually offer something really nice.
1: Usually something delicious.
0: 네, 그렇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자꾸 하겠죠.
1: A lot of food.
0: 아유, yeah. 네.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1: Yeah, I think
0: 네.
1: so.
0: 자, 그랬더니 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듣기에 한글은 그 꽤 배우기가 쉽다고 하더라고.
1: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0: I heard or I've heard 내가 이제까지 쭉 들어왔어.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한글이 꽤나 쉽다는 거야. 뭐 하기에? To pick up. 배우기에 말이지.
1: Yeah. I've heard from people. So you've been hearing from people over the years.
0: Right.
1: Hangul is pretty easy. Very easy to pick up.
0: 선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Yeah. I've heard를 I heard와 비교해 볼 때 I have heard라고 말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오는 동안에 그 시간 yeah. 동안에 내가 이런저런 그 사람들에게 들어왔다라고
1: right.
0: 말하는 것이 I've heard가 의미하는 yeah. 거라는 거죠.
1: I think it's easier to understand when you say I've heard from people. Over the years.
0: Over the years.
1: I've heard 정말. over the years.
0: 아,
1: right?
0: 선생님 최고. 바로 그겁니다. I've heard over the years. Right.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I have heard. 소위 말해서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장을 쓸 수가 있겠군요.
1: Right, right.
0: 여기서는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만약에 한글 is pretty easy 까지만 말해도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1: Right.
0: 한글은 꽤나 쉬워. 그런데 뭐 말하기에 쉽다는 거야, 쓰기에 쉽다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하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구체적으로 뒤에 to pick up을 쓰게 되는 겁니다.
1: We use this phrase a lot. You know, hey, when did you pick up Japanese? When did you pick up Chinese? When did you pick up Korean?
0: Learn Chinese.
1: Learn.
0: 하지 않고 pick up을 쓴다는 거죠?
1: It means the same thing, but when did you actually start learning? We often use this expression.
0: 우리가 보통 이제 한문에서 나온 표현 중에 습득하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acquire 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습득하다. 그야말로 이렇게 주워 올려서 내가 얻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1: right.
0: 본다면 pick up 저는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1: That's right. That's
0: 근데 pick up은 사실 비교적 빨리 익히고 빨리 배운다라고 할 때 pick up을 많이 쓴대요.
1: Right. So you never spoke English before, but you started learning. You picked up English. I don't know. In middle school, in high school.
0: 그렇죠.
1: Right?
0: 네, 맞아요.
1: I picked up German in high school. It was so hard.
0: Do you speak German?
1: I gave up in college.
0: 아이고.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1: It's really hard.
0: 네. 자, I've heard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뭐뭐 하기에 꽤나 쉽다. Pretty easy to pick up. 여기서는 빨리 익히기에 한글이 꽤 쉽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그동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1: Right?
0: 자, 그랬더니 제니가 그 말을 듣고 야, 내 친구도 딱 너같이 말하더라고.
1: That's what she says too.
0: That's what she says too. 아, 그렇군요. 자, that's what로 시작하는 문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말로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that's what 이렇게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That's what she says too.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she learns, she gets라고 한 것처럼 she says라고 해서 뒤동사에 right. s를 붙이는 걸 잊지 않습니다. 네.
1: So another way of saying is she says the same thing.
0: She says the same thing.
1: She says the same thing.
0: 그렇죠. She says the same thing. 이때

0: She says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고요.
1: right.
0: 그냥 she says라고 말하게 되죠. 발음도 약간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1: 이제 영어도 이제 사투리가 많다 보니까
0: 네.
1: 나라마다 이제 발음도 다르고
0: 네.
1: 간혹 어느 지역에서는 says, says라고 표현하더라고요.
0: 하는 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1: 확실히 있어요.
0: 있을 거예요. 네.
1: 근데 이제 like average English speakers around the world, we simply say says.
0: Says.
1: Yeah.
0: 네.
1: She says.
0: 어디서는 그 sing a song 하는 것을 심지어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sing a song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약간 미국 남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0: 예, 그렇더라고요. 그
1: I
0: 지역,
1: was singing.
0: 네, 맞아요. 그 지역 특유의 어떤 발음 방식인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That's right.
0: 알겠습니다. Mm-hmm. That's what she says too. 바로 그게 그 친구도 말하는 거더라고. 다시 mm-hmm. 들어보세요.
2: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3: That's what she says too.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2: Really? Does she enjoy it?
3: Yeah.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2: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3: That's what she says to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내 친구가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1: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0: 그래? 재미있어 해? Really? Does she enjoy it?
1: Really? Does she enjoy it?
0: 응,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정말 신난대. Yeah.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1: Yeah,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0: 한글이 말이야, 꽤 배우기 쉽다고 들었어.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1: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0: 아, 내 친구가 딱 그렇게 말하더라. That's what she says too.
1: That's what she says too.
0: 여기까지입니다.
1: Alright, good job.
0: 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 mm-hmm. is pretty easy to pick up 함께하셨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영어 회화 3단계 힘 영어.
1: 환영합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틴 조이입니다.
1: 저는 이상준입니다. 카메론 워드입니다.
0: Yes.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놀랐어요.
1: Yes.
0: It is Hangul Day today.
1: It is.
0: So we decided to, have a little fun.
1: It is. It is great that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홈즈의 아버지가 요정을 믿었다고?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캐릭터 셜록 홈즈. 그를 탄생시킨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정작 미신과 심령술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소녀와 요정이 함께 나온 사진을 보고 이게 바로 요정이 있다는 증거라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을 갖고 요정의 등장이란 책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모두 알다시피 이 사진은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나 이성보다 믿음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요?

어머니의 글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욱 시적인 울림을 준다. 그 낱말을 일상에서 썼을 때에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나 사무치는 그리움에 적게 된다. 구매구매, 굳들하다 라는 낱말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깊고 진득한 사랑의 느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아치올 마당의 꽃들은 어머니가 표현한 낱말들처럼 조롱조롱 꽃망울에 맺히기도 하고 꽃벼락이 오기도 하고 자지러지는 색감으로 물들기도 한다. 그러다가 꽃들이 지고 빛이 바랜 빈 마당을 바라보면 슬픔이 괴어오를 때가 있고 비애감에 젖을 때가 있다. 박완서 작가가 쓰고 호원숙 작가가 책으로 엮은 책 박완서의 낱말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수미가 부른 카자부의 바람이 머무는 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곽완서 작가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맏딸 호원숙 작가가 이 책을 엮었습니다. 곽완서의 낱말들에 수록된 사전을 엮으며 그 머릿말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일부를요. 곽완서 작가의 수필이라든지 소설 그 글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정말 입가에 뭔가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그 너무나 간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보면 그 매력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입니다. 그 말맛이 너무나 찰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박완서 작가의 수많은 명작들 중에서 또 우리가 두고두고 다시 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낱말 120개를 이 호원숙 작가가 엄선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아, 이래서 박완서 작가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이 또 너무나 귀한 우리의 축제죠. 한글날이기도 해서, 와, 이책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일부 깔아드렸고요.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신지훈의 구름 타고 멀리 나라, 그리고 짙은의 깃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한글날 맞아서 일카 주제도 단어의 탄생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1966년 시인 김수영은 산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고 아름답다 여기는 우리말 단어 10개를 소개합니다. 그가 꼽은 10개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상인이라 나는 어려서부터 서울의 알에 대해 장사꾼 말들을 자연히 많이 배웠다. 마수거리, 애누리, 색주가, 은근자, 군것질, 총체 같은 낱말 속에는 하나하나 어린 시절의 역사가 스며 있고 신화가 담겨 있다. 또한 글방, 서산대, 벼룻돌, 부싯돌 등도 그렇다. 김수영 시인은 잘 다듬어진 시적 언어가 아니라 어린 시절 많이 듣던, 그래서 자연스레 몸에 밴 장사꾼의 말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남긴 글 속에서 우리는 세월의 흔적을 만납니다. 김수영 시인이 이 산문을 쓴 1966년으로부터 60년이 흐른 지금, 10개의 우리말 중엔 이제는 잘 쓰지 않는, 그래서 그 의미가 희미해진 단어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볼까요? 마수거리는 그래도 아직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장사를 시작해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은근자라는 낱말은 좀 생소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뜻이 나오는데요. 조선 말기에 나누어 부르던 기생의 등급 중에 중간급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겉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낱말이죠. 총체는 어떤가요? 아직 사라진 말은 아닙니다. 아, 총체 하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아직은 계시니까요. 먼지털이에 쓰는 그 도구 맞습니다. 김수영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읽다 보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몇 년 전 한글날을 맞아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글 단어를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글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인 안녕이었고요. 별, 봄, 꽃, 하늘, 달 같은 자연이나 계절을 뜻하는 단어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글날, 김수영 시인이 던진 물음에 여러분도 답을 찾아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최유리가 부른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한글 단어로 뽑은 바로 그 말,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인 김수영의 산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카페인 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어떤 것을 좀 꼽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언급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 지금 딱 떠오른 거 퍼뜩 떠오른 거 얘기하자면 빛입니다. 빛이다 할때빛 말고요. 그냥 불빛, 별빛에 붙이는 그빛 있죠? 그게 그냥 지금 훅 이렇게 불빛 하나가 딱 켜지듯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이님들도 좋아하는 그 한글 단어, 낱말들 한번 쭉 나열을 해주시죠. 그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수수빈에 다가갈게요, 안녕. 그리고 달인의 별두곡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중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읽지 않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서 읽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마 이 소설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허균의 홍길동전 오늘 만나봅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정실부인 유 씨의 소생 인형이고 둘째는 몸종 춘섬이 낳은 길동이었죠. 길동은 홍판서가 청룡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얻은 아들로 자라면서 점점 뛰어난 외모와 지혜, 예사롭지 않은 무술 실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 천출이었기에 자식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깊은 서름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며 눈물로 호소해 보았지만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라는 꾸중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분사회에서 천한 출신에게 주어진 뛰어난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같은 것. 마음에 품은 뜻과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한계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길동은 집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쉽게 실천에 옮길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길동의 비범한 재주를 시기한 홍판서의 또 다른 첩인 초란이 길동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무당과 관상녀를 포섭해 길동이 자라면 집안을 망하게 할 화근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을 속이고는 어느 밤 자객을 고용해 길동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미 도술을 익히고 있던 길동은 도술을 부려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집을 떠나기 전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을 때에야 아버지는 길동에게 호부호형을 허합니다.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던 길동은 어느 경치 좋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도적들의 소굴이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길동에게 도적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돌을 들어보라 합니다. 무게가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돌이었죠. 길동은 그 바위를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그리곤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도적들을 훈련시켜 전국 팔도 부정한 재물들을 훔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한 길동. 가난한 백성을 돕고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겠다는 뜻으로 도적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 짓습니다.

조선 힙합 1 앨범 중에서 탑뮤직의 홍길동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허균의 홍길동전 이렇게 더 클래식에 담아봅니다. 허균은 조선시대 문장가, 사상가로 거의 그 당시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의 문제, 한계 등을 끝없이 고민하고 또 변화를 모색했던 인물이었고요. 그의 고민이 바로 이 소설 홍길동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원본이 남아 있다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원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역적 모의를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참형을 받았고요. 허균은 그 때문에 아마 그의 저작들도 제대로 보존되거나 평가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 수십 종의 홍길동전 이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줄거리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서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된 홍길동. 이제 전국 다니면서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 홍길동을 잡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어렵습니다. 계속 이야기 따라와 주시죠. 홍길동이 이끄는 활빈당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자 임금은 홍길동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팔도에서 홍길동이란 도적에게 한날한 시에 돈과 곡식을 잃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길동이 도술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신 8명을 만들어 팔도 관할을 동시에 습격했기 때문인데요. 포도대장 이홉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홍길동을 잡으러 나서 보지만 길동의 도술에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분명 문경 땅에서 부하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울 북악산이고 자신도 부하들도 모두 가죽부대 안에 꽁꽁 갇혀있는 신세. 목숨을 구한 것이 다행이라 여겨질 정도였죠.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조정에서는 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서와 형인 홍인형을 인질로 삼아 길동을 회유하려 합니다. 가족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볼수 없었던 길동은 결국 관아에 잡혀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잡혀온 홍길동이 이번에도 8명. 서로 네가 진짜 홍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싸우니 정신만 없을 뿐. 모두 허수아비가 둔갑한 가짜 홍길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주면 잡혀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죠. 이리저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홍길동을 막을 수 없었던 임금은 어쩔 수 없이 길동에게 병조판서직을 내렸고, 당당하게 대궐에 들어와 임명장을 받은 길동은 자신의 한을 풀었다며 미련 없이 조선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는 사라집니다.

조선을 떠난 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섬 제도에 정착합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 있던 아버지 홍판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길동은 이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 합니다. 남경으로 향하던 중 발견한 율도국이 그곳

인데요. 산천이 깨끗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편안하게 살만한 곳이라 마음에 품고 있던 나라였죠. 길동은 부하들과 함께 율도국을 정벌한 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신분차별이 없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국가. 허균이 꿈꾸었을 법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대대손손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살았다는 결말. 홍길동전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니의 은이 부른 출항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허균의 홍길동전 만나봤습니다. 이 문학사적으로도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 플롯 줄거리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곳곳에 풍자와 해학의 유머 코드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길동을 잡으러 갔다가 자루 안에 쏙 담겨서 정신을 차리는 포도대장과 포졸들의 모습 같은 것, 그리고 잡혀온 8명의 가짜 홍길동들이 서로 네가 진짜야 이렇게 우기는 장면 보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요. 아마 당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엄청난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34년 처음 영화로 만들어진 이래 다양한 스토리로 각색되면서 여러 차례 또 계속 영화로 이야기로 부활하고 있기도 하고요. 만화 영화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홍길동전 그리 길지도 않으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이야기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방송 통해서도 많이 접했는데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권나연님, 이럴 수가. 그림책 읽는 어른이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코너네요. 운명인가 봐요, 북카페.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던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박경민님은 무루 작가님께 매혹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현주님은 작가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한정옥님은 그림책 엄청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림책을 이야기로 들으니 상상이 돼서 더 재밌네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를 우리 북카페에서 간혹 초대석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간혹 짧게 이렇게 건드려 본 적은 있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게 정규 코너로 이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얼마나 이 코너를 기다리셨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2부 열어 보이는 마음이 뭔가 위풍당당합니다. 오늘도 무르 작가님 예고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그림책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멀리 가시지 말고 이 그림책 코너 잘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남겨주시면 우리 또 이게 숙성 방송이긴 하지만 또 금요일마다 그 남겨주신 사연들 무르 작가님과 함께 혹은 1부에서라도 미리 좀 펼쳐보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코너 말미에는 항상 다음 그림책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고도 간단히 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궁금하시면 그 미리 그림책 준비하셔서 그렇게 펼쳐 놓으면서 북카페 금요일 2부 코너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적극적으로 무르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로운 그림책 그 모임의 일원이 된것 같은 기분으로 이 코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이소라가 부른 바람이 분다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두 발로 씩씩하게,
1: 때로는 이상하고 자유롭게,
0: 모험하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
1: 이로운 그림책.

0: 이상하고 자유로운 그림책과 만나는 시간, 이로운 그림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루 작가님, 어서
1: 네,
0: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한
1: 무루입니다.
0: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0: 네.
1: 지냈습니다.
0: 가을이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1: 네.
0: 또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이 한글날, 작가로서는 특히 또그
1: 네.
0: 한글에 품는 생각이 또 남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래야 될 텐데.
0: 네.
1: 실은,
0: 실은?
1: 한글날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0: 네.
1: 아, 내가 한글에 대해서 어떤 섬세한 자각과 생각이 있었나라는 걸 사실 처음 생각해 봤어요.
0: 사실 그걸 매번 인지하면서 살긴 힘들죠.
1: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어에 대한 고민이나 글을 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닌데,
0: 네.
1: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한글이라는 것에 국한한다기보다는 언어 그 자체에 좀더 있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나는 아는 단어가 없어서 글이 이렇게, 좀 단조로울까라든지,
0: 네.
1: 뻔하게 쓰게 될까라든지, 아니면 좀더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될 때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총량만큼의 사유를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그걸 못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데,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나 가끔 우리가 외국어에만 있는 단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단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생각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0: 네.
1: 그렇다면 나는 이제 비교해서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어에만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는 걸 매번 체감하거나 알 수는 없겠지만,
0: 네.
1: 내가 내 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가지는 어떤, 꼭 나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특질 같은 게 있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의 한계를 체감하고 그 한계로 인해서 그 너머를 고민하는 존재가 결국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자꾸만 또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무르 작가님은 또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언어 사이를 오가는 것인데, 얼마나 그 고민을, 어떤 언어의 경계라든지 이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이제 제가 그림책 번역을 시작을 한 지가 몇년 되었는데요. 사실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고,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0: 네.
1: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고 있고, 같이 번역을 하는 정원정 씨가 영어 번역자이기 때문에 초역을 하는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0: 네.
1: 윤문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번역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영어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된 문장이 우리말로 이렇게 건너올 때
0: 네.
1: 그두 언어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제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제 드는 생각은, 언어의 어떤 형상 너머에 이야기라는 본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0: 네. 아, 그 마음도 뭔지 알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래서 아, 그래, 나는 그러면 그 본질에 좀 닿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0: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 이게,
0: 그게.
1: 네,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기는 한데,
0: 그쵸.
1: 1대1로 대응을 안 하잖아요,
0: 아,
1: 언어라는
0: 그렇죠.
1: 게.
0: 네.
1: 그러니까 가끔은 좀 미치겠는 거예요.
0: 왜 이것에 딱 들어맞는 이 어휘가 없을까? 단어가
1: 네.
0: 없을까? 그러나
1: 네.
0: 그 형식적인 것 외에 이동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마음.
1: 맞아요.
0: 그거 뭔지 독자들은 다 압니다. 오늘 한글날 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약간 더 편하게 좀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뭐 K컬처 지금 막 워낙 이렇게 좀 많이 사랑받고 하는데 그 한국 그림책의 인기는 또 이것 또한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 네, 최근에는 한국 작가들이 워낙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기도 하고, 뭐 해외 유수의 상들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0: 책이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지는 이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들의 이름 가운데 한국 작가를 거론하는 외국 독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 그림책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는
1: 뭔지 알것
0: 생각도
1: 같아요.
0: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는 어떤, 뭐 국경에 딱 국한해서 민족이나
1: 그렇죠.
0: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넓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오히려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림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건 바로 내가 살던 그 동네 이야기네. 라는 걸 느끼거나 아니면 특히 의성어 의태어를 읽을 때, 아, 이거는 이 맛은, 이 말의 말맛은 지금 내가 모어로만 읽을 수 있는
1: 네, 그럴
0: 것이겠다라는
1: 수
0: 생각,
1: 있죠.
0: 네, 하게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뚜렷하게 한국어를 쓴다 혹은 한국 그림책을 본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 뭐 한국 그림책의 특징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0: 네.
1: 너무 거대한 우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모어로 이것을 접하는 독자들이 알아챌 수 있는 그 반짝반짝한 그 표현들이 또 있다는 거.
0: 있죠.
1: 네. 오늘도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글로만 가사가 쓰인 노래를 우리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0: 네.
1: 악동뮤지션이 부른 오랜 날, 오랜 밤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이로운 그림책 무르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책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최정인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 최정인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제가 책을 보는데 와, 이 고양이의 눈동자가 수정처럼 맑음이 어떻게 느껴지지? 빗물이 어떻게 느껴지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체가 이게 계속 마음을 훅 내려앉게 만들어요.
1: 맞아요. 이 최정인 작가의 그림책은 그림 보는 즐거움이 정말 큰데요. 아주 회화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예요. 색 체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의 구도나 혹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미적인 충족감이 굉장히 큰 작가라고 할수 있어서, 한장한장 그냥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마음이 막 차오르는, 네, 그런 그림책입니다.
0: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1: 네, 제가 이제 꾸준히 신간 그림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신간으로 나온 작가의 책을 보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작가의 전작 가운데 빨간 모자의 숲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참이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의 숲도 아주 그림 보는 즐거움이 큰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저에게 줬던 어떤 강렬한 인상,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이 책이 좀 저에게는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주 반갑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 한글날에 또이 책을 골라 오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이름이, 고양이들 이름이 재밌어요. 이 책이 고양이들이 등장하는 책인데,
0: 맞아요.
1: 한 친구 이름은 작은이.
0: 작은이.
1: 네, 그리고 또한 친구 이름은 노랑이예요. 근데 길고양이나 혹은 고양이를 반려로 들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줄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름을 붙일까? 여기서 장명 얘기가 이제 또
0: 우리 북카페에서는 근데 카페인 분들이 가끔 이제 함께 하게 된 고양이 이름 고민 중이에요 하고 사연을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많은 진짜 전 세계 카페인 분들 다 머리를 모아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혹은 집단 감성의 힘으로 이름을 정해드려서 그 이름을 부여받은 고양이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 장명을 되게
1: 그렇군요.
0: 즐깁니다.
1: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에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명명하고 호명하는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름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책을 좀 골라봤어요.
0: 그러네요. 굳이 이름이 있는데 또 따로 애칭을 붙이는 마음 이런 거 뭔지 아시잖아요. 네, 우리 또 워낙 중독된 상황이라서 북카페는 네, 오늘 그러면 이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목도 내 마음속을 뚜벅뚜벅 스쳐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영혼이
1: 사실,
0: 남는?
1: 이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외워서 기억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제목을.
0: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1: 그쵸.
0: 이걸 또 줄여서 말하기도 좀
1: 맞아요.
0: 그렇고,
1: 항상, 뭘, 어떻게 가서 무엇이었더라 했던. 근데 그렇다고 이 제목이 부족하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명료하게 기억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서 이름 기억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나 이 제목 혹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어서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0: 그러네요.
1: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중에서 무루 작가님이 뽑은 결정적 장면부터 만나볼게요.

다시 봄이 찾아왔어. 어린 시절을 보낸 골목으로 꽃비가 내려 집집마다 대문 앞에 다시 화분이 놓이고 낮은 담장 위로 환한 빛과 나무 그림자가 내려앉은 골목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 길 건너편 건물 유리창 위로 봄볕이 반짝이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노랑이가 있었어. 지난 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노랑이. 언제나 내 목덜미에 머리를 부비고 나비나 사람에게 곧잘 홀리던 아이. 그러다 언덕길을 내달리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들꽃을 닮은 내 동생. 유리창 너머에서 노랑이도 나를 봤어. 우리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마주 봤어. 노랑인 좋아 보였어. 하긴 나무 타기보다도 사람을 좋아하던 애였으니까. 다행이었어. 정말 다행이었어.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 늙은 고양이가 어서 가자고 재촉했거든. 이제 내 옆에는 노랑이 대신 나이 든 검은 고양이가 있어. 그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지난 겨울을 아직 못했을 거야. 길에서 살아가는 법을 나는 그에게서 배우고 있어. 늙은 고양이의 뒤를 따라 걷는 내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 어쩐지 노랑이를 닮은 것 같은 얼굴이야. 이상하지? 멀어지는 창 너머에 노랑이가 있고 골목엔 여전히 꽃비가 내리고 있어.

0: 하현상의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이로운 그림책 무르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책은 부와폴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정인 글 그림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입니다. 아, 지금 결정적인 장면을 딱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1: 네.
0: 슬퍼요.
1: 슬퍼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1: 네. 이 장면은 이야기의 중반을 좀 지난 뒤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낭독해드린 내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작은이는요, 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동생인 노랑이와 함께 성장기를 좀 보내요. 안전하게 잘 보내고, 그런데 길고양이들은 새끼가 좀 자라면 독립시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은 이제 어미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동네에서 살게 돼요, 함께. 그런데 이제 둘이 성격이 다른 거죠. 작은 이는 경계심도 있고 독립적이고 야생성도 갖고 있어요. 반면 노랑이는 막 홀려요. 나비 보면 나비 따라가고 사람 좋아서 사람 따라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좀 덜했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랑이의 이 사고를 눈앞에서 본 작은 이가 충격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내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잖아요, 계속.
0: 그쵸.
1: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하는데 그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인식 사이에, 경험과 인식 사이에 시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되고,
0: 그쵸.
1: 돌이켜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계속 곱씹기도 하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우리는,
1: 네, 회한과 그리움과,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뒤늦은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0: 아,
1: 발견되기도
0: 그쵸.
1: 하고, 이 고양이가 계속

0: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작은 일을 둘러싼 여러 세계가 좀 변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1: 네.
0: 이야기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은 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담담한데, 네, 어린 고양이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냥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네, 발견하면서 계절과 시간과 골목의 풍경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의연하면서도 좀,
1: 그쵸.
0: 네, 가슴이 조금 아프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네.
1: 이렇게 진짜 그 체구가 작아서 작은 이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세계에서
0: 네.
1: 체구가 작다는 것은 조금 더 정말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을 텐데.
0: 그쵸.
1: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하나 내 앞에 있는 지금 기쁨, 슬픔, 어떤 변화들을 다 끌어안고 가는 이 작은 이의 모습에서 저 울컥한 느낌이 들고요. 이큰
0: 네.
1: 어른은 지금 너무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0: 네. 이 이야기의 중반에 이제 혼자 된 작은이가
1: 네.
0: 혹독한 계절이 막 찾아오는데 자기 곁엔 아무도 없고, 근데
1: 그쵸.
0: 비를 맞고 막 시장을 걸어가다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늙은 고양이를 만나는 장면이
1: 네.
0: 있는데요. 먼저 얘가 말해요. 나는 작은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 낯선 고양이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함께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는 작은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애틋하게 읽혔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고백이자 선언이자 동시에 나를 좀 보아달라는 어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애원 같기도 해서
1: 그쵸.
0: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1: 애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1: 이 또한 이만큼 용기가 없으면 할수 없는
0: 그럼요.
1: 목소리잖아요. 낼수 없는 목소리. 그러니까
0: 네.
1: 그게 참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아마 읽는 사람들은 다들 이 작은 이의 그 모습에서, 생각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또 줍게 되는 거겠죠?
0: 네.
1: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슬픈 거겠죠?
0: 그쵸. 그림이 정말 좋은데, 좋은 것과 동시에 이제 좀 인상적인 것은 비율이거든요.
1: 비율이요?
0: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보통 고양이의 크기와 꽃과 나무의 크기가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과장된 방식으로 고양이가 아주 작아졌다가 아주 커졌다가 꽃이
1: 네.
0: 아주 커졌다가 뭐 혹은 작아졌다가 하는 이런 변주들이 일어나요.
1: 그러네요. 지금 어떤
0: 네.
1: 페이지에는 고양이 둘이 누워 있는데
0: 네.
1: 그 옆에 개미가, 그 꽃에 있는 이 개미가 고양이 얼굴만한 느낌이고
0: 맞아요.
1: 이래요. 아, 근데 이거를 볼 때는 인지 못했어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절을 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능소화가 너무 아름다울 때는
1: 네.
0: 세상이 온통 커다란 능소화처럼 보이고, 벚꽃이 막 흩날릴 때는 세상이 하얀 꽃잎처럼 보이고,
1: 와우.
0: 아카시 꽃 향기가 가득할 때는
1: 네.
0: 눈앞이 전부 다 아카시 꽃인 것 같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 일종의 수사로서 그림이 어떤 과장을
1: 네.
0: 선택하거나 혹은 뭐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을 할때 그것이 결코 지나치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건
1: 맞아요.
0: 작가가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1: 그게 이 자연물이 또 어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0: 맞아요.
1: 그려지니까
0: 네.
1: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이 페이지를 넘기는 그 쾌감이란 것도 또 있고 슬픔과는 별개로. 네, 그런 게좀 있기도 하고요.
0: 네, 이 이야기 속에 작은이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투 혹은 길고양이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 같은
1: 네.
0: 것들이 마냥 슬프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엄마로부터 배웠던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사계절을 보여줄 때그 아름다운 면면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1: 네.
0: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아마도 길고양이의 삶은 너무 각박하고 고달퍼 이렇게 읽지 않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풍경과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내가 마주치는 경험들이 아름다워라고 아마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그리고 전 이미 이 길고양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0: 네.
1: 그냥

0: 이 책을 선물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이 얼굴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1: 네. 왜냐면 고양이가 끝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0: 그렇기도 하죠.
1: 네.
0: 예. 그리고 이입할 것 같은 분들도 있고.
1: 네.
0: 지난주는 개였는데, 큘란.
1: 맞아요.
0: 이번엔 고양이.
1: 네.
0: 다음 주는
1: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0: 아, 이게 좀또 다채로운 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지난주 저희가 그 개는 인간이 타자를 상상하거나 은유하는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다고
0: 네.
1: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주에 고양이는 고양이 그 자체이기도 한데,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처럼도 보여요.
0: 그래서 또 작가님이 이렇게
1: 네.
0: 또 작은 이를
1: 네.
0: 주인공으로 또 하신 거기도 하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작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최적화된 장르가 그림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안 보이는 거, 숨겨진 거,
0: 네.
1: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보여지는 방식이, 예를 들면, 무대 위에 짠하고 올려서, 자, 여기 이렇게 놀라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0: 네, 주목하시죠. 이게
1: 네,
0: 아니라.
1: 이렇게 막 핀홀을 막 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0: 네.
1: 숲을 뒤에 숨겨져 있는 작은 것을 독자가 겨우 찾아내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줄 때, 네, 그것은 사실은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 그렇죠.
1: 작은 것을 어딘가에 게시하거나 위에 올려서 모두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작은 것이 실제 숨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수 있도록 발견되게 하는 것. 네, 그림책의 그림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거든요.
0: 이런 어떤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많은 그림책 작가가 인지하고서 그림책을 쓰고 그렇게 시작하는 걸까? 이것도 막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르게
1: 네.
0: 되는 걸까? 그 동시에 막
1: 네.
0: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 놀라운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림책 작가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0: 네.
1: 저도 지금 딱 바로 그런 지점들이 궁금하니까 창작의 과정에 관해서 물어볼 때
0: 네.
1: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0: 그쵸.
1: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계획된 것이며 어떤 것들은 내 의식 밑바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네.
1: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되는데 아마 소설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끔 짐작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간다던가
0: 그쵸.
1: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창작자들에게는 아주 드물거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0: 네.
1: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께 그런 거 물어보죠. 어떤 것들이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일어나거나 혹은 나를 넘어서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도 하는지
0: 네.
1: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콜라주 같은 방식인 것
0: 꼴라주
1: 같아요.
0: 방식.
1: 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의 손은 하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선형적인 방식으로 무언가가 일어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이제 콜라주는 동시성을 좀 가진 방식으로 그림을 배열해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에 기댈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콜라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 무의식이나 우연에 의한 작업물들을 좀 기대하고 싶을 때, 네,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 계시고,
0: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네요. 뭐라도
1: 그렇죠.
0: 드나들 수 있게?
1: 네,
0: 와,
1: 맞아요. 그리고
0: 재밌네요.
1: 이제 작업물들을 배열할 때 이제 빨래집게에다가 해서 이렇게 실에다 걸어보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도 우연성 같은 것들을 좀 획득하고 싶을 때 그런 작업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0: 재미납니다.
1: 네.
0: 예, 기술이. 우리 오늘도 또 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요조의 모과나무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왜이 곡을 고르셨어요?
1: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어디선가 모과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각으로 먼저 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충족감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0: 그러네요,
1: 했는데요.
0: 진짜.
1: 네. 이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0: 같은데
1: 네.
0: 이 모가나무 굉장히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곡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메이저로 흘러가는 곡이에요.
1: 네.
0: 그런데 마지막이 마이너로 끝나요. 그래서 그 아주 독특하고 미묘한 정서가 저는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그 음율 같은 것들 혹은 이 조의 변화, 조성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그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화사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 보면은 오래전 내가 주문했던 소원이라는 가사가 나올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가사를 저는 다 알지 못하는 채로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내 마음에서 어떤 그리움이나 어떤 절실함이 건드려졌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네,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1: 와, 좋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이로운 그림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루 작가가 가지고 온 책은 최정인 작가의 그림책 스쳐간 풍경들은 마음속 그림으로입니다. 아, 이 지금 후반부에 가면
1: 네.
0: 그

0: 그 작은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골목으로 꽃비가 내리는 순간에게 회상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거기
1: 네.
0: 보면 둘다 이제 동생 노랑이와 함께 머리를 목덜미에 기대는 걸 좋아했던 서로의 목덜미에 그
1: 네.
0: 머리를 기대는 걸 좋아했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림도 나와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이것은 현재형이 아님을 또 다시 우리가 상기하게 되고
1: 네.
0: 그러나 바로 옆에 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의 노랑의 모습도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책탑이 쌓여 있습니다.
1: 맞아요.
0: 새로운 배경 속에
1: 네.
0: 노랑이가 있어요. 나는 옆에 없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저만치 작은이 모습이 또 그려져 있어서
1: 네.
0: 기분이 이상해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는 심지어 아마 이 노랑이를 구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점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책을 들고 지나가고 있고 그 건물 앞에는 유리창 너머로 노랑이가 있고 그리고
0: 맞아요.
1: 그길 앞으로는 작은이가 나이든 고양이와 함께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노랑이와 작은이는 더 이상 이제 이전처럼 몸을 맞대고 같이 지낼 수는 없지만
0: 네.
1: 각자가 선택한 삶을 잘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0: 저 눈물 날것 같아요, 지금. 네,
1: 네,
0: 그렇죠.
1: 이게 지금
0: 맞아요.
1: 감정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 작은이라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담담하고 절제된 화자로서의 장치들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0: 그러네요,
1: 네.
0: 진짜. 여기 보면 그 부분에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1: 네.
0: 스쳐간 모든 풍경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림이 되어 쌓여가고 있어. 제목이 탄생한 그한
1: 맞아요.
0: 줄이 딱
1: 네.
0: 지나가고 있고. 아, 너무 슬픈데, 근데 또참 대단하다. 아,
1: 네.
0: 인정하게 되는 작은이의 어떤 삶입니다,
1: 아,
0: 이것이.
1: 어떡해. 작가님 눈물
0: 아, 아니, 아직 눈물 흐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막 일렁일렁합니다.
1: 네.
0: 계속 이런 질을 갖고 오실 건가요? 네, 우는 건가요? 우리 금요일이 그 전에도 에세이 시간에 제가 가끔 막 울고
1: 네,
0: 했었는데, 네.
1: 맞아요.
0: 아니, 이 그림책의 세계가 이렇게 파동이 엄청 크네요.
1: 네. 이게 작은이가 사실은 인간도 아니고, 그리고 성묘도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작고, 언어를 구사하기에는 굉장히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화자로서는 되게 제한된 방식으로 자기 삶을 보여주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 바람에 독자는 감정을 훨씬 더 깊이 이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니, 뭐, 소설에서는 어떤
1: 네.
0: 경우는 진짜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화자일 경우에 그
1: 네.
0: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없는
1: 맞아요.
0: 화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1: 네.
0: 작은이가, 자신이 그렇지만 너무나 담담하게
1: 네.
0: 얘기를 해내는 모습이 진짜, 너무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1: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의 모든 아름다움의 밑바닥에 있는 슬픔은 이들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이거든요.
0: 네.
1: 이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그래 너네 길에서 사계절을 다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겠다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이야기가
0: 그렇죠.
1: 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슬픔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0: 맞아요. 와, 얘네 이제 성공했네. 걱정 없네.
1: 들어요.
0: 이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네.
0: 그리고 지금 이 일렁이는 저의 마음과는 또 별개로, 근데 이것도 묘한 그 편안함을 주는데, 이 지금 서점 주인처럼 보이는 요 책방지기 같기도 하고, 이 인물. 사실 되게 덤덤하게 그냥 하루의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책을
1: 그쵸.
0: 앞에 딱 되게 안정감 있게 들고, 이게 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인데,
1: 네.
0: 뭔가 머리 스타일이나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약간, 무르자간이 닮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림책을 지금 하나를 안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느낌,
1: 아,
0: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연결될 줄?
1: 전혀
0: 아,
1: 예상하지 못했고요.
0: 그쵸? 이게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이런
1: 네.
0: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1: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 작가가 그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람과 집고양이가 좀 친근하고, 색깔에 있어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 서점은 머리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리고
0: 맞아요.
1: 노랑이는 치즈기 때문에 오렌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작은이는, 턱시도 고양이 아니면 이제 검은색과 흰색 얼룩고양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늙은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색깔, 서로 친밀한 색깔들을 가진 존재들끼리 함께 지내는 것 같은 어떤 대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 장면.
0: 그러네요.
1: 네.
0: 이게 지금 이 노랑이와 작은이가 서로 목덜미에 그한 사람, 한 존재의 목덜미에 그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그때 어우러짐과는 조금 또 다른 톤으로 느껴지긴 해요.
1: 네.
0: 너무 아름다운 이 그림책을 오늘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군요.
1: 네.
0: 네, 겨울까지 한 페이지가. 사계절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던. 근데 이 겨울의 페이지에도 보면 이 노란색 불밝힌 집에 그
1: 네. 네.
0: 창문이 훅 눈에 들어와요. 이
1: 맞아요.
0: 고양이의 눈동자처럼.
1: 네.
0: 이런 느낌들도 좀 아름답게 다가오고요.
1: 네, 이 책의 표지가 창문을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 풍경이라는 건그 풍경을 보는 사람을 상상하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창문의 어떤 분절된 화면들 혹은 어떤 기억 속의 장면들을 배열한 것 같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데, 사실 창문이라는 건 같은 창문이어도 분할 창일 경우에는 어디서서 그 창의 모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화면도 다른 풍경을 담고
0: 네,
1: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게 결국 이 세계를 어떤 곳으로 볼 것인가는 어느 창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짜 내가 늘 걸었던 거리, 내가 늘 보는 어떤 풍경, 누군가의 표정까지도 허투루 보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작은 존재들이 이 세계를 보는 그 시야와 시각에 대해서도 좀 상상해 보게 될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림책의 세계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잘 주목하지 않았던 얼른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에 좀 주목하게 되고 발견해내는 그 감각을 키우는 힘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정말 그 체구만으로만 보더라도 혹은 어떤 권력 힘의 어떤 배분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림책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좀 작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이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갑자기 어디로 가는, 어디로
0: 네.
1: 가는지 모르겠는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
1: 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책 읽을 때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0: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1: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거나 도달하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그 사계절을 다 돌아서 그 다음 계절을 맞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와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작은 존재들에 좀 주목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보는 이 시각을 갖는 일이, 실은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일 것
0: 그렇죠. 진짜
1: 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성취가 목적인 사람에게 작은 건좀 방해가 돼요.
0: 인정해야 할것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성가시죠.
1: 네, 제가 되게 무서운 말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도태되는 쪽으로 진화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본 적이
0: 네.
1: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말이었는데, 성취를 중요한 가치로 두면 작은 것들은 소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0: 그렇죠. 그래야 빠르게 목표한 바를 이룰 수도 있을 테니까.
1: 네. 그큰 길로
0: 그렇죠.
1: 시원.

0: 계속 권장하는 장르거든요.
1: 인정. 아, 근데 기꺼이 하게
0: 네.
1: 만드는.
0: 네. 뭘한 번에 쭉 읽을 수가 없고,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정보를 여러 번 탐색하면서 처리해야 하고,
1: 네.
0: 자꾸 재독하라고
1: 맞아요.
0: 하고,
1: 심지어 방금 넘긴 페이지 또 이렇게 들춰보게
0: 맞아요.
1: 만들고,
0: 네. 그래서 대단히 번거롭게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장르예요. 그런 점에서 작은 존재들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세계에서 보다 환영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림책이 왜 매력적인지 또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습은 필요 없는 그런 코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욕심나서 저 다음 시간에 그책 미리 준비하고서 펼치면서 같이 얘기 듣고 싶어요 하는 카페인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끝에 다음 주책 소개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책 다룰까요?
0: 다음 주에는 페터 엘리오트가 쓰고 키티 크라우더가 그린 서부 시대라는 책을 제가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1: 오, 서부시대. 왠지 이건 큰 세계를 그릴 것만 같은데. 서부시대.
0: 네. 저희가 이번 주와 지난주에 읽었던
1: 네.
0: 책들하고는 좀 스케일이 다를 것
1: 아,
0: 같긴
1: 그래요?
0: 합니다.
1: 궁금합니다. 키티 크라우더의 서부시대로 다음 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르 작가님, 2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오래 전부터 여기 계셨던 분 같아요.
0: 네,
1: 네.
0: 사실 워낙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내가 계속 여기 있었던
1: 있었던 것 같아요.
0: 사람인가?
1: 모두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 느낌 그대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설렘으로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권나무의 빛이 내리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운 날에요.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멀어지면 또다시 춥고요. 그래서 결국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 거리가 있을 겁니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는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지도 않는 거리. 우리는 그 거리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면서 10월 9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프닝에서 고슴도치의 딜레마 얘기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좀 나누려고 가까이 가는데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요. 아파요. 그래서 좀 멀어지면 또 춥고. 그래서 결국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 사람도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가시가 돋아 있을 때는 그게 또 말에 묻어나오기도 하고요. 괜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날카롭게 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라고 해서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K씬인가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 무슨 날인지 알고 계셨죠? 한글날이잖아요. 우리말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할 겁니다. 케이신인가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예쁜 우리말 가사들. 이따가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선물 나눠드려야죠. 우리 바다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르불문 생선물 시작합니다. 소소한 퀴즈를 맞추면 맛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한글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수학문제 가져왔습니다. 응? 한글날인데 왜 국어가 아니고 수학일까요?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준 이 한글에는요, 기역, 니은으로 시작하는 자음이 있고, 아야, 어여로 시작하는 모음이 있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글을 두고 참 과학적인 문자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의 개수는 총몇 개일까요? 더센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본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비읍, 쌍기역 같은 거 말고, 기본 모음이라고 하는 것들, 위, 뭐 이런 거 말고, 왜, 이런 거 말고, 와, 이런 거 말고, 아야, 어요로 시작하는 기본 모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시작하는 기본 자음의 개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더하면 총몇 개인지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퀴즈 덧셈 하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친구가 아니야.

레드벨벳의 노래 친구가 아니야 들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장르 불문 생선물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자음의 개수와 모음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기본 자음 이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14개. 어렵다, 그죠? 그리고 기본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10개. 14개와 10개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24개, 24였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다 맞히셨죠?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추첨을 통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다님들의 정성껏 보내주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 이어갑니다. 도영의 노래.

밥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식송 질문 맛집. 아이고, 파도 소리가 역시 좋네요. 바다님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아이고, 여기 있네요. 으이차, 66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생선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주변 어른들이 가끔, 진짜 친구는 학생 때 만난 친구가 끝이야. 어른 되면, 아유, 새로운 친구 사귀기 어려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생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진짜 친구는 학생 때 만난 친구가 끝인가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새로운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저도 예전에 들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가 마지막 친구다. 사회생활하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 건지. 왜 나왔을까? 사회에 나오면 뭐가 달라지길래 친구를 만날 수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런 결론. 물론 저의 개인적인 EBS 방송국과는 상관없는 저

DJ의 개인 생각이긴 하는데요. 이거 같아요. 순수한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라는 게 없는 관계. 그때만 친구가 될수 있는 게 아닐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보통은 갑이 있고 을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의 서열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요, 왠지 바라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친구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이 관계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런 말 하죠. 인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용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맥을 쌓아야 된다. 왜 쌓아요? 이용하려고. 그런 마음에서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친구가 되긴 어렵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서로에게 바라는 게 1도 없는 순수한 사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친구 될수 있고요. 저도 친구 많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래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진짜 친한 몇 명은 끝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어쩌다가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처럼 친해지기가 어렵고요. 현재 관심사가 많은 분야의 친구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뿐이겠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더라도 서로가 돋보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요. 그 관계는 무조건 깨지더라고요. 그게 인간관계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바라는 거 없이 만난다면 언제든 80, 90이 돼서도 친구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답변 어떠셨나요?

너무 좋네요. 친구, 참 소중한, 그쵸? 그런 존재잖아요.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요, 이렇게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성심성의껏 솔직한 저의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대본을 도움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긴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얘기도 좋고 일상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머무르의 노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와서요. 케이신님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0: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우리말. 그런데 노래 가사로 들으면 새삼 참 예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요, 우리말의 맛과 멋이 잘 담긴 노래들,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이분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노래를 무척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가사도 참 잘 쓰는 분이에요.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가사 잘 쓰시잖아요, 정말.
1: 아유, 잘 쓰고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합니다.
0: 열심히 사시는 거죠?
1: 네.
0: 오늘이 또 한글날이에요.
1: 맞아요.
0: 10월 9일 한글. 오. 한글 누가 만든지 아세요?
1: 그럼요.
0: 누가 만들었어요?
1: 세종대왕.
0: 오, 정확하게 하시네요.
1: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죠.
0: 이야, 이제.
1: 네. 어. 저 그래도 그 고등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요, 다 나왔어요.
0: 알겠어요.
1: 제가 좀, 그쵸? 가방끈이 좀 짧은데 그래도.
0: 가방끈이 짧아도.
1: 이 정도는 알죠, 당연히.
0: 왜 그래, 또.
1: 저 광화문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요.
0: 광화문이요?
1: 네네. 그 세종대왕님 앉아계시잖아요. 네.
0: 아, 그 앞에?
1: 네네네.
0: 어, 그 앞에 말이 가시는구나. 옛날에는 세종대왕님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 혼자 있었는데.
1: 아, 진짜요?
0: 그리고 그 앞이 다 차였어요.
1: 차?
0: 어. 차도였어요, 다.
1: 아,
0: 지금은 광장으로 돼 있어요.
1: 맞아요, 가운데 광장이잖아요.
0: 어, 그거는 예전에는 차도로 돼 있었던 때도 기억나요? 광화문 앞에?
1: 모르죠.
0: 그거 모르시는구나. 정말?
1: 그리고 옛날에 동대문이.
0: 예.
1: 운동장이었다면서요?
0: 그걸 몰라요? 동대문 몰라요. 운동장을?
1: 전 몰라요. 전 지방에서 갔잖아요. 전 10년 전에 상경한 아이라서.
0: 아,
1: 몰라요.
0: 그러시구나.
1: 네, 동대문이 원래 운동장이었다면서요.
0: 동대문 운동장.
1: 그것도 몰랐고 세종대왕님 없는 것도 몰랐어요.
0: 진짜? 네. 그럼 또 모르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1: 많을걸요? 엄청 많죠. 아직도.
0: 옛날에는 광화문 뒤에 중앙청이라 그래서.
1: 네.
0: 그 뭐야 그거 조선 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1: 어, 몰라요.
0: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1: 네. 그냥 경복궁 있잖아요, 지금.
0: 그렇죠. 경복궁이랑 광화문 사이에.
1: 아, 몰라요.
0: 그래 가지고 그거 다 철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
1: 아,

0: 미안합니다. 몰라요.
1: 미안합니다.
0: 미안합니다.
1: 뭐 그거 모르면 어때요? 한글의
0: 그럼요.
1: 소중함을 아는 10월 9일이니까
0: 맞아요.
1: 그렇죠? 한글 참 편하고 소중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과학적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도 듣고,
0: 진짜.
1: 자 영어 알파벳 중국 한자 이거는 만들어낸 사람이 없잖아요. 지은이가
0: 맞아요.
1: 없을 텐데
0: 맞아요.
1: 있나 모르겠다. 없을 걸 알려지지 않았을걸요?
0: 그쵸, 그쵸.
1: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글자를 만든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난
0: 진짜.
1: 정말 대단한 것 같아.
0: 대단해요,
1: 이분
0: 대단해요.
1: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0: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한글이.
1: 한글 참 예쁘고
0: 예뻐요.
1: 손글씨도 예쁜 분들 많은데 우리 케이시님은 손글씨 어때요?
0: 그냥 초등학생 글씨 같아요. 약간 어른스럽게 쓰고 싶은데 그잘안 되고. 근데
1: 진짜?
0: 저는 그런 게 있다요?
1: 그런 게
0: 그
1: 있다요는 뭐예요?
0: 전에 이 펜이 있잖아요. 펜 있잖아요. 그 전에 사람이 쓰고 제가 만약 쓰잖아요? 그럼 전그 전에 사람의 손글씨를 좀 따라요.
1: 왜?
0: 그
1: 그건
0: 펜에
1: 뭐야?
0: 약간
1: 그건 뭐야?
0: 그
1: 그런 사람이
0: 마감이
1: 어딨어요?
0: 남아있나 봐요.
1: 그런 사람이
0: 아니,
1: 어딨어요?
0: 진짜 이건 진짜 진지하게 제가 맨날 느꼈던 건데.
1: 말투는 따라할 수 있어도.
0: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쓰고 나서 제가 쓰잖아요? 그럼 뭔가 제가 어색하겠어요. 제 글씨가 아닌 것처럼.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1: 그러니까 위에 써 있는 글씨를 보면
0: 아니요. 그 펜. 남이 쓰던 펜을 제가 빌려서 제가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간 글씨체를 좀.
1: 그 사람의 글씨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0: 그니까. 근데 내가 너무 낯선 글씨체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제.
1: 그러면
0: 혼자 그냥 저의 상상인 건데, 왜 그렇게
1: 장례식장
0: 생각해요?
1: 가봤어요? 거기
0: 장례식장 가봤죠.
1: 방명록,
0: 다
1: 결혼식장의 방명록.
0: 다르잖아요.
1: 예.
0: 네. 맞아요.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그 앞에 쓴 사람이랑 제가 그 글씨를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전 사람의 그런 손 힘이 남아있는지 내가 그 펜을 잡으면 그전 사람이랑 제가 비슷하게 쓰려고 하더라고요.
1: 오늘 인스타에 올릴 테니까요.
0: 진짠데.
1: 그러니까 그렇게 펭글씨로 우리 바다님들한테 응원
0: 그냥
1: 메시지 같은 거 써주실 수
0: 좋아요,
1: 있으세요?
0: 좋아요.
1: 좋아요?
0: 그럼요.
1: 우리 초등학생 글씨 같은 우리 케이씨님의
0: 네.
1: 아름다운 글씨체를
0: 네.
1: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별그램에
0: 아, 진짜 글씨
1: 방문해
0: 안
1: 주시면
0: 예쁜데.
1: 됩니다.
0: 네.
1: 오늘은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들 같이 들어볼 건데
0: 네.
1: 케이시님은 가사 쓰실 때 영어보다는 우리말 많이 쓰시잖아요.
0: 그럼요. 제가 제일 편한 언어고, 제일 잘 쓰는 언어니까,
1: 예.
0: 굳이 영어를 쓸, 아직 막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네.
1: 이번 주제는 되게 편하게 선곡하셨을 것 같은 게
0: 네.
1: 작사 많이 하시니까 다른 사람 노래 들을 때도 유난히 어떤 내용인지 많이 들을
0: 맞아요.
1: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0: 네.
1: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내용의 노래입니까?
0: 진짜 언제쯤 내가 사랑을 할수 있을까? 진짜 가슴 뛰는 사랑을 언제쯤 할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솔로로 탈출할 수 있을까?
1: 한 번도 안 들었어요?
0: 라는. 아, 제가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들었어요, 저.
1: 맞아. 올려줬어. 그러니까 나
0: 올려줬잖아요, 제가 선생님.
1: 완전 감동이었잖아요,
0: 올리라고
1: 그때.
0: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보고 제 행사장 가서 부르래요. 근데 어떻게 그걸 불러요, 제가 갑자기. 이거는요, 그 생선님의 노래인데요. 제가 한곡 할게요. 선생님 노래 어떻게 부르냐고, 제가.
1: 행사 갈때이 노래를 1절을 부르면 내가 깜짝 2절에서 깜짝 등장하는 거지.
0: 선생님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올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1: 맞아.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0: 나중에
1: 만들어내면
0: 언젠가
1: 그때는 꼭 같이 하는
0: 진짜
1: 거예요.
0: 언젠가 해요. 언젠가
1: 저 행사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행사.
0: 진짜 나중에 언젠가 진짜
1: 꼭 불러주셔야 돼요.
0: 좋아요.
1: 직접 가사를 쓰기도 하시는 케이시님이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로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첫 번째 노래는 아이유님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말 단어가 진짜 흔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노래는 되게 잔잔한데 가사가 좀 오래 남는 느낌이에요.
1: 어떤 내용이에요, 가사가?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가 꼭이 마음을 알아주거나 막 대답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짝이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마음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1: 보통 작사된 노래를 보면 거의 시처럼
0: 맞아요.
1: 함축적인 가사도 많고 아니면 표현이 참 남다른
0: 맞아요.
1: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0: 맞아요.
1: 이 곡에도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0: 저는 이 곡에서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맨 마지막쯤에 그 마음만은 뭐 주름

0: 주름이 들지 않는다고?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1: 아,
0: 그런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1: 나이 들지 않는
0: 그
1: 그런 느낌이에요?
0: 마음만은, 그 마음에는 이제 주름이 안 생긴다. 이런 느낌의
1: 이야,
0: 표현이 있었는데,
1: 너무
0: 헉,
1: 좋네요.
0: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1: 그러네,
0: 했어요.
1: 그러네.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추천해 주시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 곡은 한 곡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0: 이거 완전 스테디셀러인데,
1: 예.
0: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1: 이거는
0: 너무
1: 정말 많은 후배
0: 좋잖아요.
1: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도 많이 했었고, 그쵸?
0: 이게 진짜 너무 화려한 곡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고 화려하지도 않고 막 그런 말도 없어요. 화려한 말도 없어요. 뭔가 꾸민 말도 없지만
1: 예.
0: 그냥 그 노래를 듣자마자 그 풍경이 막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라서
1: 맞아.
0: 너무 좋아요.
1: 숲속을 걷는 느낌.
0: 맞아요.
1: 그쵸?
0: 초록초록한.
1: 초록초록한 느낌.
0: 맞아요.
1: 그런 느낌 같이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구절, 이 가사 표현이 좋다. 딱한 구절만 선정을 해주신다면?
0: 맨 처음부터 이미 좋아요. 처음에
1: 바람이,
0: 띵디띵디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1: 예.
0: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자마자 진짜 앞에 내 바람이 부른 것 같아요. 슈.
1: 그런 느낌. 구구구구구는 저거지. 지하철 소리지. 그거는 지하철 소리지. 아, 지하철 들어올 때 바람 불어오잖아.
0: 예, 그런
1: 지금
0: 바람
1: 열차가
0: 말고요.
1: 들어오고 있어.
0: 그건 너무 매연 같잖아요.
1: 매연 같아요. 아, 근데 요즘은 그거 없구나. 스크린 도어 때문에.
0: 아, 그러네.
1: 에전에는 바람 확 들어왔었잖아요.
0: 들어왔었잖아요.
1: 그건
0: 그쵸.
1: 기억하세요?
0: 네, 그건 알죠.
1: 그건 아시는구나.
0: 조심해야 되고, 노란선 바깥에 있어야 되고.
1: 노란선 바깥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1: 아이유님의 마음,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이유의 마음,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두곡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맞아. 숲속을 걷는 느낌에, 그쵸?
1: 맞아요.
0: 그리고 아이유의 마음, 저는 제목을 모르고 있었지, 노래는 완전히 알고 있었던,
1: 그쵸.
0: 예, 두곡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1: 우와.
0: 그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다음 노래는 정말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0: 예.
1: 자우림님의
0: 예.
1: 스물다섯, 스물하나.
0: 25, 21.
1: 스물하나.
0: 어떤 내용이에요?
1: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약간 지나가버린 청춘과 사랑을 약간 돌아보면서, 스물다섯, 스물하나. 뭔가 그때 반짝이던 순간을 되게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0: 한 명이 25, 한 명이 20, 이게 4살 차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1: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스물하나, 스물다섯 이렇게? 근데 약간 이게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영원할 줄 알았던 21, 25, 25, 2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청초일 땐이 그때 그 나이가 진짜 영원할 것 같잖아요.
0: 맞아.
1: 그리고 이게 내가 난안 늙을 것 같고 이 청춘이 영원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진짜
0: 맞아.
1: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맞아 맞아. 진짜 약간 이렇게 들으면 듣게 돼요.
0: 그런
1: 너무
0: 이야기구나. 정말 21할 때 늙는다는 생각은 평생 안 늙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스물하나 스물다섯이 거의 좀갓 어른이 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게
0: 맞아.
1: 막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던 나이
0: 근데
1: 같거든요.
0: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케이시님은?
1: 서른
0: 아, 한숨을 쉬세요.
1: 뭔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0: 그러실 것
1: 지금은
0: 같은데,
1: 당연히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이제 정말 더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직 막뭐 한창이야 이렇게 할수 있긴 하지만 진짜 한번더 도전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뭐든지 도전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저는 한번더 도전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0: 신체적으로,
1: 같아요.
0: 아우, 나 이제 너무 힘드네. 이런 느낌은 아직은 아닐 텐데, 우리
1: 맞아요, 맞아요.
0: 케이시님은, 그쵸?
1: 신체적으로는 그렇긴 해요.
0: 그렇죠. 아직은 똑같지 않을까? 20대 때 신체랑 지금이랑 다르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다가 언제 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37, 8부터 있어요.
1: 뭔가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말이야?
0: 진짜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눈잘 가까운 거안 보이는 거부터 시작이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잘안 듣거든요?
1: 그럼요. 한 37년을 썼으니까 또.
0: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1: 갑자기 너무 슬프다.
0: 처음엔 부정한다?
1: 아니야, 이렇게.
0: 아니야. 그러니까
1: 일부러
0: 내가
1: 막 돋보기도 안
0: 왜그
1: 쓰고.
0: 얘기를 하냐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라니까? 내
1: 진짜요?
0: 몸이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1: 어휴.
0: 그러니까 37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21는 오죽하겠냐고.
1: 그러니까요.
0: 21,
1: 그러니까
0: 25이면.
1: 그때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현실을 조금 아니까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근데가 붙어요.
0: 근데 하나가 붙는구나.
1: 약간 20대 때는 뭐든지 할수 있지. 해보자. 이건데 지금은 뭐든지 해보자. 근데 약간 이러면서 뭔가의 조건이 하나씩 두 개씩 붙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근대가 붙은
1: 오.
0: 21, 25과
1: 네.
0: 현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케이시님이 우리말 가사가 아름답다고 골라 오신 곡,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뭘까 했는데 또 들으니까 아는 노래고, 저만 좀 그런가요? 요즘은 예전에는 내가 이 곡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반드시 알아야 했는데, 요즘은 제목 모르고 계속 듣는 노래가 너무
1: 맞아요.
0: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언젠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뭔가 이제 탑백 막 이런 거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아예 전체를 들으니까
0: 맞아.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0: 그쵸.
1: 것들이 훨씬 많아요.
0: 맞아요.
1: 제목을 모르는.
0: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게 어떤 노래일까 하는데, 아, 이 노래야? 하는 게 너무
1: 맞아요.
0: 많은 것 같아. 그쵸?
1: 너무 좋아. 이거 하면은 그냥 막 벚꽃이 막 흩날리면서
0: 그러니까.
1: 뭔가 제 늙은 모습이 막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0: 요 창법이 평상시의 느낌보다 좀 되게 야들짝지게 부르잖아요.
1: 야들짝지.
0: 예.
1: 맞아. 이럴 때.
0: 이게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그런 거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가수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디렉 보시는 분이 하라는 대로 할거
1: 뭐,
0: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쵸.
1: 그쵸.
0: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1: 모르니까.
0: 모르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게 꽤 쌓여야 돼요.
1: 진짜 엄청 쌓여야 되지 않을까요?
0: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케이시님은?
1: 전 아직 2단계는 못간것 같고요.
0: 진짜?
1: 네.
0: 그러면 거의 그냥, 아, 이 노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부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 저는 그냥, 근데 막 나오는 대로 부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의 이 부분, 이 단어는 좀
0: 아,
1: 이렇게
0: 요걸 이렇게
1: 살리고
0: 하자.
1: 싶고, 아니면 이건 이렇게 볼까? 하면서 약간 좀 연구를 해서 약간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되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스타일.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경력까지는 안간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뭔가 경력이 제 많이 쌓이면 그냥 툭, 그냥 훅 해도 그냥 거기에 막 연륜이 막 묻어나오지 않을까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가신 거지. 그러니까 어떤
1: 그러니까.
0: 식으로 불러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막,
1: 그런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런 거 계속 연구하고 막 그러신다 그러는 건데.
1: 맞아요.
0: 아니, 뭐 자우림님도 똑같겠죠, 뭐.
1: 그러고 싶어요. 빨리 연륜이 쌓이고 생활 뭔가 이렇게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목소리에도 뭔가 제 세월이 묻어났으면 좋겠고 제 일상이 일생이 막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0: 일생에.
1: 일생이.
0: 근데 고생을 안 해보셔서 뭐.
1: 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선생님. 와, 선생님이 제 스토리를 모르네. 저 옛날에 진짜
0: 모르지, 어떻게 알아.
1: 고시원 진짜 누우면 방문이 막제 머리 위에 있는 고시원에도 살아봤고.
0: 진짜로?
1: 네, 저 진짜 캐리어 하나 끌고 내려오고, 진짜 저희 엄마가 막그 고시원 방에 고구마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고구마를 미리 막 구워가지고 오셨어요. 그 작은 냉장고에 그거를 막 넣어주시면서 엄마가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참고선 돌아가신 적도 진짜 많고.
0: 진짜?
1: 네.
0: 어렸을 때
1: 노래하려고 난리를 쳤죠, 저
0: 고생했구나.
1: 진짜.
0: 진짜?
1: 막차 놓쳐가지고, 막 이제 청주 내려가야 되는데 막차 놓쳐가지고 못 해가지고 막 밤새가지고 내려오고
0: 그때
1: 그러고.
0: 어떤 분이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1: 전가
0: 계셔가지고.
1: 봐요. 아니, 막 새벽
0: 아유, 젊은
1: 연습.
0: 사람이 여기 있어! 내가 이러려고
1: 막 새벽
0: 그랬는데.
1: 연습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연습실에서 밤을 새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0: 진짜
1: 저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0: 고생을 했구나.
1: 그럼요. 엄청 고,
0: 오, 달리
1: 저 고생
0: 보이네요.
1: 엄청 하네요.
0: 고생을
1: 저
0: 해봐야
1: 밑바닥
0: 돼.
1: 출신이에요. 저 불러주는 무대가 없어서 막 버스킹.

0: 내가 이런 적은 없어요. 어떻게든 다
1: 아.
0: 해결을 하고 막 그랬어요.
1: 정말 생활 역할.
0: 선생님, 저 진짜 거치게 살아온 여자예요. 거요, 거요.
1: 거친 여자는 뭐야?
0: 네.
1: 거친 여자.
0: 제가 순탄해 보이겠죠. 제가 밝아서. 하지만 늘 밝은 곳 밑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라고요. 아시겠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아, 또 왜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0: 그러니까요.
1: 혼났네? 에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맞아요. 노래는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추천곡 한번 들어볼 건데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0: 이야. 저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저도 커버를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제가 커버한 노래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노래예요. 이거.
1: 진짜.
0: 네.
1: 저도 분명히 아는 노래일 텐데. 근데 무조건. 제목만 가지고는 이 노래도 잘 모르겠네요.
0: 진짜요?
1: 아.
0: 이 웃고 내가.
1: 알죠. 어떻게 몰라. 도입부.
0: 도입부가 도입부. 미쳤잖아요.
1: 그러니까 도입부 장인.
0: 너무 좋아요.
1: 와. 심현보님이 작사를 하신 거예요.
0: 엄청 유명하신 작사가님이세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윽고라는 말을 한번 써보고 싶었대요.
0: 아.
1: 마침내 뭐 결국 이런 말은 많이
0: 다양으로
1: 써도 그렇지.
0: 자그마치.
1: 맞아, 맞아. 근데 이윽고를 안 썼는데
0: 너무 멋있다.
1: 좀 더 긴 시간 큰 느낌이 담긴 말 같아서 뭐 마침내 이런 말보다는
0: 와,
1: 그래서.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메모를 해뒀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딱 갖다 쓰셨다 그러더라고.
0: 너무 철떡이다.
1: 그런 건 없으세요? 우리 케이시님은 야 이거 내 노래 한번 써봐야지 이런 거.
0: 아 저는 이런 거 약간 비밀인데.
1: 밑바닥 괜찮다니까 진짜.
0: 아 밑바닥 안 하고 싶어요. 눈물 나 이러면. 근데 막 위로해주는 곡을 써보고 싶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막 다 사랑하는 노래라서. 얘들아 나도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하여튼.
1: 그렇습니다.
0: 자.
1: 자. 2부로 건너갈 텐데요. 성시경의 노래 바다님의 추천곡 이 윽고 로샤 내가 하는 그 노래 너의 모든 순간 들으면서 건너가시죠.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옆에 한 분 더 계시네요. 누구실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K씨입니다.
1: K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는 K씨님의 선곡,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K씨님이 우리말 최강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 맞아요.
1: 정말.
2: 맞아요.
1: 우와, K본부의 퀴즈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 그거 되게 어려운데.
2: 맞아요.
1: 그거 보기가 1, 2, 3 있는 거 그거잖아요.
2: 맞아요.
1: 진짜 어려운데 거기에서 우승하셨다고.
2: 맞아요. 띄어쓰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1: 6년 전에.
2: 네. 맞아요.
1: 와, 그거 어휘 맞추고 맞춤법 맞추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 프로그램에 조영수 작곡가님이랑 팀을 이뤄가지고 나가서 우승했다고.
2: 네.
1: 그때 누가 더 활약을 많이 했어요?
2: 조영수 작곡가님이 많이 한 거.
1: 그래요?
2: 그러니까 근데 거의 생각하는 게 비슷했어요. 이거 같은데, 이거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의견이 갈리지 않고 그 비슷했던 것 같아요.
1: 그랬구나. 네. 처음부터 좀 우승할 거를 알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2: 전혀.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1: 정말 어려워 그거요.
2: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아 분명히 이런 거에 함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 함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얼떨결에 그냥 그날 정령들의 기분이 좋았나 봐요. 운이 좋았어요.
1: 그랬구나. 정말 어려운 우리말 겨루기에서 우승. 그래서 상금으로 95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2: 와, 이건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큰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0: 상금 받았던 것 같긴 해요. 뭔지 알죠? 뭐 들고 찍는 거. 그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런 사진을
1: 거기야.
0: 찍었던 것 같긴 해요.
1: 아, 진짜? 근데 100만 원도 아니고 왜 95만 원이었을까?
0: 세금을 뗐나? 세금을 뗐나 봐요. 세금을 떼고. 아시잖아요. 이 방송국에서는 세금을 떼고 줘야 되니까.
1: 그렇지. 3.3% 떼야 되는데.
0: 뽑으니까.
1: 우리말 능력자 K씨님과 함께하고 있는 금요일의 정승재 경청입니다.
0: 네.
1: K씨님이 골라온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1부에서도 만나봤고요.
0: 네.
1: 2부에서는 또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까요?
0: 저는 이정님의 하늘을 달리다.
1: 이야, 이 노래 너무
0: 이 노래는
1: 좋죠.
0: 이미 제목부터 너무 반칙이고
1: 하늘을
0: 가사는 너무
1: 달립니다.
0: 더 좋아요.
1: 어떤 노래죠? 가사 내용이?
0: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거리나 막 어려움도 막 마른 하늘이라도 그냥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요.
1: 달려가겠다라는 어떤 거리나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겠다. 이야, 좋아하는 가사 한 소절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저는 그냥 이 하늘을 달리다라는 이 표현이 자체가 좋았어요.
1: 아, 그냥 제목부터 너무
0: 네,
1: 좋다라는
0: 우리가 진짜
1: 게.
0: 누워있지 않는 이상 다 하늘을
1: 네.
0: 달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달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이미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 그러네.
0: 누워있고 막
1: 옛날에
0: 그러면 달릴
1: 그
0: 수 있어.
1: 만화 캐릭터 중에서 이렇게 슝, 막 이렇게 막 다리가,
0: 소닉, 소닉!
1: 아, 뭐 그런 느낌이네. 하늘을 달리다.
0: 얘는 얘기해도 되는 몰라.
1: 그러네요.
0: 전 그냥 이 노래 자체가 그냥 뭐랄까, 하늘을 달리다라는 표현부터 너무 좋아서, 하늘을 달리다 하면서 좋았고, 다른 가사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했어요.
1: 1부에서 심현보 작사가님이
0: 오!
1: 이윽고를 쓰고 싶어서,
0: 네.
1: 야, 요거를 언젠가 한번 써봐야겠다 하면서,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에다가
0: 네.
1: 썼다 그랬었잖아요.
0: 네.
1: 근데 하늘을 달리다도 이정님이 작사하셨는데,
0: 오!
1: 정말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대요.
0: 뭘까?
1: 어떤 단어일까요?
0: 하늘을 달리다?
1: 예.
0: 하늘을 달려고
1: 달려, 하늘을
0: 비뜨면
1: 했으면
0: 내 마음
1: 내 맘에서요.
0: 부서진다도 아 서록 넘어 태양 가까이 서록? 근데 들으면서 맨날 서록이 뭐야? 이랬거든 서록 그래서 나는 서른 넘어 태양 가까이?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0: 서록?
1: 알았는데.
0: 서록?
1: 설혹이
0: 아
1: 뭐냐면
0: 서록 설
1: 가정하여 혹시 이런 뜻이래요.
0: 와
1: 설혹 뭐뭐더라도 잘안 쓴다. 그쵸?
0: 서록!
1: 설혹.
0: 전 설혹이라는 것도 오늘 알은 것
1: 와,
0: 같아요.
1: 그러네요.
0: 난 그냥 맨날 서른 넘어 이런 느낌인
1: 그러니까
0: 줄
1: 서른
0: 알았어.
1: 넘어. 그쵸? 설혹 넘어. 만약에 설혹 넘어라고 돼 있었으면 저는 이거 오타인 줄 알았었을 것 같아.
0: 그쵸, 그쵸,
1: 그쵸?
0: 뭔가.
1: 많이 쓰지
0: 너무
1: 않는
0: 좋다.
1: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 설혹을 모르시는.
0: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쁘다 이런 말 아세요? 미쁘다.
1: 아니요? 뭐예요?
0: 미쁘다.
1: 아, 몰라요.
0: 이게 약간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이래요. 미쁘다. 넌참
1: 진짜요?
0: 미쁘다 이렇게.
1: 진짜?
0: 응. 손 진짜요. 진짜 나중에 한번 집에 가면서
1: 그거
0: 찾아보세요.
1: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는 아니에요?
0: 아니요, 이거 봐요. 형용사로 순 우리말이래요.
1: 오,
0: 근데
1: 미쁘다.
0: 현실적으로는 많이 안 쓴대요. 고어래요, 고어. 옛 말투를 간직한. 너 오늘 미쁘게 보인다? 이렇게.
1: 진짜 믿음성 있다.
0: 믿음직스럽다,
1: 미쁘다
0: 이렇게.
1: 그럼 좀 나쁜 느낌인데, 그쵸? 미쁘다.
0: 그쵸? 이런
1: 오,
0: 느낌이지 않을까요?
1: 그러네.
0: 저 이런 것도 알아요. 미쁘다.
1: 와, 정말 진짜
0: 자갈자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자갈자갈하다?
0: 자갈자갈하다가 그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소리가 약간 막 떠드는 소리인데 되게 좋게 들릴 때 자갈자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걸요?
1: 청주 사투리 아니에요?
0: 아니요. 청주 사투리 아니에요. 제가 자갈자갈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1: 진짜?
0: 몰라요. 그책 같은 거 보다가 저도
1: 예.
0: 특이한 표현이 있으면 보거든요. 그러네요!
1: 와,
0: 이거 봐요. 여럿이
1: 있네.
0: 모여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
1: 또는 그 모양을
0: 네.
1: 자갈자갈한다
0: 근데 이게
1: 그런데요.
0: 긍정적인 표현일 거야. 막 자갈자갈하다고.
1: 그러네요. 여럿이 모여서 나지막한 소리로 짓거리다를 자갈자갈하다 그런대요. 어머, 왜 그러세요, 정말?
0: 아니, 저는 책 좋아하니까 책 읽다 보면 이런 게 표현이
1: 오,
0: 있어요.
1: 지금은 완전 또 저번 주에도 새로운 모습을 돌던지는 모습을 봤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와, 우리말을 이렇게 잘한다.
0: 그러니까 서록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그분도 듣고 꽂혀서 가사에 쓰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1: 그러네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였고요. 또 노래 한곡더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0: 악뮤
1: 악뮤
0: 분들의
1: 너무 좋아.
0: 시간과 낙엽.
1: 이야.
0: 뭔가 이 가을이잖아요, 이제. 날씨가
1: 예.
0: 쌀쌀해졌고. 그래서 저는 낙엽, 시간, 이 노래 그냥 너무 좋아요.
1: 어떤

0: 내용이에요, 이 노래는?
1: 이 노래는 이제 낙엽이 떨어지듯이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난 시간 기억을 돌아보는 노래예요.
0: 나 가을에도 어울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네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지?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1: 표현이 진짜 웃겨요. 그냥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0: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죠?
1: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이거는 진짜 너무 조합이.
0: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그쵸?
1: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맨발로 잘 안, 지압할 때나 하지. 맨발로.
0: 지압할,
1: 낙엽을 밟진
0: 난
1: 않아.
0: 이생에서 제일 싫은 게
1: 지압.
0: 모기 전쟁 지압.
1: 약간 책 제목 같다. 총균샷 이런 것처럼. 정승재 쌤 하나 내야겠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모기.
0: 왜 아프게 만들었어? 왜 산에 그런 길을
1: 그러니까요. 황토길
0: 제가
1: 이런 거.
0: 대통령 되면 다 없애버릴 거예요.
1: 근데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제가 옛날에 지압 신발을 샀었어요. 슬리퍼. 왜냐면 붓기 빠진다
0: 오, 너무
1: 그래가지고.
0: 싫어.
1: 와우. 그거 아직도 집에 있어요. 한번 신고 나가질 못하겠어요. 진짜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그걸로. 그냥 맨발로 돌아왔어요. 그냥.
0: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도 천재 뮤지션
1: 너무 좋아.
0: 이창영 님이
1: 그러니까요.
0: 18살,
1: 와.
0: 수현 님이 만으로 15살.
1: 아니, 무슨 18살이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라는 말을 표현 쓸수 있지?
0: 그쵸. 그래서 좀 걱정했었대요. 아, 사람들이 이 가사 듣고 중2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1: 난 진짜 개인적으로 난 중2병? 뭔가 이런 중2병은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그 너무 낭만이고
0: 맞아,
1: 웃음돼.
0: 맞아, 맞아. 아주 독특한, 멋진 이창영님. 처음에는 되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가,
1: 귀여운 느낌이었잖아,
0: 막
1: 원래.
0: 힙합 느낌으로 노래하시다가 이렇게 지금은 마음, 모든 거를 다 표현, 아니, 얼마 전에 되게 큰 무대였는데,
1: 네.
0: 아예 무대 감독을 다 해가지고, 노래를
1: 오.
0: 아예, 뭐였지? 합창단처럼 사람들 앞에 다
1: 완전
0: 깔고,
1: 뮤지컬처럼
0: 그래요.
1: 다
0: 진짜
1: 본것 같아요.
0: 찬영님은 정말
1: 진짜 대단하세요.
0: 생각하는 게 나는 항상 느껴 이 경청하면서 뮤지션 분들 보면 일반인이랑 정말 달라요.
1: 그런 것
0: 그냥
1: 같아.
0: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1: 그리고
0: 생각하는 게 달라요.
1: 상상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든 현실로 옮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실현시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0: 추진력도 대단하고 그렇죠? KC님이 골라오신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한글날을 맞이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을 들었습니다. 케이시님의 마지막 선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 곡은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
0: 바람이 분다.
1: 그냥 이 노래 가사가 그냥 시 같아요. 그리고 이 이소라님의 음성까지 더해져서
0: 맞아.
1: 그냥 완성. 너무 좋아요.
0: 완성. 진짜 완성이라는 표현이 맞다.
1: 맞아요.
0: 특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1: 어제와 같고,
0: 오, 맞아.
1: 갑자기 말하니까 나 생각이 안 난다. 뭐였지? 어제와 같고, 그래서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0: 흐르고
1: 있고
0: 있고.
1: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0: 맞아.
1: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지금 신곡 이런 앨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실을 한번 느끼면서 생각했던 건데 제가 뭔가를 상실 이별이든 뭔가 상실감을 얻었을 때 나는 막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0: 그러니까.
1: 그냥 여전히 파랗고 다 흘러가고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만 막 마음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0: 그걸 나는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1: 응?
0: 백일휴가 나왔을 때, 아니, 나 진짜로
1: 진짜.
0: 택시가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나 빼놓고는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1: 아, 그러니까
0: 거야.
1: 나만 상황이
0: 나만 갑자기 산속에서 자고 이랬었던 거야.
1: 그러니까
0: 그
1: 나만
0: 느낌을 내가 진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진짜 저는 막
0: 그때 충격을
1: 미웠어요.
0: 아직까지
1: 맞아, 충격적이었어요.
0: 충격이었어요. 나전
1: 나는
0: 진짜.
1: 지금 한막 진짜 이 상실감에 막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막 허우적대는데 그냥 사람들은 또막막 움직여. 그리고 막 세상은 그냥
0: 맞아.
1: 흘러가고 아무렇지 않아. 나만 그래.
0: 나만 이상해.
1: 그러니까 나만 우울하고 나만 이런
0: 그런 느낌이
1: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0: 있었구나.
1: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를 다시 부는데 아, 이 마음이 이제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0: 언제 느끼셨는데, 이거를? 헤어질 때 보통 많이 이 노래가 실제 이별 경험이었대, 이소라님의. 그러니까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떠난 거지.
1: 그렇죠. 근데 뭐전 남자친구도 그렇고 그냥 제 소중한 사람이 떠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상실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너무 좋아.
0: K씨님 노래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뭉클해지는
1: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가사가 있는데 제 노래 진심이 담긴 노래 중에 뭐 그러다 우연히 계속됐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이런 느낌의 그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게그 접속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0: 라임처럼 쫙 이렇게 이어지는
1: 네,
0: 노래예요.
1: 그러다 우연히 계속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전 여기 이걸 참 좋아요.
0: 이것도 보이네요, 그냥.
1: 뭐요?
0: 야, 이거 대박이지 않아? 이러면서 막 뭔지 알지? 막 이러면서
1: 내가 이거
0: 그랬어.
1: 썼는데 봐봐봐. 이상한 거 들어봐봐. 이렇게? 아니에요. 전
0: 그랬을
1: 진짜
0: 줄
1: 부끄럽게,
0: 알았어.
1: 아, 이걸 제가 썼는데, 진짜 한 번만 보고, 이상하면 다 고쳐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 네,
0: 정말
1: 완전.
0: 그러셨구나.
1: 좋아요.
0: 본인이 쓰고 울컥하고 혼자 다 하시는 우리
1: 이번에도
0: 케이시님과
1: 울컥하셨어요? 이번 신곡?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부르시다가.
0: 그거는 제가 쓴 가사는 아니지만 제가 쓴 가사가 딱한곡 생선님의 편지가 있는데
1: 오.
0: 거기에 지금도 그 부분 부를 때는
1: 울컥하는 데가 있어요?
0: 거의 한 70%는 울어요.
1: 뭐예요?
0: 이 생선님이 고맙고 너무 미안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학생들이 대부분
1: 와,
0: 앉아 있거든.
1: 그럼요.
0: 그러면
1: 미안해, 이러면.
0: 애들 딱 쳐다보면 근데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1: 어떡해.
0: 진짜 그래요.
1: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0: 그쵸
1: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항상 본인 노래하다가 근데 또 울면 안 좋잖아.
1: 맞아요.
0: 그런
1: 근데,
0: 적 있어요? 운적 있어요?
1: 운 적, 한번 있어요, 한 번. 진짜 10년에 한 번.
0: 진짜 10년에 한
1: 그
0: 번.
1: 진심이 담긴 노래가 버스킹을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무명 때. 근데, 그 진심이 담긴 노래를 발매하고 제가 다시 홍대에 가가지고 버스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되니까 상황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팬들도 너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제 초창기 때그 회사 이제 멤버들이 또 와주신 거예요. 이제 막 회사 직원분들도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내 진심이야 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때
0: 눈물났어요?
1: 너무 눈물나요. 저는 아직도 그 노래 부르면 아직도 맨날 울컥하는데 참으면서 불러요.
0: 저 그 노래 조금 전에 그 EBS 도착할 때 듣고 왔어요. 들으면서 진짜요? 왔어요.
1: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 진심이 거기 다 담겨서 그런지 가사 하나를 불면 눈물나요. 저도 선생님이 그때 그 막 애들아 막 미안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무조건 참으면서 불러요.
0: 오, 그렇구나.
1: 그런 게 있나 봐. 담겨. 감정이 노래에 다 담겨요.
0: 그래요. 정말. 맞아. 이거는 그러네요. 케이씨님이 골라오신. 예.
1: 우리 아티스트다.
0: 아, 아티스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지에 오른 거죠.
1: 그러니까 경지에 오르셨다. 진짜.
0: 보통 신인 때는 그냥 노래하기에 그리고, 바쁘고 그러니까. 가사에 심취를 못하잖아.
1: 그럼요.
0: 이제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뭐. 케이씨님이 골라오신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K씨님이 골라오신 여섯 곡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우리 바다님들의 취향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로 어떤 곡을 바다님들은 골라주셨을까요? 한번 만나볼까요?
1: 다가서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어.
0: 예야.
1: 좋아하지만 나는 곳을 보고 있어.
0: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1: 아.
0: 가사 자체가 청춘 만화 같은 노래예요.
1: 맞아요.
0: 아직은 어리고 서툴러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없는데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되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꽉 잡을 거야 이런
1: 어머!
0: 노래. 어떻게?
1: 너무 좋죠? 너무 좋다.
0: 너무 좋죠.
1: 저 여중여고 나와서
0: 예.
1: 뭔가 여자친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중여고가 그 시절이 생각나요.
0: 아, 딱그 느낌.
1: 너무 예뻐요.
0: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래서 미래로 시간을 달리고 싶다. 케이시님은 미래로 가고 싶어요? 과거로 가고 싶어요?
1: 저 미래로 가고 싶어요.
0: 언제로?
1: 궁금해요.
0: 어떻게 돼 있을지?
1: 네, 한
0: 똑같을 것
1: 40대
0: 같아. 말이 좀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좀 우아하게 하지 않을까?
0: 그렇겠지, 우아하게.
1: 이제 연륜이 좀
0: 양고기
1: 붙었어.
0: 뜯으면서.
1: 얘들아, 이렇게.
0: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야, 가사 정말 좋네요. 황광희 개코가 부르고 오혁이 피처링한 노래 당신의 밤을 듣고 계십니다.
1: 와.
0: 우리 바다님들이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참 많은데 고민 끝에 당신의 밤을 골라봤다고. 왜이 곡을 선택했냐면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그리고 서시 이거를 활용한 노래라서 더욱더 좋다 그러면서 추천해 주셨고요. 이게 무한도전 2016년에 위대한 유산 특집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
1: 이게 공부로 배울 때는 약간 분석을 해야 돼서
0: 네.
1: 그걸 막 정확하게 알긴 알겠지만 그 마음을 확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시집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감동이 더큰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용기 있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긴 노래였고요.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국악 아니에요? 꿈에서라도 만난다면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 노래는요, SG 워너비의 아리랑입니다. 헤어진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결국은 보내줘야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하네요. 이것도 이별에 관련된 노래네요. 그런데 조금은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달님에게 나 부탁해. 그댈 비춰드리도록.
1: 그럼요, 나와줘야죠. 달님이 비춰줘야 되거든요.
0: 아, 지금 나오네요. 가시는 길 꽃잎은 뿌리지 못해도 그대 행복하세요.
1: 어머.
0: 뭐 거의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시 같습니다.
1: 멋지다.
0: 다음에 들어볼 노래는 이 곡입니다. 나를 부르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요즘 노랜데 경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거는 리메이크 곡. 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었던 장필순, 오석준, 박정훈 세 분이 부른 노래.

파도, 달빛, 노을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로 표현한 곡이랍니다. 다음 노래, 저 이 노래 들으려고 오늘 저 방송 시작한 거잖아요.

0: 어머, 제 노래가 나오네요.
1: 역시 시작할 때 전주 없이 시작하는 켄시님의 전매 특허. 그거를 저 이번에 똑같이 따라한 거잖아요.
0: 아 진짜요? 네. 왜 따라하세요? 제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저도
1: KC의 노래 나 그댈리에 시 한 편을 쓰겠어.
0: 이것도 참 애절한 노래거든요.
1: 예전에 우리가 이런 주제에 한 적 있어요. 가사 한 소절 때문에 좋아진 노래. 그때도 바다님들이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데.
0: 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미 떠나간 사람한테 무슨 말을 못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푹푹 눌러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시 한 편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오 진짜.
0: 이미 떠나간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사라지지 않으니까 시 한 편에 이제 그 마음을 가둬둔 느낌인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하는 한 소절만 이야기하신다면?
0: 이 그대로요. 그냥 나 그대 위해 시 한 편 쓰겠어.
2: 나 그대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1: 너무 좋다 노래.
0: 그러니까 왜 헤어지면 얘기를 못한 얘기가 많을까?
1: 아니 얼마나 많이 헤어지신 거예요?
0: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한 거겠죠. 내가 무슨 말 하면?
1: 왜 이렇게 자주 헤어지셨어요?
0: 아니 아니 내가 무슨 말 하면 그거 마저 그 사람한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짐이 많이 되셨어요?
0: 그러게 말이야. 아유 정말 있을 때 잘하면 됐을 걸.
1: 이렇게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헤어지고 또 오늘 우리도 헤어져야 되네요.
0: 늘 헤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헤어짐과 만남의 반복이랄까? 네.
1: 이제 그 상처 많이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거. 뭐 6개월 전에 저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힘도 없어요.
1: 아 진짜.
0: 네네네. 괜찮아요.
1: 오늘이 한글날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 천천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0: 진짜.
1: 고생 많으셨습니다. 케이시님.
0: 네. 좋아요. 오늘은 한글을 계속 쓰도록 할까 봐요.
1: 오늘
0: 네.
1: 남은 시간 동안 한글 많이 쓰시고요.
0: 네네.
1: 갑자기 퇴근할 생각하니까 되게 밝아지셨네요. 표정이.
0: 집에 가야죠.
1: 입을 못 담으시네요. 정말.
0: 칼퇴해야죠.
1: 빨리 칼퇴하십시오.
0: 홈 스위트 홈. 아니. 예쁜 집 가야죠.
1: 예쁜 집으로 앞으로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안녕히 계세요.
1: 우리 바다님들의 추천곡. K씨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경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듣고 오겠습니다.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죠. 예전부터 좋아해서 즐겨 듣는 노래도 있을 거고, 요즘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는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이건 경청에서 꼭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곡이 있다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83님, 시험 끝나고 나니까 친구랑 집에 가는 길도 괜히 전보다 더 신나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편한 것도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또 기말고사 기간이 오겠죠.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이 자유를 지금이라도 마음껏 누려보려고요. 요즘 집에 갈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드라마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그때는 언제쯤 이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라는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그 자유를 그쵸? 엄청 원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 그 자유가 끝나면요. 그 시험 보던 학창 시절이 너무 또 그리워지거든요. 그 구속과 속박이 그리워질 때 있으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마음껏 누구나 느껴야 하는 그 순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988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입니다. 드라마 듣고 오죠.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1300년을 살아온 은행나무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나이가 오랫동안 800살 정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다시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 500살 더 먹은 걸로 추정을 했대요. 그럼 몇 살이에요? 1300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신라가 사라지고 고려가 들어서고 또 조선시대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까지 다 한자리에서 보아온 거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던 시절부터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자동차가 다니는 모습까지. 야, 세상은 계속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 나무는 같은 자리에서 해마다 잎을 틔우고 노랗게 물들고 다시 잎을 떨어뜨려 온 겁니다. 이 나무는 지금 2026년에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사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도 웃고 울고 걱정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요,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다님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반갑게 만나면 되죠. 오늘 마지막 곡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우리 바다님들, 코잘 자요.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難しいですか?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불가능한 미션 완수 이후 톰 크루즈가 정극 연기에 도전하며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낳았던 영화 디거. 이 영화의 성적이 예상 외로 부진하다네요. 첫 주 개봉 수익이 800만 달러였다는데 못해도 2천만 달러를 예상했던 배급사 워너 땡땡사 꽤나 당황한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객과 평단의 점수도 매우 야박한데요. 비상체제에 돌입한 워너 땡땡사가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디거, 이 영화에 대한 혹평과 극찬을 나란히 붙이며 직접 관람하고 직접 판단하시라는 광고를 게재한 건데요. 뭐 이런 게 일종의 역발상 마케팅일까요? 미국 평론가와 관객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맞서서 영화 디거를 극찬하는 프랑스 평론가와 관객들의 반응을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논란이 일자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헐리우드도 이것도 영화 한 편이 나온 논란, 이 소모적인 논란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1941년 발표된 미국의 보컬 그룹 The Ink Spots의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이 곡, 그러니까 영화를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시대적으로 1941년의 분위기가 필요했던 모양이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알레한드로 이냐리뚜의 필모그래피에서 또 버드맨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이 레버넌트로 오스카를 드디어 받았나요? 아니면 못 받았죠? 받았나요? 이것도 헷갈리네. 받았습니다. 그 사실로 떠들썩했던 레버넌트, 그리고 참 사카모토 선생이 투병 중에 사운드 트랙 작업을 했다는 사실로도 또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버드맨도 좋았고 레버넌트도 참 좋았는데, 이번에 이냐르뚜의 디거가 참좀 특이한 영화 같다. 그리고 톰 크루즈가 예전에 트로픽 썬더라는 영화로 아주 의외의 정말 기억에 남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영화 트레일러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시절에 그 트로픽 썬더에서 봤던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뭐 블랙 코미디, 정치 풍자 뭐 이런 작품이라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다라는 얘기군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중에 근 20년 만에 이렇게 개봉 주말 성적이 저조한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예. 톰 크루즈의 망가진 모습을 보려는 팬들보다는 멋진 그 미션 임파서블의 예, 그 모습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뭐좀 특별한 마케팅 짧았지만 워너 땡땡사에서 이렇게 했다죠.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반에 디거 록웰, 이 캐릭터가 딱 등장해서 미국은 세계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세계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영화 속의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라고 응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평가들의 명언들이, 비평가의 출신 나라의 국가 그 국기가 이렇게 탁 표시되면서, 첫 번째로 멕시코의 유튜버가 이런 평을 남깁니다. 야, 이거 장대하고 특별하고

참 신랄하다. 좋다는 의미죠. 이어서 미국 국기가 딱 나오면서 와, 기괴하고 의도적으로 촌스럽다 라는 호평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프랑스 비평가는 이 영화는 지성의 보석이야 라고 극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뉴욕포스트가 의도하지 않은 졸작. 아니, 이 부분에서 졸작이 아니라 걸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냐리뚜의 그 버드맨에서 그 연극을 비평하는 뉴욕 최고의 비평가 타바사 디킨슨이 연극을 다 보고 그랬잖아요. 무지의 뜻밖의 미덕.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아가지고 대박이 나긴 했죠. 뉴욕 비평계에 그런 기사가 하나라도 났으면은 영화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앞으로도 뭐 그런 비평이 나온다면. 아무튼,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광고 장면에서 디거가 딱 등장해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당신이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외쳐요. 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없애버렸거든.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관객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고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뭐, 막, 누가 뭐, 선동하고 이럴 게 아니죠. 예. 피같이 번 돈을 이 작품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톰 크루즈의 연기를 볼수 있었던 영화에서 사운드트랙에서 음악 두곡 골라봤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1999년 영화죠. 마그놀리아 사운드트랙에서 에이미 만의 Save Me 먼저 듣고요. 베리 레빈슨의 1988년 레인맨 사운드트랙에서요. 에타 제임스가 부릅니다. At Last 두곡 듣고 오죠.

두 명의 미국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에이미 맨의 Save Me 그리고 에다 제임스의 At Last. 각각 영화 막놀리아 그리고 레인맨 사운드트랙 수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9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89회 수상작입니다. 한 편의 뮤지컬 영화가 두 부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모두 석권했죠. 데이미안 차젤 감독의 연출작 라라랜드, 그 음악감독 저스틴 허르위츠가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시티 오브 스타즈로 두 개의 트로피를 모두 차지했네요. 스코어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89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데미안 차셀 감독의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음악 감독 저스틴 허르위츠가 스코어 주제가 두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았고요. 먼저 들으신 스코어의 제목은 미아 앤 세바스찬스 Theme,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였죠. 이옛 헐리우드 뮤지컬 그리고 1950년, 60년대 재즈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만들어진 곡. 그리고 들으신 주제곡은 저스틴 허르웨이츠가 당연히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파섹 앤폴 작사 이두 사람 이 콤비도 작곡자이면서도 또 작사 능력도 출중한 모양입니다. 벤지 파섹 그리고 저스틴 폴, 더 그레이터스트 쇼맨을 비롯한 뭐 각광받은 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곡가들인데 이번에는 작사로 참여했군요. 토니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아무튼 저스틴 허르미츠가 작곡가로 주제가상을 받았고요. 곡 제목은 그 유명한 City of Stars였죠. 자, 계속해서 이제 세계 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넘어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월요일에 소개한 키워드죠. 이탈리아 버전의 비트 음악, 무시카 비트. 그 시절 또 대표하는 밴드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밴드가 아니라 듀오네요. 여성 듀오입니다. 라 메타모르포시의 에드오 이데아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어라는 제목의 1969년 곡이고요. 이어서 화요일 키워드는 브라질의 쇼루였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그 까바킹뉴의 명인 비르추오소 한 분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이분은 망돌린이죠. 브라질식으로는 표현하면 망돌린 연주를 너무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이라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코비 두 망돌린 그의 연주로 라멘투스 탄식 들어보겠습니다. 쇼루의 또 다른 거장 비신기냐의 1928년 작곡된 곡인데요. 후배인 자코비 두 망돌린이 또 이렇게 반돌리니스타로서 해석을 했죠. 아, 이런 또 역사적 의미가 있군요. 이 자코비 두 망돌린은 참 대단했던 부분이 이런 건것 같습니다. 악사로서의 지위를,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동료, 음악가들이 항상 뭐 술에 쩔어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밤이라는 클럽 연주가 뭐 이런 지위였다면 별 대접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걸 너무나 탈피하고 싶어 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와 연주하는 그 뮤지션들은 항상 그, 헌신적으로 연습하고 연주하고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복장으로 연주에 임하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비록 밤에 무대에서 연주를 하지만 번듯한 직업, 뭐꼭 번듯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해 뜨고 출근하는 그런 일은 꼭 하도록 해라. 뭐 이랬다는데요. 그리고 주말 뭐 쉬는 날이면 그렇게 혹독하게 리허설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런 일화의 주인공 자코비 두 망돌린의 라멘투스 두 번째로 듣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쉬다우치였죠. 이번에는 홍콩의 재즈 가수 류이웬 로만템이 부르는 야상해 샹하이 나이츠라는 곡인데요. 1946년에 최초로 발표된 곡을 1990년대 주름 잡았던 홍콩의 재즈 가수의 재해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요일 키워드였던 부시발라드, 호주의
컨트리 웨스턴 호주 버전에 오늘은 바로 그 왈싱 마틸다. 저는 톰 웨이츠 버전으로 처음 이 곡을 듣고 원곡이 이렇거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 편곡 버전으로 존재하는 오늘은 호주의 그룹 The Seekers의 1963년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Seekers가 부르는 보짐지고 떠나는 도보 여행이죠. 예. 제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유랑길 이렇게 하죠. Waltzing Matilda. 설명드린 네 곡 이어서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슬라이더가 부르는 세야 좋을대로입니다. 호르헤 드렉슬러의 2001년 발표곡입니다. 세야는 스페인어로 좋을대로 뭐 아니면 될대로 되라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될대로 되라의 경우 체념의 뉘앙스가 짙어서 좋을대로로 택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 지점까지 왔다.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왔다. 나의 동전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좋을 대로 굴곡 많았던 시절 홍역 같았던 이젠 지나온 날들 좋을 대로 너의 미소를 깃발 대신 쳐든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련다. 피지 못한 불운이라 해도 받아들이련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계속되는 시련 같은 건 없다. 행복의 매뉴얼도 없다. 내 삶의 봄이 떠나며 남긴 영수증을 뒤적이다 보니 내 몫의 행운이 다했음을 알겠다. 지갑 속 너의 사진을 보며 좋을 대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련다.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도 좋다. 치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나의 노래를 풀어놓는다. 누구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듣기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새 음향이 전하는 노래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러리의 2001년 발표곡 세야 좋을대로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곡은 호르헤 드렉슬러리의 원곡인데요. 스페인 아티스트 솔레 히메네즈의 버전으로 들어보죠. Todo se transforma. 모든 것은 변형된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는 새우맹 2부 순서는 DJ 선곡 Your Day 앨범 반장입니다.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코티안테의 La Nostra Lingua Italiana 우리 이탈리아 말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 un aeroplano che vola sull'Atlantico tranquillo, sulla rotta polare o quella degli Antille.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 출신의 카를로스 누네즈 그리고 포르투갈의 둘세 폰치스의 렐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영화음악가, 멀티 악기 연주자이기도 한 얀 티에르센의 Happy Days 이 연주곡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열디 앨범 반장 금요일에 DJ 선곡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하고 함께 듣는 음감회를 열죠. 사적인 저의 해설과 함께 음반의 절반 또는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요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소개한 음반도 잘 들어주시고 또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노르웨이의 트론 칼레보그의 2023년작 아메리카 보텐 미국 행 선박 이런 제목의 그 나라의 현대사에서 이민자들 미국으로 다양한 이유로 떠난 이민자들을 기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소개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니까 믿겨지지 않아요. 대박! 한 분이 그렇게 하셨네요.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아마 제가 이민을 시작했던 무렵에는 거의 80-90%의 이민자들이 과거의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로 모였던 것 같아요. 떠나 있으니까 자기의 고국을 고국 사람들이 그리웠던 이유도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엄학용님께서는 이 기타 소리가 고향 떠나본 적 없는 학용씨에게 고향 생각을 나게 한다. 아, 좋은 표현인데요. 음악은 그런 마술 같은 힘이 있죠. 서간 고딕이라 그런가 봐요. 조이선님께서. 그러니까요. 다들 짧게 짧게 콕 집어서 느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보다 낯선 짐자무시 영화가 떠오르는 조이선님이 또 이런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그러게요. 플랫폼에서는 이 칼레보그의 음악을 뭐 코엔 형제 빔 벤더스의 작품 영화의 그 시네마틱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서 저도 그 표현으로 옮겨드렸었는데 천국보다 낯선 그 영화도 예, 좀 황량하죠. 미네소타 앨범 이 칼레보그의 또 다른 3부작인데 그 제가 언급을 했었죠. 예. 그 앨범도 들어보고 싶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거로 갈까 하다가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음반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반도 좀 미리 알고 정한 건 아닌데 이게 보니까 또 칼레보그의 노스 컨트리 서간 고딕 지난 시간에 제가 말장난을 좀 했잖아요. 서간이라는 형식이 조금 닮아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아티스트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어린 시절 자신에게 씁니다. 13세 시절에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편지를 쓰는 그런 구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앨범의 타이틀도 13이고요.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웨일즈 출신의 하프 연주자. 캐서린 핀치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혹시 아, 그 사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팬데믹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될 무렵에 제가 DJ 선곡을 통해서 이 캐서린 핀치와 세네갈의 세코 케이타의 듀오 음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음반에서 한 두 곡 정도를 각각 다른 시간에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선곡표를 찾아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티스트들이 약간 그런 희망의 메시지 뭐 이걸 좀 강박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그 시간을 자신들도 경험하면서 음악으로 약간 그런 메시지를 풀어낸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고맙게도. 그 중에 하프 계열의 두 악기 하나는 뭐 이탈리아에서 아일랜드로 넘어간 또 아이리시 하프로 발전한 핀치의 하프 그리고 이렇게 개방현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기타에는 프렛이 있고 지판을 눌러가지고 현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막 연주하는데.

이 하프 계열의 악기는 그냥 드르릉 하면은 이제 그 연주가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드르릉 이 소리만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악기인데 그한 사람은 하프, 한 사람은 코라.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전통 악기죠. 그 비슷한 악기이면서도 이 사람들 출신도 좀 비슷해요. 출신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캐서린 핀치는 이제 뭐 어린 유소년 시절에 뭐 콩쿠르도 참여하고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던 영재로 시작해서 2000년 초반 뭐 이런 시절 좀 주목을 받는 스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 하프를 연주하다가 또 특이하게 웨일스 공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왕실에 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직군이 있었답니다. 왕실 음악가가 뭐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 영국 왕실에서 그 직종을 부활을 시켰대요. 마침. 그래가지고 카트린 핀치가 왕실 하피스트로 또 수년간 또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세네갈 출신의 세코 케이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아프리카 음악을 얘기할 때 대대로 대대손손 그리오라는 집안의 내력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그게 이제 뭐 허가가 나야만 그런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 가문 출신이 아니라면. 그땐 어쨌든 뉘앙스는 왕족과 친하구나. 어쩐지 좀 고상한 음악을 또 여기까지는 저의 약간 냉소 아닌 냉소였고요. 아무튼 오늘 주목하는 이 앨범은 웨일스의 캐터린 핀치의 13이라는 음반입니다. 서간 형식이긴 하네요. 13세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에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는 컨셉.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하프 연주로 채운 자작곡 음반입니다. 이분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니까 클래시컬 장르에서도 뭐 바하의 음악이나 뭐 여타 그런 클래시컬 작곡가의 음악을 솔로로서도 발표하고 앙상블 멤버로서도 발표를 한 디스코그래피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첫 곡이 일단 타이틀곡이네요. 13. 그리고 영어 제목도 보이고 웨일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런 캐트린 핀치답게 웨일스어로 집으로라는 아드레 뭐두 번째 곡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웨일스 신화가 담긴 중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아리안 로드가 또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모르 아리안 로드, 아리안 로드의 바다. 자신의 고향의 신화나 이 전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 곡이 또 13세 시절 자신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때 청소년 경연대회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작곡을 해서 참가를 한 거죠. 그런 대회였으면은 어떤 형식을 요구했으려나? 곡까지 써서 연주까지 하라 그러면 기존의 곡보다 기존 곡 아니라 자작곡도 하나 내세요. 뭐 이런 두리뭉술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는 앞서 언급한 세네갈의 세코우 케이타와 함께 발표한 두 장의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 소어르라는 음반에서 Bach to My Soul라는 제목인데요. 골드베르크 변주곡집 맨 앞에 아리아를 살짝 발췌를 해서 도입부에서는 핀치가 연주를 주도하고 이어서 My Soul라는 제목이 언급됐듯이 그 세네갈의 남부 지역의 특유의 그 리듬을 살린 또 마이소라는 곡 양식이죠.
그것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코우 케이타이의 그리오 첸트, 구음을 들으실 수 있는 또 곡이긴도 한데요. 그런 평균율로 조율, 뭐 현대 하프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평균율로 조율을 한다지만 코라도 그런가? 고대 악기는 약간, 예, 아무튼 코라만으로 바하를 연주했을 리는 없고, 아무튼 이런 흥미로운, 그러나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막 굉장히 대중적인 아티스트예요. 좋은 의미에서 카트린 핀치의 크로스오버 행보는 나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나저나 이 하프의 역사는 5000년, 심지어 길게는 또 누군가는 3000년 정도로 보긴 하는데, 카트린 핀치의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가 또 흔히 생각 떠올리는 그 고대 뭐 켈트나 뭐 그런 신화를 떠올리면서 신비로운 악기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악기죠. 오래된. 그런데 이게 외로운 악기잖아요. 그리고 뭐 흔히 오케스트라 단원이십니까? 근데 하프는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쓸데없는 질문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프를 전공하면 집이 재벌이라더라.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에 따라 선입견도 있구나, 분명. 실제로 타임라인이 뭐 5000년 역사,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특정하게 약간 우리가 클래식 연주자들의 하프를 떠올리게 되면 딱 시대적으로 이렇게 괄호가 채워지는 그런 것도 참 신기하고, 떠오르는 뭐 신화적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골라온 캐틀린 핀치의 2026 솔로 앨범 Notes to Self구나. 아, 13이라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앨범 제목은 나에게 보내는 노트. 이런 거 가끔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장문으로 편지를 써놨다가 한몇년 후에 꺼내보는 뭐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2부 순서 DJ 선곡 이열디의 앨범 한 장. 오늘은 웨일즈의 하피스트 캐서린 핀치의 올해 발표한 솔로 앨범 Notes to Self,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음반 함께 하셨고요. 자세한 곡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성형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평일 코너인 세계음악의 키워드의 종합편.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달리아의 지노 파올리 그리고 피아니스트 다닐로 레아가 함께합니다. Che cosa c'è? 무슨 일이야? 이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을 잘게 쪼개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모두 있으시죠? 불안은 해야 할 일이 모호하고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작게 쪼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나눠보세요. 책 한 권 읽기, 이게 아니라 세 페이지 읽기. 운동 시작하기, 이것보다는 딱 10분만 걷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면 막막했던 일도 하나씩 해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함께 자랑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불안이 너무 커진다면 눈앞의 불안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보세요.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찾는 사람입니다.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토요 진검다리부터 함께 보시죠.
1: 준키사.
0: 준키사라고 하면은요, 순찻집, 즉 술을 팔지 않는 순수한 찻집.
1: 昭和の雰囲気が残る純喫茶でクリームソーダを頼みました。
0: 昭和 시대 분위기가 남아있는 순찻집에서 크림 소다를 주문했습니다.
1: お供。
0: 오토모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음식이나 음료에 곁들이는 것, 뭐 과자라든가 뭐 한과, 떡 이런 것들을 오토모라고도 합니다.
1: ビールのお供には 枝豆や 唐揚げなんか ぴったりだよね。
0: 맥주 안주로는 에다마메, 풋콩이라든가 카라아게, 이거 튀김옷을 입히지 않은 튀김이잖아요. 닭튀김 같은 게 딱이지. 센세이와 비르노 오토모도 이에바.
1: いや、でも枝豆、唐揚げはもう間違いないですよね。あと
0: 枝豆、
1: は、冷
0: 私。
1: ややっこなんかいいです
0: あ、
1: ね。
0: 冷ややっこのチャンドゥブ있죠。私は枝豆、大好き
1: いい
0: で
1: です
0: す
1: ね。
0: ね。
1: 体にもいいですからね。
0: はい。
1: 訪ね歩く。
0: 訪ね歩く하면 찾아다니다。
1: 昔ながらの喫茶店を訪ね歩くのが趣味です。
0: 昔ながらの喫茶店、옛날식 찻집을 訪ね歩くのが趣味です。찾아다니는 게 취미예요. 선생님, 한국의
1: はい。
0: 뭐 카페 とかありますけど、
1: ええ。
0: 다방 ってご存知ですか？
1: 行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気になってはいますけれ
0: あ、
1: ど
0: そうです
1: ね。
0: か。
1: はい。
0: まあ、다방っていうのもだいぶ少なくなりましたよね。
1: ええ。
0: でも、ちょっと地方とかに行くと다방っていうのがまだ残っていて、다방に行くと、ちょっと違いますよ、やっぱりカフェとは。サンワチャとかありますけど、カフェでそういうものがあるのとはまたちょっと一味違う。それなりの魅力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1: 行ってみ
0: 多
1: たいですね。
0: 分。ぜひ先生一度行ってみてくだ
1: は
0: さい
1: い。
0: ね。じゃあ、그러면은요、純喫茶에관한이야기시작해볼까요？
1: カフェと喫茶店、そして純喫茶は似ているようで、実は違いがあります。
0: カフェは喫茶店、茶집 그리고 준키사 순찻집은 似ているようで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카페と喫茶店とでは営業許可の種類が異なります。
0: 카페와 찻집은 営業 許可 영업 허가의 종류가 다릅니다.
1: 카페は飲食店営業許可で調理もお酒の提供もできますが、
0: 카페라고 하는 것은 인쇄된 営業 許可, 음식점 영업 허가로 조리도 하고 술도 제공할 수 있지만,
1: 喫茶店営業許可しか持たない店では、単純な加熱しかできず、お酒も出せませんでした。
0: 찻집 영업 허가, 이것만 받은 가게에서는 단순한 가열, 그 단순한 가열 조리만 가능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데핀다 하는 가열 조리만 가능하고 술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1: 喫茶店でコーヒーのお供がケーキや軽食に限られているのはこのためです。
0: 찻집에서 커피, 코히노 오토모 이랬잖아요. 커피와 함께 내놓는 음식이 케이크 또는 간단한 먹거리, 케이쇼크, 경식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한 먹거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1: ただ喫茶店営業許可でもカフェという名のお店もありますし、
0: 다만, 喫茶店 営業 許可, 찻집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가게도 있고,
1: 反対に飲食店営業許可でも喫茶店という名で営業しているお店もあります。
0: 반대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喫茶店, 찻집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름은 조금 다르게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では純喫茶の純とは何でしょうか？
0: 그렇다면 이 순찻집의 중, 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 昭和 初期の喫茶店には多くの女給と呼ばれるスタッフが働いていました。
0: 昭和 초기, 昭和 시대 초기에 이 喫茶店, 찻집이라는 곳에는요, 조큐라고 불리는 여성 스태프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1: そうした喫茶店ではお酒を提供していたほか、接待を伴うようなお店さえあったそうです。
0: 그러한 喫茶店, 찻집에서는 お酒を提供する、술을 제공하는가 하면은 態を伴う。

0: 요요나 오미세. 즉 접대를 수반하는 그런 가게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종업원이 많이들 뭐 거기 상주하고 있다가 손님 옆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1: そこでお酒も接待もない純粋な喫茶店を純喫茶と呼んで区別したのです。
0: 그래서 오사케 모 세타이 모 나이 술도 접객도 없는 준수이나 기사대 아주 순수한 찻집을 준키사 순찻집이라고 부르며 구별한 것입니다.
1: つまり純は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という看板です。
0: 즉이 순이라는 말은 코히다케 데 쇼부스르 커피만으로 승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간판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죠. 그러니까 순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을 보면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의역을 해서 커피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近年は昭和レトロ人気を背景に、純喫茶を訪ね歩く若い人が増えています。
0: 최근에는 쇼와 레트로 인기, 쇼와 레트로 열풍을 배경으로 이 준키사 순찻집을 찾아다니는 다즈네 아르크 와카이히토가 후에테이마스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데스카라 마 아르 이미 키사텐 요리와 준키사노 호가 코히다케데 쇼오보시마스노데 코히노 아지가 요깟다리 푸이키가 쇼토 레트로 후って
1: そ
0: い
1: ういうう ことで
0: 感
1: し
0: じで
1: ょう
0: すね。
1: ね。はい。
0: 先生はそういうところがお好き
1: いい
0: だ
1: です
0: と。
1: ね。はい。
0: そうです。じゃあ、그래서カフェ、喫茶店、純喫茶。여기에서는、まあ、喫茶店よりは純喫茶の方が、그냥커피만으로 승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もう、요즘에는요、喫茶店でも女給とかいませんから、ある意味では 同
1: ま
0: じよう
1: あまあ、
0: なこ
1: そう
0: と
1: です
0: か
1: け
0: も
1: ど
0: しれま
1: ね。
0: せん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カフェと喫茶店、そして純喫茶は似ているようで、実は違いがあります。カフェと喫茶店とでは、営業許可の種類が異なります。カフェは飲食店営業許可で、調理もお酒の提供もできますが、喫茶店営業許可しか持たない店では、単純な加熱しかできず、お酒も出せませんでした。喫茶店でコーヒーのお供が、ケーキや軽食に限られているのはこのためです。ただ、喫茶店営業許可でもカフェという名のお店もありますし、反対に飲食店営業許可でも喫茶店という名で営業しているお店もあります。では、純喫茶の純とは何でしょうか。昭和初期の喫茶店には多くの女給と呼ばれるスタッフが働いていました。そうした喫茶店ではお酒を提供していたほか、接待を伴うようなお店さえあったそうです。そこでお酒も接待もない純粋な喫茶店を純喫茶と呼んで区別したのです。つまり純は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という看板です。近年は昭和レトロ人気を背景に純喫茶を訪ね歩く若い人が増えています。
1: 50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0: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1: この店看板に純喫茶って書いてあるね。
0: 이 가게 간판에 준키사, 순찻집이라고 쓰여 있네.
1: 前から気になってたんだ。中昭和っぽくていいでしょ。
0: 전부터 기니나르, 궁금했거든. 나카, 속이, 즉 내부가 쇼와뽀크 때 이데쇼. 뽀이 하면 뭐뭐스럽다 그런 느낌이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쇼와뽀이 하면 쇼와 시대 느낌이 난다. 쇼와뽀크 때 이데쇼. 야, 이 내부 쇼와 시대 느낌이 나서 좋지 않아? 선생님은 오스키나요나. 네.
1: そうですね。本当だ。ソファーも照明もレトロで、なんか居心地がいい。
0: 居心地がいい하면은요, 마음이 편하다, 아늑하다는 뜻으로, 어우, 정말 그러네. 소파도 조명도 레토로데, 레토로, 이거는 복고풍이라서, 뭔가 居心地がいい, 뭔가 편하고 좋다.
1: ところで、純喫茶の純ってどんな意味か知ってる？
0: 아, 그런데 말이지, 순, 찻집의 순이 무슨 뜻인지 알아?

0: コーヒーが本物ってこと？
1: 글쎄, 커피가 本物, 진짜라는 뜻인가?
0: 残念。お酒を出さない、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っていう意味なんだって。
1: 残念, 아쉽지만 아니야. 아쉽게 됐어. 오 사케오 다사 나이 술을 내놓지 않고 코히 다케 데 쇼부 스루 띠유 이미 난다 때 커피 하나로 승부한다 그런 뜻이래.
0: へえ、ってことは、昔はお酒を出す喫茶店もあったってことじゃない？
1: 그렇구나. 때 것도 와 그렇다는 건 무카시와 예전에는 오 사케오 다스 기사템 뭐 아따 때 것도잖아요. 예전에는 술을 파는 차집도 있었다는 거네.
0: そうそう。だから区別するために、純ってつけたらしいよ。
1: 그래, 맞아. 그래서 구별 쓰는 ために 구별하려고 준, 순이라는 말을 붙였대. 그러니까 우리는 술은 제공 안 한다 하는 뜻에서 준 키싸 이렇게 준이라는 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 소리 대화 의미를 생각해 나가라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この店、看板に純喫茶って書いてあるね。
3: うん。前から気になってたんだ。中、昭和っぽくていいでしょ？
2: 本当だ。ソファーも照明もレトロで、なんか居心地がいい。
3: ところで、純喫茶の純ってどんな意味か知ってる？
2: コーヒーが本物ってこと？
3: 残念。お酒を出さない、コーヒーだけで勝負するっていう意味なんだって。
2: へえ、ってことは、昔はお酒を出す喫茶店もあったってことじゃない？
3: そうそう。だから区別するために、純ってつけたらしいよ。
0: 52ページ、らくらく言葉相談所。
1: 7호로 34쪽. 매니스르. 이거를 매니하이드로 바꿔 쓸수 있나요?
0: はい、目にするというのは偶然何々を見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れども、目に入るというと自然に視界に入ってきて、その結果見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なのでどちらにも偶然の意味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目に入るの方が偶然の意味が強いです。で、文法的な違い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目にするというのは何々を目にするのように言いますが、目に入るは何々が目に入るのように言います。
1: 우선 many 쓰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any hi do 이거는요 두 표현 모두 우연히 보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many 쓰르는 목격하다, 우연히 뭔가를 목격하다, 직접 보다라는 뜻이 되고요. many hi do 이거는 눈에 들어오다, 시야에 들어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니나니 오 매니 스르와 같이 사용을 하지만 매니 하이르 이거는 나니나니가 매니 하이르 즉 나니나니 오 매니 스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서 무엇을 우연히 보다 나니나니가 매니 하이르 하면은 보이는 것이 주체가 돼서 무엇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 最近、街でよく目にする広告があるんだよね。
1: 요즘 마치 대요구 매니스를 길에서 자주 보게 되는 눈에 띄는 광고가 있어. 매니스르.
0: 아, 아노 네코노 포스터? 私も 何度も 見た 요.
1: 아, 그 고양이 포스터? 나도 여러 번 봤어. 매니스르. 무엇을 네코노 포스터 오 매니스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내가. 우연히 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0: 아레 髪 切ったね、イメチェン。
1: 이메첸이라는 것은 이미지 변신을 말합니다. 어? 감이 깃다네. 머리 잘랐네. 이메첸? 이미지 변신한 거야?
0: 이야 鏡を 見るたびに枝毛が目に入って切っちゃった。
1: 에다게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끝이 갈라진 거 있죠. 갈라진 머리카락. 그래서 아니, 가가미오 미르 타비니 거울을 볼 때마다 에다게가 매니 하이테 갈라진 머리카락이 매니 하이르 눈에 들어와서 키쳤다.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 이메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변신을 말하고 에다게 이거는 갈라진 머리카락입니다. 자, 모모가 눈에 들어온다. 매니 하이르 모모를 우연히 내가 보게 되다 할 때는 매니 스르라고 한다는 거 예문과 더불어서 잘 구별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하이 소리 대화 준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 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3: 오호, 오늘 별 본문의 제목은요.
2: 주모计划.
3: 아.
2: 哎呀,今天就是周末。啊,对对对对对对对。周末谈周末计划。是是是,而且一听周末就很舒服的感觉。没错,很开心的,好轻松。轻松,轻松,不累不累。对,不累。周末计划,计划
1: 그대로 계획 周末 주말이죠. 세 단어 보겠습니다. 주말.
2: 周末.
1: 周末, 계획하다.
2: 计划.
1: 计划, 잘, 제대로, 실컷.
2: 好好,或者说好好,好好
1: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이제 好好 할 때는 일성, 好好 할 때는 삼성, 식사를 제대로 하다,
2: 好好吃饭,好好吃饭,
1: 잘 생각하다,
2: 好好想想,好好想想,想想,
1: 쉬다 휴식하다,
2: 休息,休息,休息也好,休息,
1: 배정하다, 안배하다,
2: 안排,안排,
1: 업무를 안배하다.
2: 안排工作.
1: 일정을 짜다.
2: 안排行程.
1: 안排行程. 임무 과제.
2: 任务.
1: 任务. 요건 이제 임무죠, 그대로. 任务.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2: 不一定怎么怎么样.
1: 네, 不一定啊. 不一定怎么怎么样. 단지, 다만, 오직.
2: 只是.
1: 只是怎么怎么样. 只是. 누워있다.
2: 躺着.
1: 에이.
2: 这个也是听着很舒服。哎呀，我也是这么觉得。哎呀，这个真的好受不如躺着。对对对，好吃不如饺子，好受不如躺着。就是要注意，吃饭以后不要马上躺着。不要马上躺着，其他的时间躺着都很舒服。对对对，晚上回家吃晚饭散散步。
1: 再回到家，躺一下，躺着看电视，对，也可以。但是听说躺着看手机很不好啊。哦，对对对，他那个不好，对，这个脖子啊什么什么的，对对对，有压力，所以躺着就不要做什么了，最好睡觉吧。睡觉，对，没错。 꼼짝도 하지 않다.
2: 一动不动，一动不动，머물다，呆。
1: 呆呆呆, 뭐뭐로 말하자면,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2: 对于什么什么来说.
1: 요 이제 위가 빠져도 되죠.
2: 아, 对对对.
1: 对什么什么来说. 좋고요. 对于来说, 다 좋습니다. 시간을 재촉하다, 서두르다.
2: 赶时间.
1: 에이, 赶时间. 스트레스를 풀다.
2: 解压.
1: 解压, 解压. 예를 들면 예컨대.
2: 比如.
1: 比如. 청소하다.
2: 打扫.
1: 打扫. 세차하다.
2: 洗车.
1: 洗车, 洗车. 세차죠, 그대로. 洗车. 편하다, 상쾌하다.
2: 舒服.
1: 舒服. 舒服도 뜻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편안하다. 주말이 편안하다. 舒服. 편하다.
2: 这个是感觉舒服.
1: 네, 感觉舒服. 일반적으로 이 感觉가 중국어에 많이 들어갑니다. 感觉. 근데 우리말로 생각할 때는 굳이 感觉를 해석 안 해도 될 때가 많아요.
2: 是的,是的.
1: 편하다고 느끼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하다가 이미 감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괜찮아요.
2: 感觉舒服.强调一下,我现在的感觉很舒服.
1: 对,对,对,对.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부러 感觉舒服. 아, 편하게 느낀다. 不用. 그냥 편하다. 편하게 입다.
2: 穿得舒服,穿得舒服.
1: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你在写什么呢?
5: 我在计划周末要做的事。周末就应该好好休息。你怎么还给自己安排任务?
6: 休息不一定只是躺着一动不动啊。
5: 做点喜欢的事也是休息。那这么说，我喜欢的事就是待在家里，什么都不做。
6: 对于我来说，不赶时间，慢慢做完想做的事就很解压。
5: 比如哪些事？
6: 打扫房间、洗车、洗衣服，再做点好吃的。周末慢慢做完这些就很舒服。
1: 야, 뭘 쓰고 있어?
2: 你在写什么呢?
1: 这个四十九页사십구쪽에보면아주귀여운可爱的
2: 可爱的男生
1: 女生也可爱、
2: 女生也可爱
1: 这个图好看
2: 对这个图好看
1: 嗯
2: 哎呀我们一瞥子的书怎么做的这么好看呢
1: 没错没错
2: 大家不要看这个是黑白的哈
1: 啊、
2: 但是实际上呢这个黑白的要画得更用心因为没有颜色、
1: 啊、对对对对
2: 因为没有颜色所以要画得更用心才能够把这个表情啊把这个感觉啊传达得更传神。
1: 所以呢这个照片也是
2: 嗯
1: 一般的艺术作品、
2: 嗯、
1: 艺术照片
2: 嗯
1: 就是黑白的。
2: 黑白的。
1: 当然有彩色的
2: 嗯
1: 但是黑白的有点
2: 味道
1: 有点感觉啊。
2: 嗯胡老师是从艺术的角度来讲。
1: 对对对对。你在写什么呢뭐쓰고있어주말에할일을계획중이야
2: 我在计划周末要做的事。
1: 啊我在计划지금계획하고있는중이야무엇을周末주말에要做的事。주말에해야할일을계획하고있어오周末有计划吗出去旅游玩
2: 我是比较随性的想起来就出去
1: 我也是
2: 不想不起来就在家躺着。
1: 对对对对对对、我也是周末就。
2: 放空。放空。
1: 放空好。
2: 脑子一片空白。
1: 对对对对。
2: 这种感觉才是休息。
1: 哎머리를싹비우는거죠。放空放空좋아요。주말이면푹쉬어야지왜또스스로할일을만들어
2: 周末就应该好好休息嘛。你怎么还给自己安排任务
1: 这是我跟王老师的想法。
2: 对呀、
1: 但是每一个人都有想法不一样的。
2: 没错我们来看看有计划的人是怎么做的。
1: 而且不能一样的。
2: 没错
1: 对吧
2: 对
1: 每个人都同样的想法。
2: 哎就没意思了吧。我们这个世界上就没有色彩了吧。
1: 没有进步。
2: 对对。
1: 没有进步。
2: 而且没有色彩没意思。
1: 没意思了。周末주말이면就应该好好休息。잘쉬어야지푹쉬어야지好好休息。你怎么너어째서왜还给自己자기자신에게안排任务할일을왜스스로만들어이런말이죠。还给自己안排任务쉰다는게꼭꼼짝하지않고누워있는것만은아니야좋아하는일을하는것도휴식이야
2: 休息不一定只是躺着一动不动啊做点喜欢的事也是休息
1: 그러니까요休息쉬는것이요不一定반드시그런것만아니다많이나오는不一定只是躺着누워서단지누워서이동不动啊꼼짝도하지않는거아누워서가만히刚才王老师说不管是身体这个脑子放空
2: 哇一动不动
1: 不要想什么了一动不动做点喜欢的事뭐를하죠자신이좋아하는일喜欢的事也是休息啊
2: 对
1: 有道理
2: 对于这种比较勤劳的人来说这个做他自己喜欢的事因为工作的时候不能随便嘛
1: 哦对对对
2: 但周末的话做自己想做的事对他来说那就是一种休息
1: 那就我稍微当然这也是一种很好的休息的办法
2: 我也觉得
1: 对
2: 让身体安静下来
1: 对那这么说的话그렇게말하면我喜欢的是내가좋아하는일은就是待在家里집에있으면서什么都不做아무것도하지않는거什么都不做什么事儿都没干不做不干就是什么都不做나같은경우에는시간에쫓기지않고천천히하고싶은일을하면스트레스가풀려
2: 对我来说不赶时间慢慢做完想做的事就很解压
1: 啊이게중요합니다不赶时间시간에쫓기지않고其实我们工作最大的压力就是赶时间
2: 啊
1: 一定的时间之内应该做成结果
2: 哦
1: 这是压力的
2: 啊呀洪老师你说这个之前我都没有感觉啊
1: 是吗
2: 我觉得我们在大学里边工作其实工作的时讲课的时间其实没有那么多
1: 对对对对
2: 但是为什么还是有压力呢
1: 就固定的时间你就要讲应该讲的东西
2: 对
1: 而且让他们理解体会
2: 对还有
1: 学会
2: 是我们还要准备
1: 对
2: 然后我们讲完了课之后很努力讲完课之后最近学生还要评价我们
1: 没错
2: 对吧
1: 没错
2: 学校也要评价我们所以确实是有压力这个时间确实是压力
1: 时间很重要所以对于我来说 不赶时间，慢慢做完， 천천히 하는 거, 무엇을 想做的事, 내가 하고 싶은 거, 这是一种爱好啊. 很解压, 스트레스가 풀려. 예를 들면 어떤 일?
2: 比如哪些事?
1: 어떤 일? 哪些事? 방 청소하고, 세차하고, 빨래하고, 또 맛있는 거 해먹고.
2: 打扫房间,洗车,洗衣服,再做点好吃的。 周末慢慢做完这些事情就很舒服。
1: 打扫房间, 청소, 洗车, 세차, 洗衣服, 빨래, 再做点好吃的, 맛있는 거 만들고. 如果这样的人,
2: 我想跟他结婚。
1: 我们俩就想的一样。 有这种老公,
2: 天使,
1: 老婆,
2: 天使老公, 天使老婆。
1: 不错，很适合和我们这样的人结婚。对，没错，没错。周末慢慢做完这些， 주말에 천천히 가면 就很舒服，很舒服。什么样的人都有，像我们这样的懒人也有。你用这种方法解压，我就在床上躺着解压。对，我给你加油，加油，加油。你真棒。对。 자, 해설볼까요? 50쪽입니다. 첫 번째, 안파이. 일정 계획 등을 짜다, 계획하다, 배정하다, 마련하다. 주말 일정을 다 짜놨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초과 근무하러 나오래.
2: 周末的日程我都安排好了。公司突然来电话,叫我去加班。
1: 쿠쿠쿠쿠。

0: 不敢绝说.
1: 꼼짝도 하지 않다, 꼼짝 않고 있다.
0: 이동不动.
1: 이동부동. 거기 예문을 하나 볼까요, 선생님? 그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0: 他躺在床上一动不动.
1: 이동부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周末2天你干什么了?
0: 一动不动地躺在床上刷手机.
1: 哎，你也不出去走走？
0: 周中啊，天天跑外勤，我可走够了。
1: 哦，
0: 理解理解，
1: 理解理解理解。他主要是外勤，
0: 对，在
1: 就
0: 外面工作，
1: 对，不在办公室里，常常在外面工作，
0: 跑非常的
1: 跑
0: 累，
1: 去啊，对对对，累，可以理解，可以
0: 很
1: 理
0: 奔
1: 解。
0: 波。
1: 다나보겠습니다눕다
0: 躺，
1: 침대
0: 床。
1: 휴대폰을보다
0: 刷手机，
1: 외근하다
0: 跑外勤。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 정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입니다. 파트 7. 좀 길어졌죠. 이게 의도적으로 길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 해야 제가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 독해 길죠. 아, 뭐 짧게만 만들어 갖고 근데 뭐 시험보다 길게는 안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대한 해도 시험만큼 길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즘이 이렇다. 아,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47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celebration 경축 행사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이 되고 있냐? 그럼 이제 celebration을 밑줄을 그어 두셔야죠. 그 다음에 neighborhood supper를 또 48번에 밑줄을 거어야 돼요. 그래서 neighborhood supper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명사만 밑줄을 그어두면 돼요. 그리고 149번. 어떤 활동이 이 경축행사에서 허용되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which activity is not allowed? 요게 키워드죠.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본문이 좀 길어요. 요즘 단문 독해도 길어요. 그래서 단문 독해를 이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서 이제 겸손하게 우리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정도 길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딱 시험 난이도입니다. 자, 30th Spring Music and Dance Celebration 해서 30회 바로 봄 음악 댄스 축제 이렇게 됐고요. 5월 24일 리버사이드 커먼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애환이 있어요. 여러분

0: 리버사이드 많이 쓰면 이제 편집부에서 아 이거 너무 많아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도 이게 세심하게 바꿔서 그래도 별로 이제 리버사이드 자주 안 나오게 바꿨어요 이 다음 달에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교재예요 알았죠?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for the 30th Spring Music and Dance Celebration 그래서 30회 바로 그봄 음악 댄스 축제에 함께 하십시오 Spend the day 그날 enjoying open air concerts 밑줄 거요. 바로 야외 콘서트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Dance instruction, 댄스 교육과 regional cuisine, 이 지역 요리, and 그리고 activities for visitors of all ages,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하루를 즐기십시오. Spend 시간 ing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Spend 시간 enjoying ing로 쭉 나갔는데 그중에 야외 콘서트도 있다는 거 기억해요. 오픈에어 콘서트. 알았죠? 여기서 한 문제 풀고 갈까요? 오픈에어 콘서트는 야외 콘서트는 이 47번, 147번에서 고르면 뭐예요? A번이죠. It includes performances by live musicians. 라이브 뮤지션에 의한 그런 공연을 포함한다. 야외 콘서트라는 거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죠. Whether you are interested in performing arts, 이런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던 meeting neighbors, 이웃들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건, 혹은 or having a pleasant afternoon with your family, 가족과 기분 좋은 오후를 보내는 데 관심이 있건 간에 you will find plenty to enjoy. 여러분은 즐길 수 있는 풍부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activity, venue, 장소, 그리고 time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칸을 보세요. Spring concert by blah blah orchestra. 아까 그저 야외 콘서트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아까 그 문제 중에 네이버후드 서퍼에 관한 게 있었어요. 그죠? 네이버후드 서퍼가 페스티벌 필드라는 행사장에서 하는데 맨 마지막 타임이죠. 5시 45분에서 7시 15분에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이게 제일 나중이에요. 오후에서 저녁까지 가죠. 그러면 네이버드 서퍼에 대해서 얘기되는 것은 148번 D. It is the final scheduled program of the day. 그날 마지막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이다. 그죠? D번이 148번의 정답입니다. 데이빗, 네 번째가 바로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요즘 토익이 약은 게요. 거의 다 읽게 만들어요. 뭐, 조금만 읽고 풀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끝에 풀려요. 끝에. 그 미리 말하고 천천히 풀어나가겠습니다. Refreshments booth. 다과 부스가 will operate, 운영되죠. From morning until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Offering affordable drinks. 그래서 저렴한 음료와 baked goods. 빵 제품들, and 그리고 regional dishes, 지역 요리 같은 것을 제공하죠. Visitors, 방문객들은 may also purchase homemade products, 또한 집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and seasonal flowers, 또이 계절 꽃도 또한 이 구매할 수 있어요. From local merchants, 현지 상인들로부터 in the artisan market, 그 장인들을 위한 장인 시장에서 직역하면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시장에서 이런 걸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막 이런 거니까 장인들이 물건 파는 곳이기도 하죠. There is no admission charge. 입장료는 없어요. And complimentary parking is available. 무료 주차가 이용 가능합니다. Near the east entrance, 동쪽 입구 근처에. Tickets for the neighborhood supper cost only $7 per guest. 그리고 이 supper cost, 이 저녁에 그 티켓, 저녁 식사 티켓이 그저 1인당 7달러밖에 안 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guest, 손님들은 are encouraged to bring folding chairs, 접이식 의자를 가져오도록 권장됩니다. Or picnic mats, 매트를 가져와도 좋아요. 이걸 권장하죠. All scheduled activities, 모든 예정된 그런 활동들은 will proceed, 진행될 거예요. Even if the weather is rainy, 비가 오더라도 합니다. 자, 이제 important 동그라미, important, essential, 뭐 special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는 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대잖아요. 그럼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To protect visitors and the park grounds. 이 방문객을 보호하고 또 공원의 이 땅을 결국 보호하기 위해서 portable grills, 휴대용 이 석쇠나 이런 것들, 또 오픈 플레임스, 이런 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그리고 an overnight stays, 밤에 이렇게 머무는 거, 이런 것들은 are prohibited,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요리를 막 한다든지 이런 거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불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149번 정답은 뭐가 금지가 될까요? 불 내면 안 되니까 B번이죠, 뭐. Starting a fire for cooking. 요리를 위해서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 이런 거안 되죠. 예, 그릴이 아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패러프레이징해서 B를 정답으로 했죠. 147에서 9 함께 들어보시죠.
1: 30th Spring Music and Dance Celebration, May 24th, Riverside Commons. Join us for the 30th Spring Music and Dance Celebration. Spend the day enjoying open-air concerts, dance instruction, regional cuisine, and activities for visitors of all ages. Whether you are interested in performing arts, meeting neighbors, or having a pleasant afternoon with your family, you will find plenty to enjoy. Event program, activity, venue, time. Welcome show by the Harbor Lights Quartet. River stage, 11 o'clock a.m. Traditional dance lesson, garden pavilion, 1:30 p.m. Spring concert by the West Bridge Youth Orchestra, river stage, 3:45 p.m. Neighborhood supper, festival field. 5:45 p.m. to 7:15 p.m. Refreshment booths will operate from morning until evening, offering affordable drinks, baked goods, and regional dishes. Visitors may also purchase handmade products and seasonal flowers from local merchants in the artisan market. There is no admission charge, and complimentary parking is available near the east entrance. Tickets for the neighborhood supper cost only $7 per guest. Guests are encouraged to bring folding chairs or picnic mats. All scheduled activities will proceed even if the weather is rainy. Important! To protect visitors and the park grounds, portable grills, open flames, and overnight stays are prohibited.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내일 토익 시험이에요. 10월 11일 토익 시험 보시고 12시 15분에 김대균 토익 킹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들이 전국적으로 계신데 참여 한 10분 하시나 이래요. 이 다른 분이 많이 오시고 되게 실시간 1등하는 방송이니까 많이 와주십시오. 자, 150번 같이 보시죠. 어느 분야에서 이 글쓴이가 일하는 것 같냐? 그러면 what field, work, 이게 이제 키워드죠. 어느 분야에서 일하냐? 그리고 11시 24분에 이 사람의 이 말의 뜻은 we should allow for additional days.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미리 가셔서 밑줄을 그어두세요. 11시 24분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 쉬울 것 같죠? 별로 안 쉬워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풀어야 돼요. 우선 리나 오리츠가 말합니다. 안녕, 마커스. Crestview Interiors가 has requested, 요청했어요. 36 additional marble wall panels에서 36장의 추가적인 이 대리석 벽 판넬, 결국 벽판을 요청했죠. For a hotel renovation project를 위해서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이게 뭔가 호텔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이런 것도 나오고 이 보통 대리석으로 된 벽

0: 그 판넬 이런 게또 나왔어요. 그다음 I just reviewed our stock records. 우리의 그 비축된 기록을 이제 막 검토해 봤는데 there are not enough panels. 충분한 판넬이 없어요. At the distribution center, 유통센터에 to fill the entire order. 전체 주문을 채울 만한 그런 판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대리석 판이 없대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지금 뭐예요? 건축자재죠, 건축자재. 그거를 유통하는 업체니까 150번 정답은 B. Construction Material Distribution. 바로 이런 건설자재 유통업이 바로 이들의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고가 얼마 없는데, 이런 얘기요. 그 다음, Is there still a way to supply everything they requested? 그들이 요청한 모든 것을 제공할 방법이 여전히 있지 않나? What should we do?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We'll first have to obtain more panels from the regional fabrication plant. 지역 공장, 이 제조 공장으로부터 추가적인 판을, 바로 이 대리석 판이죠. 이런 걸 우선 확보해야 돼요. Transporting them here. 그것을 여기로 수송하고 and updating our inventory. 우리 재고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will take a while.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랬더니 Right, all right, 좋아요. I would rather not turn down the request. 저는 이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Crestview Interiors라는 곳은 has worked with us for many years. 우리와 수년간 함께 일했는데 이거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Marcus Chen이 I agree. 저도 동의합니다. We should allow 4 additional days. 나흘 정도 더 걸리는데 그럼 조금만 늦춰주면 좋은데 이런 얘기죠. That works. 그거 돼요. 괜찮아요. I will contact Crestview Interiors immediately. 즉시 이 업체에 연락해서 and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When the shipment can now be expected. 그 배송이 언제 예상될 수 있는지, 기대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즉, 이 말은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려요. 그런 뜻이니까 151번 정답은 뭐죠? C. The delivery will require more time than first expected.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뜻으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150, 151 본문 함께 듣습니다.
1: Lena Ortiz, 11:12 a.m. Hi, Marcus. Crestview Interiors has requested 36 additional marble wall panels for a hotel renovation project starting next month.
2: Marcus Chen, 11:15 a.m. I just reviewed our stock records. There are not enough panels at the distribution center to fill the entire order.
1: Lena Ortiz, 11:17 a.m. Is there still a way to supply everything they requested? What should we do?
2: Marcus Chen, 11:20 a.m. We will first have to obtain more panels from the regional fabrication plant. Transporting them here and updating our inventory will take a while.
1: Lena Ortiz, 11:22 a.m. All right. I would rather not turn down the request because Crestview Interiors has worked with us for many years.
2: Marcus Chen, 11:24 a.m. I agree. We should allow 4 additional days.
1: Lena Ortiz, 11:27 a.m. That works. I will contact Crestview Interiors immediately and let them know when the shipment can now be expected.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운티드 다시 보겠습니다. Be mounted on the wall. 벽에 부착되어 있다는데 이게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a dispenser가 is mounted on the wall. 벽에 부착되어 있다. 탑재되어 있다.

Be About도 잘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Board the train, the plane 이런 거. Passengers are preparing to board the train. 승객들은 이 기차를 탑승할 준비가 돼 있죠. 이게 get on보다 이 board를 토이기 또 좋아해요. 그 다음, hire a taxi. 택시를 잡아서 이용하는 거죠. Should we take the shuttle or hire a taxi? 우리가 셔틀을 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택시 타는 게 좋을까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Make extra copies of 무엇을 추가로 복사하다. 여러분, 이 of가 목적격의 of예요. 그래서 무엇을 추가로 복사하다. Why did you make extra copies of the report? 왜 보고서를 추가로 복사하죠? 이렇게 번역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격의 of를 기억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특히 파트 7에 시간 모자라신 분들은 이 오디오 파일을 많이 활용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Happy Saturday!
1: Oh, happy Saturday it is.
0: So, 선생님, are you ready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Of course, I am ready.
0: Yes, you look ready.
1: Oh,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 한 주 내내 굉장히 또 이제 손영작, 입영작 열심히 네. 하셨을 거예요. 이거 마무리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자, 리뷰 할 텐데 일단은 호텔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장 관련해가지고 몇 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0: Let's go! On Monday, we spoke to someone at the hotel asking them about the fitness center.
1: 아, 맞아요. 호텔 피트니스 센터 이용 시간 그리고 뭐 편의 시설 관련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24시간 열려 있나요? 몇 층에 있어요? 자, 나눌게요. 그 피트니스 센터는 24시간 열려 있나요?
0: Is the fitness center open 24 hours?
1: 어느 층에 있죠, 그건?
0: Which floor is it on? Is the fitness center open 24 hours? Which floor is it on?
1: 네, 이 fitness center이라는 말이 이거 콩글리시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일반적으로는 gym이라고 부르는데
0: 맞아요.
1: fitness center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급지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0: Yeah, right? that's right. It's kind of like the word free and complimentary.
1: Right.
0: 뜻은 똑같은데 하나는 조금 더 격식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1: 맞아요.
0: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

0: 저는 gym이라고 보통 안 부르고 fitness center라고 많이 하죠.
1: 뭔가 거기 가면 사우나도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0: free
1: 느낌.
0: towels,
1: Oh,
0: free
1: yeah.
0: water.
1: Free towels는 보통 나오지 않나요?
0: 아, 네,
1: 일반
0: 맞아요.
1: 집에도.
0: 그러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층에 있죠? 그거 했을 때 which floor is it on? 이라고 했는데 what floor이라고 해도 돼요. 되는데 which라고 하면 몇개층 정해진 옵션 중에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 더 가깝겠죠.
0: 네, 맞아요.
1: 자, 두 번째 문장은요. 3층에 있고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들어가실 때 입구에서 룸키만 살짝 갖다 대세요. 자, 그건 3층에 있어요.
0: It's on the third floor.
1: 그리고 그건 오후 10시까지 열려 있어요.
0: And it's open till 10 p.m.
1: 그냥 당신의 방 열쇠를 살짝 갖다 대세요.
0: Just tap your room key
1: 그 입구에
0: at the entrance
1: 들어가기 위해
0: to get in. It's on the third floor and it's open till 10 p.m. Just tap your room key at the entrance to get in.
1: 네. 우리가 진짜 요즘에는 열쇠를 스와이프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카드 열쇠를.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탭을 알아둬야, 아, 이게
0: Yes.
1: 찍는 거구나, 가져다가.
0: 맞아요. 그럴 때 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뭐를 결제할 때 just tap here. 그리고 글씨로도 탭이라고
1: 아하,
0: 써져
1: 써져
0: 있어요.
1: 있고요.
0: 네.
1: 요즘에 버스에서도 당연히 이거를
0: Yeah.
1: 긁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0: 맞아요.
1: 단어를 아는 게 사실 스와이프. 극다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수건이랑 물은 제공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야 할까요? 자, 당신은 수건들을 제공하나요?
0: Do you provide towels
1: 그리고 병에 담긴 물을?
0: and bottled water?
1: 아니면 제가 저만의 것을 가져와야 할까요?
0: Or should I bring my own? Do you provide towels and bottled water? Or should I bring my own?
1: 여기서는 should I bring my own 뭐 towel or 뭐 bottled water 이런 것을 줄여버린 게 되겠죠. My
0: That's
1: own으로.
0: right.
1: Right. 그리고 쌤, water bottle 하고 bottled water는 완전 다른 얘기죠.
0: 맞아요. Water bottle라고 하면 그물 담는 그병 자체를
1: 그냥
0: 얘기를 하는
1: 병
0: 거예요. 네네.
1: 자체만.
0: 그리고 bottled water는 물인데 그병 안에 들어있는,
1: 들어있는 물이
0: 예.
1: 더 주인공이네요. 그거는.
0: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그 어순이 바뀌고
0: Yeah.
1: 그리고 스펠링이 좀 바뀌고 끼면 완전히 뜻이 달라지게 된다는
0: Yes.
1: 거.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Is the fitness center open 24 hours? Which floor is it on?
3: It's on the third floor and it's open till 10 p.m. Just tap your room key at the entrance to get in.
2: Do you provide towels and bottled water? Or should I bring my own?
3: We provide fresh towels and there's a water dispenser inside. Our busiest hours are from 7 to 9 a.m., so the treadmills may all be in use during that time.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wo people at the gym.
1: 아, 헬스장에서 다른 투숙객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0: 네.
1: 자, 가볼게요. 실례지만 이 역기 다 쓰신 거예요? 자, 나눌게요. 실례합니다.
0: Excuse me.
1: 당신은 마친 상태인가요?
0: Are you done
1: 그 역기를.
0: with the barbell? Excuse me. Are you done with the barbell?
1: 네. 그러니까 done with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다 마쳤다. 그게 뭐 먹는 것을 다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0: 네.
1: 쓰던 것을 다뭐 끝냈을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뭐 화장실도 Are
1: Right.
0: you done with the bathroom?
1: 그 화장실 다 썼니? 이런
0: Yeah.
1: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0: Are you done with your dinner? Yeah.
1: 혹시 그러면 finished를 써도 될까요? done 대신에.
0: Yeah, you can ask, are you finished with your dinner? 근데 finish가 좀더 길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done을 더 선호해요.
1: 더 짧고
0: 네.
1: 깔끔하니까요.
0: Are you
1: 그렇죠?
0: done with this?
1: I'm not done with that yet.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저 아직 그거 안 끝났어요. 한마디로 다안 썼다. 이런
0: 네.
1: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네. 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전숨좀 고르고 있었어요. 자, 네. 그건 전부 당신 것이에요.
0: Yeah, it's all yours.
1: 전 그냥 잡고 있었어요.
0: I was just catching
1: 제 숨을.
0: my breath. Yeah, it's all yours. I was just catching my breath.
1: 네.
0: 네, 누가 이렇게 Are you done with something? 그럴 때 그냥 Yes 이러지 마시고
1: 딱딱해요.
0: Yeah, yeah, it's all yours.
1: 아, 본인 것도 아니면서 하지만 내가 썼던 거다. 근데 이제 다 당신 것이다.
0: 마음껏
1: 쓰세요. 마음껏 써라.

0: feel free to use it. 본인 거인 척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1: Yes.
0: 이제 굉장히 좀 위트가 들어간 거죠.
1: Yeah.
0: You can use it. 이것을
1: Yeah.
0: 조금 더 부드럽게 했다고
1: Yes.
0: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숨이 먼저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1: 맞아요.
0: 가서
1: 숨을
0: 잡아야죠.
1: 엄청 빨리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좀 천천히 가자, 우리.
0: 가지 마. 캐첩해야겠어. 막
1: 네.
0: 이러면서.
1: 그럴 때 catch my
0: My
1: breath.
0: breath.
1: Yeah. When I climb a lot of stairs, I have to catch my breath.
0: 그렇죠. 저는 뭐한 층만 올라가도.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와, 고중량 치시네요. 무게를 얼마나 드신 거예요? 자, 와우. 당신은 무겁게 드네요.
1: Wow, you're lifting heavy.
0: 얼마나 많이 당신은 들고 있었나요?
1: How much were you lifting? Wow, you're lifting heavy. How much were you lifting?
0: 네. lift heavy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헬스 관련한 term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 Yeah.
0: 무거운 중량을 친다. 우리가 뭐 weights나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1: 맞아요.
0: 있겠고요.
1: 그리고
0: 그렇죠?
1: 반대로 lift light. 저 같은 경우는 I lift light.
0: 그래, 그렇죠. 가볍게
1: 네.
0: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것을 lift light이라고 반대로 또쓸 수가 있겠고요.
1: Yes.
0: And how much were you lifting? 뭐 한참 지금 그러고 있었냐? 방금 든 무게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과거 진행형을 쓰게 됐고요.
1: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로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ow much do you lift?
0: 그거는 원래 보통 얼마나 드세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뉘앙스가 바뀌겠지만 큰 차이까지는 아니겠죠.
1: 맞아요.
0: Right.
1: Yeah.
0: 오케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Excuse me, are you done with the barbell?
3: Yeah, it's all yours. I was just catching my breath.
2: Wow, you're lifting heavy. How much were you lifting?
3: 250 pounds. I think I pushed myself too hard today. Do you need a spot?
2: That'd be great. I'll probably have to take off half the weight, though.
1: And on Wednesday, we wrote a social media post talking about our experience at the fitness center, at the hotel.
0: 나 누구랑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호텔 헬스장은 복불복이라 큰 기대 없이 갔어. 자, 난그 호텔 헬스장에 갔어.
1: I went to the hotel gym.
0: 많이 기대하지 않으며.
1: Not expecting much.
0: 호텔 헬스장들은 마치거나 빗나갈 수 있으므로.
1: Since hotel gyms can be hit or miss, I went to the hotel gym not expecting much, since hotel gyms can be hit or miss. 선생님, 이 hit or miss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0: 그러네요.
1: 네.
0: 정말 뭔가를 던졌는데. 맞추거나 아니면은 빗나갈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0: 복불복 딱
1: 복불복이에요.
0: 맞는 것 같아요.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이거 완전 형편없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호텔 가면 어떤 곳은 너무나 정말 이건 거의 최첨단인데 할 정도가
1: Yeah.
0: 있지만 어떤 곳은 무슨 뭐 엿기 두개 있고
1: I
0: 끝?
1: know.
0: 이럴 수도
1: Is
0: 있겠죠.
1: this it?
0: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expect much 하지 않은 채 나는 거기 갔다라고
1: Yeah,
0: 얘기를
1: hit or
0: 했어요.
1: miss.
0: Yeah. 자, 두 번째는 근데 웬걸 엄청 깔끔하고 장비도 아주 제대로 갖춘 곳이더라고. 자, 이런 내가 틀렸네.
1: Boy, was I wrong.
0: 그 장소는 티끌 하나 없었어.
1: The place was spotless
0: 그리고 잘 갖추어졌어.
1: and well equipped. Boy, was I wrong. The place was spotless and well equipped. 네, equipment는 다들 아시죠?
0: 네.
1: 그래서 뭔가 그런
0: 장비 같은 거.
1: 장비가 잘 갖춰진 데를 well
0: Well
1: equipped라고 합니다.
0: equipped.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elliptical 뭐 이런 것도 다섯 대씩 있고 막 타월도 완전 프레쉬하고
1: Oh, very
0: 막.
1: nice.
0: 다 갖춘 거.
1: Yes, electrolyte drinks. Oh,
0: Oh, free
1: yeah.
0: too?
1: Free.
0: 그거는 대박인데요.
1: Yes.
0: 오케이. 그리고 스팟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티끌을 얘기를 하는데요. 스팟이 그것도 없다. 너무 깨끗하다.
1: 맞아요.
0: 굉장히 막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1: I wish my home was spotless.
0: How
1: But,
0: is it?
1: well, I clean it and then it stays spotless for 1 hour.
0: One hour.
1: At the most.
0: 그다음부터 스팟이 생기는군요.
1: 네.
0: 자, 세 번째는 인정해야겠어. 여긴 내가 평소에 다니는 헬스장 뺨칠 정도로 좋아. 자, 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1: I'm not going to lie.
0: 이 헬스장은 내 평소의 헬스장을 놓아.
1: This gym put my regular gym
0: 수치심에.
1: to shame. I'm

0: Not going to lie, this gym put my regular gym to shame.
1: 네, 내가 원래 다니던 레귤러 짐을 에휴, 너 쉐임한테나 가라. 이런 식으로 쉐임에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네.
1: 굉장히 걔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0: Yeah.
1: 그만큼 이 헬스장은 정말 그 내가 다니는 곳 못지않게 정말 좋다라는
0: Yes.
1: 것을 강조를 해줬어요.
0: 그리고 뭔가 솔직하게 이제 뭔가 털어서 얘기한다. 이럴
1: 아하.
0: 때는 honestly 뭐 이런 표현도 괜찮지만
1: Right.
0: 원어민들을 I don't wanna lie. I'm not going to lie. 이것도 많이 써요.
1: 진짜 honestly를 더
0: 네.
1: 캐주얼하게 바꾼 느낌이네요. Oh,
0: 맞아요.
1: very nice.
0: 네.
1: 자, 나머지는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went to the hotel gym not expecting much, since hotel gyms can be hit or miss. Boy, was I wrong. The place was spotless and well equipped. I'm not going to lie. This gym put my regular gym to shame. The only downside was that it wasn't opened around the clock. By the way, this huge guy spotted me, and he lifted my barbell like it was a dumbbell. Hashtag hotel gym.
0: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couple talking about hotel breakfasts and working out.
1: 아, 맞아요. 조식 뷔페를 먹고 호텔 헬스장에 온 연인의 대화입니다. 설마 운동하러 가자고 날 억지로 깨우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난 믿을 수 없어요.
0: I can't believe
1: 당신이 실제로 날 끌어냈다는 걸.
0: you actually dragged me
1: 잠자리 밖으로
0: out of bed.
1: 운동하기 위해.
0: To work out. 아, 이게 세봉이었었죠.
1: 아하.
0: I can't believe you actually dragged me out of bed to work out.
1: 이제야 세문 같습니다.
0: 네.
1: 자, drag someone out of bed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간다, 깨운다라고 할때이 표현을
0: 네.
1: 쓰면 딱
0: 네,
1: 좋겠어요.
0: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이거 써도 돼요. 뭐, I had to drag him to 학원.
1: Mom dragged me out of bed. 뭐 이런
0: Yeah.
1: 식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 체크인하고 나서부터 죽기 살기로 먹고만 있잖아요. 자, 우린 먹어오고 있어요.
0: We've been eating
1: 내일이 없는 것처럼
0: like there's no tomorrow
1: 우리가 체크인한 이후로.
0: since we checked in. We've been eating like there's no tomorrow since we checked in.
1: Like there's no tomorrow.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뭐 desperate하게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0: 맞아요.
1: 열심히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0: 예.
1: 자, 세 번째는요. 당신이나 그렇죠. 난 조식 뷔페에서 두 접시밖에 안 먹었다고요. 자, 당신 자신을 위해 말하세요.
0: Speak for yourself.
1: 난 겨우 두 접시들을 먹었어요.
0: I only had two
1: 그
0: plates
1: 조식 뷔페에서.
0: at the breakfast buffet. Speak for yourself. I only had two plates at the breakfast buffet.
1: 네. 자, speak up for someone이라고 하면 그거는 남을 위해서 편을 들어주고 옹호해 주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speak for someone입니다. Right?
0: 맞아요.
1: So 그렇게 얘기를 할때 여기서는 이제 oneself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yourself를 아예 고정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0: Yeah,
1: Speak for yourself.
0: speak for
1: 그러면
0: yourself.
1: 나는 안 그래. 너나 그렇겠지.
0: 맞아요. 우리는 아니지. 너만 그렇지.
1: 그렇죠.
0: Speak for
1: 나까지
0: yourself.
1: 놓지 마가 되는 겁니다.
0: Yes.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I can't believe you actually dragged me out of bed to work out.
2: We've been eating like there's no tomorrow since we checked in.
0: Speak for yourself. I only had two plates at the breakfast buffet.
2: And three desserts. Let's hit the stair climber first.
0: Are you seriously trying to send me to heaven? I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social media post talking about Sebong's experience
1: 아하.
0: working out.
1: 고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날 억지로 깨우더니 곧장 호텔 헬스장으로 끌고 갔어. 내 남자친구가 날 끌어냈어.
0: My boyfriend dragged me
1: 잠자리 밖으로.
0: out of bed
1: 그리고 날 행진시켰어.
0: and marched me
1: 곧장 그 호텔 헬스장으로.
0: straight to the hotel gym. My boyfriend dragged me out of bed and marched me straight to the hotel gym.
1: 네, march 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차게 행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march someone이라고 목적어 넣기 때문에.
0: 맞아요. 강제로 시키는
1: 아,
0: 거예요.
1: 맞아요. 자, 두 번째는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유산소 운동 기구에 날 태우더라고. 그는 날 놓았어.
3: He put me.
1: 거의 모든 유산소.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L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은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약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기사는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의료 관광지로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2: Yeah, and so one of the expressions that came up was this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
3: 그렇죠.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Mm-hmm. 작년은 200만 명이 넘었다 했거든요. 자, South Korea.
2: South Korea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n exceptionally prominent global hub for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s.
3: 자, 이렇게 종합건강검진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또 하나가 이거였죠. All-inclusive diagnostic packages.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Specialized facilities offer all-inclusive diagnostic packages within efficient single visits.
3: 하루 가서 이렇게 검사 받으면 쭉 다 받잖아요. 검사실이 여러 개죠.
2: 네.
3: 자, 그런 의미로 뭔가 전문 검진 센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같은 것을 한 번의 방문만으로 종합 검진을 다 패키지처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듣고 이해해 볼게요.
4: South Korea emerges as top destination for medical tourism. South Korea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n exceptionally prominent global hub for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s. Overseas travelers increasingly choose to integrate extensive health screenings directly into their holiday itineraries rather than focusing

0: 하거나 이끌어가다. dominat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distinct
0: 그렇죠.
1: models.
0: 뭔가 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뭔가 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의미로 distinct models. 자,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1: Regional adaptation and hybrid technological integration make full decoupling between both nations unlikely.
0: 통합에 해당하는 단어가 첫 번째 빈칸이에요. integration이 들어갔어야 되고.
1: Yeah, the second word meaning bully, decoupling.
0: 그렇죠. decoupling 한 단어로 써주셨으면 됩니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1: Yeah, and Audi and their new full-size luxury SUV to target the American consumer segment. And they wanted to do thi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0: 그렇죠. 자, 아우디가 최근에 Q9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그 대형 SUV 신차를 공개했거든요. 자, 이것은 위축된 시장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보관입니다. 그 북미 시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This aggressive rollout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and capture lucrative segments dominated by rival European brands.
0: 그렇죠. 비슷한 문구로 아우디가 미국 시장에서 잃었던 그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거나 되찾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도 reclaim lost market share. 여기 lost는 이미 잃어버린의 의미예요.
1: By introducing these highly anticipated high-margin utility models, the company hopes to successfully reclaim lost market share across key suburban demographics.
0: 좋습니다. 자, 기사 내용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udi debuts full-size luxury SUV to reinvigorate American sales. German automaker Audi recently debuted its premier three-row Q9 vehicle to directly target American consumer preferences. Designed strictly as a full-size flagship model, the new SUV features a spacious interior, cutting-edge lighting technology, and powerful combustion engines. This aggressive rollout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and capture lucrative segments dominated by rival European brands. The luxury car maker has experienced notable sales slumps in North America due to shifting consumer demands and tariff complications. Unlike major competitors, the firm lack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mporting its entire vehicle lineup instead. Analysts note that earlier heavy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temporarily diverted focus away from core internal combustion models. Many industry experts view this latest aggressive product push as a truly essential step toward restoring overall profitability. By introducing these highly anticipated high-margin utility models, the company hopes to successfully reclaim lost market share across key suburban demographics. Nevertheless, ongoing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and rising import tariffs will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for its long-term expansion in the American market.
0: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1: Audi unveiled its flagship three-row Q9 SUV to boost slumping sales in America.
0: 자, 첫 번째 빈칸은요?
1: Flagship.
0: Flagship이란 건좀 주력 모델이나 모델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
1: Slumping.
0: 뭔가 좀 이제 정체돼 있는 혹은 많이 떨어진의 의미로 쓰는 단어죠. Slumping sales in America.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차 공개를 했다는 얘기. 자,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1: The high-margin vehicle addresses local driver preferences while countering costly import tariff challenges.
0: 수익 마진 폭이 상당히 높은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the high margin. 하이픈 붙여서 한 단어로 쓰시면 됩니다.
1: And the second one, countering.
0: 수익 관세 부담에 뭔가 좀 대응한다는 의미로 counter 자체가 역공을 펼친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둘 다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countering ing 붙여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We looked at sugar and how that affects brain health when you consume or consume less when you're a child, right? And so one of the key phrases, a lowered risk of developing dementia.
0: 그렇죠. 어렸을 때 영유아기 때 당분 섭취가 나중에 노년기에 치매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였는데 그래서 치매가 dementia고 그것의 발병 위험이 내려갔다는 의미로 a lowered risk of developing이 붙었죠. 자, 문장에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1: Their findings revealed that

0: making it extremely hard for single workers to save money. Despite achieving traditional milestones like university degrees, many young workers struggle under intense inflationary pressures and escalating rental fees. Industry analysts suggest that future financial stability may simply arrive somewhat later in life as workforce conditions gradually stabilize.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2: Stagnant wages and skyrocketing housing costs force many young adults to live at home.
1: 약간 반대말이죠. 첫 번째는 stagnant, 정체된의 의미고 두 번째 단어는 skyrocketing, 하늘로 치솟고 있는 뜻의 단어 넣어주셨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요약문.
2: Declining employment rates and high inflation continue to delay traditional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younger generation.
1: Okay. 첫 번째 단어는
2: employment.
1: 그렇죠. 고용률하면서 employment rate. 두 번째 단어는
2: independence.
1: 그렇죠.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기사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2: Great job, everyone. Bye-bye.
1: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1: 웰컴 어보드
2: 이비트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이비트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네, 자 토요일 이번 주에 했었던 주제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출근길에 지하철 타시는 분들, 제인 선생님 목소리 듣는 경우 많잖아요.
1: 네.
3: 한 주인공께서 매일 방송 듣고 승강장에서 우리 선생님 목소리 또 한번 듣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좋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좋은 표현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4: Our commute buddy, Jennifer. Every time I take the subway, I hear a welcome voice. It's Jennifer, the teacher who introduces us to a native speaker's perspective on Ibtiyung. Jennifer also does the English announcements on the subway. You can hear her voice on the subway in five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Seoul, Busan, the country's second largest city, as well as Daegu, Gwangju, and Daejeon, the English announcements are all in Jennifer's voice. In a way, I get to hear her voice twice every morning. I study English with Ibtiyoung, but since I commute by subway, I can't help but hear the announcements too. Hearing a familiar voice on the subway every morning somehow makes me feel happy and reassured. I feel more motivated to study English on my way to work. I hope Jennifer will continue to be the voice of our subway announcements for many years to come.
3: 자,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help 동사가 관용구로 필요한데요. What's the expression?

0: The expression is can't help but.
1: 그렇죠. 지하철 타면은 제니퍼 선생님의 안내 방송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흘러나오니까. 자, 그때 쓰는 표현 I can't help but.
0: I can't help but hear the
1: 그렇죠.
0: announcements.
1: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다. 영어로.
0: I can't help but wonder what would happen.
1: 너무 이상해서 나는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0: It was so strange that I couldn't help but stare.
1: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너무 의아해서. 오케이? 자, couldn't help but stare. 바로 뒤에 동사 붙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출근길이라는 말이 전체 사연에 상당히 중요한 테마였기 때문에 on my way to work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0: I study English on my way to work.
1: 아, 출근길에 비 왔는데 우산 없어서 흠뻑 젖었다. Let's go.
0: I got soaked on my way to work.
1: 이 got soaked는 그냥 wet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0: 맞아요.
1: 옷이 다 젖은
0: 물에
1: 거예요. 네.
0: 빠진 생쥐가 됐어요.
1: 그렇죠. 그럼요. 아니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0: Oh,
1: 그럴 때쓸 수도
0: sure.
1: 있거든요.
0: 맞아요.
1: 한여름 더위에 너무 땀이 나서 옷이 흠뻑 젖었다. 그럴 때 I got soaked예요. 비 맞았을 때도 쓰시고. 자, 그다음에 아침에 두 번씩. 자, twice every morning 갈게요.
0: That means I hear her voice twice every morning.
1: 그렇죠. 아침마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문구들 입에 붙이는 연습입니다. 나 매일 아침 두 번씩 물을 한 잔씩 마신다.
0: Twice every morning, I drink a glass of water.
1: 문장 앞으로 가져와서 강조를 하셔도 되고, 나는 매일 아침에 최소 두번 정도는 이메일을 확인한다.
0: I check my email twice every
1: 그렇죠.
0: morning.
1: 점심 먹기 전까지
0: 네.
1: 두번 정도는 확인한다. I check my email twice every morning. 좋습니다. Moving on to Tuesday.
0: Yes, on Tuesday we talked about choosing the right pillow for you. There are tons of different types of pillows, and it could be difficult to find the right one. However, you have your options.
1: 베개 고르는 것에 정말 진심인 우리
0: 네.
1: 주인공께 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베개를 막 이렇게 두드려봤어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자, 덕분에 베개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내용 들어볼게요.
2: Choosing a pillow. My neck and shoulders feel stiff often because I work at a desk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On days when I really get stressed out, the back of my neck gets especially tense. Sometimes the pain is even worse after I wake up. So, I've tried several different pillows to find one that works well for me. There are all kinds of pillows, including ones that firmly support the neck, soft memory foam pillows, and pillows designed for people who sleep on their side. I tried products from famous brands and pillows endorsed by celebrities. But I learned that it's more important to lie down on the pillow yourself and find the right height and material for your body type and sleeping habits. These days,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But I also can't help being interested whenever a new product comes out, because the right pillow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getting a good night's sleep and keeping your neck healthy.
1: 자, 일단 사무직이시고 이제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목 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베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자, 사무직 영어로 work at a desk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0: I work at a desk and spend all day looking at a monitor.
1: 그렇죠. 구어체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죠. 네. 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0: People who work at a desk often have bad posture.
1: 그렇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펴야죠, 허리를.
0: 맞아요.
1: 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을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0: Working at a desk all day can be exhausting.
1: 선생님, 제 자세 좀 한번 봐주세요.
0: 아.
1: 저는 항상 이렇게
0: 저는 바로 허리 폈습니다, 지금.
1: 저는 이렇게 허리를 쫙 펴고 방송합니다.
0: 맞아요.
1: 자세 생각하면서. 네. 자,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때 너무나 좋은 표현법이 있어요. Part of me wants to 그러면 나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Part of me wants to keep using the pillow I'm using now.
1: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베개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새 제품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간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 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 그럴 때 문장 잘 들어보세요.
0: Part of me wants to tell her.

0: The truth.
1: 이렇게 표현만 가능하다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너도 한편으로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을 것 같아.
0: Part of you wants to know the real reason.
1: 그렇죠. 뭔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0: 아하.
1: 너도 마음 한켠으로는 왜 그런지 진짜 이유 알고 싶지? 그런 식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맞다 안 맞다라고 할때 right 단어를 쓰는 방법인데 안 맞다 하면 isn't right for 누구누구 하시면 돼요.
0: Could it be that your pillow isn't right for you?
1: 야, 너 베개가 안 맞는 모양이다.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늘 문장. 패션이나 옷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 스타일이 참 나한테는 안 어울려. 영어로
0: That style isn't right for me.
1: 간단하잖아요. 한번 더요.
0: That style isn't right for me.
1: 상대방한테도 야, 이 스타일 너한테는 아니야. That style isn't right for you.
0: 저는 가장 자주 쓰는 situation이 he's not right for you.
1: 아, 사람이
0: Yeah.
1: 그 친구 헤어져? 누구한테 이렇게 헤어지라는 조언을 많이 하시는
0: 헤어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I don't think he's right for
1: 아, 의견을.
0: you라고는 해요.
1: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
0: 네.
1: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솔직하게. 네. 좋습니다. 그럴 때도 He's not right for you. 그러면 너한테 안 맞아. 네가 아까워. 뭐
0: Right.
1: 이런 의미이기도 하네요.
0: 네.
1: 사람을 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이모티콘 선물을 이제 자녀들한테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한다.
0: 맞아요.
1: 너무 귀여운
0: Yeah.
1: 그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아끼는 이모티콘이 생길 때마다 너무 좋네요라고 해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Emoticon gifts. I don't usually care much for special events, and I don't really want a lot of things. So whenever my family asked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I usually said there wasn't anything I wanted and just let it go. But at some point, I decided I wanted emoticons as a gift. I saw all kinds of funny and creative emoticons whenever I exchanged messages with people, and I thought they were fun and entertaining. There are free emoticons, but I got bored of using the same ones over and over. Event emoticons disappear when the event ends, so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So I started asking my children to give me emoticon stickers for my birthday every year. They were a little puzzled, but they were happy that I wasn't asking for an expensive gift. Whenever I exchange messages with people, I use the emoticons my children gave me to show my love and appreciation. My husband makes seaweed soup for me on my birthday and treats me to a nice meal. My children give me the emoticons I want. I don't need a big celebration or an expensive gift to be happy.
1: 자, 첫 번째 표현은 직접 돈을 내고 뭘 사다라고 할때 pay for something myself. 직접 돈 내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자, 직접 돈 주고 사려니 좀 아깝더라고요. 그럴 때 쓰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0: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1: 직접 돈 주고 사기가 좀 그렇더라. 오케이? 자, 나는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내는 것을 선호한다.
0: I prefer to pay for everything myself on a date.
1: 그렇죠. 본인의 어떤 성향에 대한 이야기고, 전에는 내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한 적이 없었다.
0: I had never paid for it myself before.
1: 그렇죠. 뭔가 돈을 내본 적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때 I had never paid for it myself befor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뭐에 대접하다라고 할때 treat 동사 쓰시고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뭐 dinner, meal 이런 식으로 붙으면 돼요. 갈게요.
0: My husband treats me to a nice meal.
1: 남편은 맛있는 밥을 사준다.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내가 좀 점심 좀 살게. 영어로.
0: I'll treat you to lunch if you have time.
1: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친구가 영화를 보여줬다. 표를 사줬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0: My friend treated me to a movie last weekend.
1: 그렇죠. 뒤에 뭐 lunch, dinner, nice meal도 오지만 영화표를 누가 사줬다면 movie 해야 되고 우리 며칠 전에 했었던 그 연극도 a play 해도 되겠죠? 친구가 연극표를 사와서 같이 봤다.
0: 물론이죠.
1: So my friend treated me to a play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확장해서 써보세요. 자, 무엇을 떠올리게 하다?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합니다.
0: I especially like them because they remind me of my kids.
1: 우리 아들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난다.
0: My son reminds me of my father.
1: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0: That reminds me of something I heard yesterday.
1: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럴 때
0: Yeah.
1: remind me of something.

0: so angry.
1: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도 되고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도 돼요.
0: Oh, yeah.
1: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펑펑 울었다. Cry one's eyes out.
0: I cried my eyes out throughout the whole performance.
1: 우리 강아지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이 울었다.
0: I cried my eyes out when my dog died.
1: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Oh, yeah.
1: Cry one's eyes out까지 잘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섯 개 주제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0: Have a wonderful weekend.
1: 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That's right! Review 타임이죠.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걸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일단 드라마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쓰듯이 사용하지는 않죠. 드라마가 TV에 나오는 연속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TV series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K-drama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제 굳어진 표현이 돼서 한국 드라마의 국한에서는 K-drama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small talk 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쵸? So, what is your favorite movie?
1: Wow, my favorite movie.
0: Of all time.
1: There are so many good movies. When I was in high school, 네? my favorite movie was The Truman Show.
0: 아, 고등학교 때는 Truman Show를 좋아하셨군요. 아, 그 영화 정말 shocking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중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네 그랬는데 특히 그런 영화들은 스포일러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스포일러가 영어 맞나요?
1: Yes, the word is spoiler.
0: Spoiler.
1: Because if you tell someone that, you spoil the plot for them.
0: 맞아요. Spoil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음식 얘기하면은 상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거를 갑자기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거 볼 때 혹시나 여기 스포일러 있을 수 있어? 스포일러 주의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스포일러 ale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And online you could use spoiler tags which will hide whatever you wrote unless the person deliberately clicks on it.
0: 맞아요. Spoiler tag를 해놓으면

0: 그러면 스포일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숨겨놓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클릭해서 볼 수는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와 관련된 문화적인 얘기 해봤고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복습하러 가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On Monday, which expression do we learn?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라는 질문을 배웠죠, 우리가. 최근에 좋은 영화를 봤어요. Lately가 최근에였는데 문장 맨 뒤에 왔고요. Have you seen 뭐뭐가 뭐뭐를 봤나요? 라는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자, 그럼 우리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What page should our listeners turn to?
1: The page number is 58.
0: 58. Okay, 자, 58쪽 보면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2: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0: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거 있어?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이 문장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응, 나 방금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봤어.
1: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0: Oh, yeah. 응, 이라는 표현이었고요. I just
1: saw, which is the past tense of see, S-A-W.
0: 자, see, 보다의 과거 형태죠. saw, the new rom-com이라고 했는데 rom-com이 로코라는 영어의 표현이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를 줄인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어볼게요.
2: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3: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0: 오, 어땠어?
1: Oh, how was it?
0: How?
1: Was, which is spelled exactly backwards of the word above. W-A-S.
0: 그쵸. How was i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1: I heard it got rave reviews.
0: 자, rave 스펠링은요?
1: R-A-V-E.
0: R-A-V-E. 이죠. 자, 그래서 rave reviews가 굉장히 좋은 평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
1: It was really good.
0: 나 분명 또 볼 것 같아.
1: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0: 빈칸에는
1: You might not have heard there was a little it in there. I-T.
0: 그쵸. Watch it. 이렇게 연음이 돼서 I-T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나 분명 또 볼 것 같아 라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2: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3: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0: Okay,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라는 요 질문. What kind of 뭐뭐 do you like?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어 봤었고요. 자, 그러면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0: 그럼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1: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은요?
1: I'm really into K-pop lately.
0: 그렇죠. Into. Mm-hmm. Into가 빈칸에 들어가는데.
1: Sounds like two words, but it's one. I-N-T-O.
0: I-N-T-O. 그렇죠. 그래서 be into 뭐뭐가 정말 어디 어디에 푹 빠져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and you, 이것도 이제 뒤에 붙었고요. 당신은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뒷부분도 또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3: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1: I love jazz.
0: I love jazz. Jazz spelling은 어떻게 되죠?
1: J-A-Z-Z.
0: 저는 이 스펠링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Z가 두 개 들어가서. 자,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1: I find it really relaxing.
0: I find it really...
1: relaxing. R-E-L-A-X-I-N-G.
0: 그쵸. I find it really relaxing. 오, 흥미롭네요.
1: Oh, interesting.
0: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1: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빈칸에는?
1: Try, T-R-Y.
0: 그쵸. 시도해보다 라는 try가 들어갔습니다. 화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대화 다시 들어볼게요.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3: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Let's move on to Wednesday.
1: Okay, Wednesday's expression was,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이라고 하면 강력히 추천해요 라는 표현이죠. Highly가 높게 라는 의미로 강력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Recommend가 추천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끝에 it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대화 또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0: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1: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0: I want to
1: watch, W-A-T-C-H.
0: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라고 할 때는 의도적으로 좀 장시간 보는 거라 watch를 쓴다고 그랬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1: Any suggestions?
0: Any suggestions?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오, The Quiet Path 봤어요?
1: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0: 네, 여기서 빈칸에는
1: seen, S-E-E-N.
0: 그쵸. 봤니? 라는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라 see를 여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강력히 추천해요?
1: I highly recommend it.
0: 네, I highly recommend it.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썼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어떤 내용이에요?
1: What's it about?
0: What's
1: it? It.
0: It가 있어요. What's it about? It about. 이렇게 연음이 돼서 it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들릴 수가 있지만 있습니다. What's it about?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1: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0: It's a story
1: about 바로 위에도 볼 수 있어요. A-B-O-U-T.
0: 그렇죠. A-B-O-U-T. About friendship.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죠.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1: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Trust me. You
1: won't. W-O-N apostrophe T.
0: 네, 요거는 좀 독특하게 축약이 된 거죠. 원래 will not을 줄인 표현인데 willn't가 아니고 won't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수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2: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1: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it wasn't really my thing.
0: It wasn't really my thing.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뭐뭐 is my thing이라고 하면 제 취향이에요이고, isn't my thing이라고 하면 제 취향이 아니에요. wasn't니까 과거 형태죠. 그렇죠? 네.
1: This sentence is a more polite way to say that you didn't like something
0: 맞아요.
1: that your friend recommended.
0: 네, 그래서 누군가 추천해줬는데, oh, I didn't like it.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1: It was

0: terrible.
1: 좀 돌려서 yeah. 아, 뭐 딱히 내 취향은 아니었어라는 의미를 좀 부드럽게 안 좋아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2: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3: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1: 제가 추천한 영화 어땠어요?
4: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1: 빈칸에는?
4: Did, D-I-D.
1: 그쵸, D-I-D. What did you think of?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4: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1: 네, to be
4: honest. There's an H hiding at the beginning. H-O-N-E-S-T.
1: 이거를 honest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4: 없습니다.
1: 없어요. H는 이렇게 묵음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집은 무조건 house, H 발음을 내야 되겠죠. House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honest는 H 발음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4: Now, there are some dialects of English where they don't say those H's.
1: At all.
4: 네.
1: H를 아예 말하면, 그럼 house가 out이에요?
4: I rode an horse to get to my house.
1: 아, 집에 가는 집에 가려고 말을 탔다. H 발음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사투리도 있다고는 합니다.
4: 네.
1: 네, honest는 다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it wasn't really my thing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표현이고요. 그럼 뒷부분도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 볼게요.
2: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3: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1: 어, 정말요?
4: Oh, really?
1: Oh, really?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점이 별로였어요?
4: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1: 빈칸에는?
4: Didn't, D-I-D-N apostrophe T.
1: 그쵸, did not은 줄임 표현이죠. Didn't.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별로였어? 라는 질문이고요.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느렸어요.
4: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1: The story was a?
4: Bit, B-I-T.
1: 그쵸, 조금, a bit.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지만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4: But the acting was great.
1: But the acting was great.
4: Acting is A-C-T-I-N-G.
1: 그쵸. Acting이 연기라는 표현입니다. 목요일에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2: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3: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2: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3: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1: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4: Okay, Friday, this is the end of the week. Mm-hmm. The sentence was,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1: 결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The ending은 특정 결말이라 the ending이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3: Wow, what did you think of the ending?
2: Honestly,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I did not see that coming.
1: 와, 결말이 어땠어요?
4: Wow, what did you think of the ending?
1: Wow, what did you think of?
4: The ending. The 네. 들어가요. T-H-E.
1: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The ending. 그쵸?
4: Mm-hmm.
1: 왜냐면 특정 뭐뭐의 결말이니까 너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결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4: Honestly, the ending really surprised me.
1: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4: I did not see that coming.
1: 네, 빈칸에는?
4: Not, N-O-T.
1: 네, I did not see that coming.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이어서 뒷부분도 해볼게요.
3: Right?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2: I had goosebumps at the last scene.
1: 어, 그렇죠. 반전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4: Right? The plot twist was so unexpected.
1: 반전이?
4: Plot twist. T-W-I-S-T.
1: 맞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3: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8: 쉽고 확실하게
9: 영어 회화 레벨 2
8: Easy English.
1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9: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10: 와, 벌써 주말이 돌아왔어요.
9: That's right. Yay. We love review days.
10: 네, 자,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한 내용을 쫙 간단하게나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 That's right.
10: 자, 10월호 오늘 56쪽에 나와 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대체 공휴일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한글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토픽들이 있었어요.
9: I remember the first time we talked about substitute holiday.
10: Substitute holiday.
9: So substitute is in place of something or someone.
10: 아,
9: right?
10: 그러니까 어떤 걸 대체한다라는 yes. 뜻을 가질 때 substitute. 그래서 substitute teacher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9: That's right.
10: 또 so I'm just subbing here 이렇게 말하면
9: 그, substitute를 좀 완전 줄여가지고
10: 그렇죠.
9: sub.
10: sub.
9: ing는 subbing.
10: 어, right. 그렇죠. sub를 그땐 또 동사로서 쓰는 경우가
9: right.
10: 있다는 거예요.
9: I'm subbing for 보양쌤 today.
10: 아, 그렇죠.
9: She is at the hospital. 어. So I'm here
10: 아이고.
9: sort of temporarily teaching in her place.
10: 그렇습니다. In her place. 그 사람이 right.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해서 한다라고 할 때 자, substitute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9: right.
10: 5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했던 내용에서는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대체 공휴일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취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9: 아하.
10: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57쪽입니다. 자, 월요일 5일 같은 경우는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9: Today is
10: substitute holiday.
9: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10: 그렇습니다.
9: That's right.
10: 네. 자, 벌써 일주일 되니까 조금 좀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죠.
9: Oh, that's right.
10: 자, 그 공휴일이 주말이면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쉰다라고 할 때 어떤 날과 겹친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된다라고 할 때 is라는 비동사 대신에 fall on 이란 동사를 쓴다고 했었어요.
9: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10: Exactly. 바로 그겁니다. 만일 공휴일이 if a public holiday 공교롭게도 주말이 되면

0: falls on a weekend 이럴 때 뚝 떨어진다고 해서 fall on을 쓴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날과 겹친다. So falls on a weekend. 그러면 주중에 하루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We use the word off meaning not working.
0: Not working.
1: Vacation.
0: 네.
1: Holiday. Oh, 보영쌤, we can't meet tomorrow? Oh, you're off tomorrow.
0: 아, 그렇죠. 저는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1: I'm 내일, off 내일 tomorrow. 오프군요, 오프.
0: 오프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3: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2: Oh,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3: Exactly.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0: 네, mm-hmm. 자, 응용 문제 1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Okay.
0: 가만 보니까 너 오늘 쉬는 날인가 보다.
1: It looks like you're off today.
0: It looks like you're off today. 보니까 너 오늘 쉬나 보네. It looks like you're off today. 아까 주치 선생님 주신 예문하고 아주 잘 맞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off.
0: 자, off. 그렇습니다. Mm-hmm.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58쪽으로 갑니다.
1: All right.
0: 화요일 6일 순서에는요. 이제 그 연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지면서 mm-hmm. 연휴 동안에 뭘 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얘기하죠.
1: Right.
0: 네.
1: So we were asking the question, how was your long weekend?
0: How was your long weekend? 너의 연휴는 어땠니? 보통 이제 연휴를 보내고 와서 각자 어떻게 연휴가 이제 흘러갔는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1: right.
0: 또 뭐 여행 갔다 온 사람의 How was your trip?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1: That's right.
0: 뭐 인터뷰 바로 하고 나온 사람에게 How was your interview? 이렇게 부를 수도 있군요.
1: How was your interview?
0: 네.
1: It 그러니까, was terrible.
0: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 yeah. How was your 뭐뭐뭐 이때 your를 붙이는 이유는 당신이 경험한 그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your를 붙입니다.
1: Exactly.
0: 자, 여기에서는요. 나는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를 좀 봤다는 말이 있었어요.
1: I took it easy at home uh-huh. and caught up on some shows.
0: 네, show라고 하는 게 show 할 때 그런 show라기보다 드라마도 show가 되고 될 수 있는
1: TV shows, TV dramas.
0: 그렇죠. 그러니까 sure. 상영된다 혹은 뭐 yeah. 이렇게 TV에서 방영된다. 이거 모두 right. show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Right, 네. exactly.
0: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Caught up on 뭐뭐. 하면 뭐뭐가 yeah. 밀린 것을 얼른 따라잡는다. 밀린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 Caught up on 뭐뭐가 되는 거죠.
1: 현재형은 catch up.
0: 그렇죠.
1: I need to catch up on some TV shows.
0: 그렇습니다. Right? 저 뒤처지고 있는 친구에게 right. 빨리빨리 걸어와서 우리랑 페이스를 맞춰라고 할 때 Hey, right. catch up.
1: Yeah, you need to 네. catch up.
0: 네,
1: You're 그렇게, too slow.
0: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대화 들어볼까요?
2: How was your long weekend?
3: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How about you?
2: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3: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2: I agree. Now it's back to work.
0: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합니다.
1: Alright.
0: 자, 뭐 했냐고 했더니 나는 할머니 댁에서 느긋하게 편안하게 쉬었다라고 한다면요.
1: I took it easy at my grandma's house.
0: I took it easy at my grandma's house.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1: Took it easy.
0: Took it easy at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에서 그렇게 right. 편히 쉬었다.
1: So the took it easy comes from take it easy.
0: Uh-huh.
1: So when you take it easy, you're kind of resting, relaxing. So you can say, I took it easy at home or I rested at home.
0: 그렇죠.
1: I fully rested.
0: 할머니 댁에 가서 쉬었다고 하니까 I took it easy at my grandma's house. 이런 문장을 또 만들어봤어요.
1: Yes.
0: 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 59쪽으로 갑니다.
1: All right.
0: 7일 수요일에는요. 이때부터 이제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 Hobbies.
0: 네. 그 문구류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새로 생긴 문구점에 갔다 와서 참 좋았다는 말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아, 나는 또 서점에 가면 그렇게 신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
1: Bookstores.
0: 네.
1: You know, Jenny first says, mm-hmm. you know,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0: Mm.
1: When you check out, you're kind of going and seeing for the first time to see if it's good or bad.
0: 아.
1: Let's go check it out.
0: 그러니까 처음

0: 어떤 곳을 가본다고 할때 체크아웃을
1: Right.
0: 쓰는 거지
1: Right.
0: 단골인 장소에게 그 체크아웃을 쓰진 않겠네요.
1: 단골인데 거기 뭐 메뉴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0: It's new
1: 식당이든.
0: 메뉴.
1: If there's a new menu, it can be okay. Let's go check out the new menu.
0: 그렇죠. 그렇게 할
1: Yeah.
0: 수는 있겠죠.
1: Sure.
0: 뭔가 새로워진 것을 처음으로 어떤지 한번 가본다 할때 체크아웃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1: We also learned the word stationary.
0: Stationary, my
1: Stationary.
0: favorite word.
1: Station, ery. So, Boyoung-sam loves going to stationery stores,
0: Yes, I do.
1: buying like new scissors, new erasers,
0: Erasers.
1: new
0: Eraser는 not so much.
1: not so much.
0: 그저 최근에는 그 new what is it? Organizer?
1: Organizers
0: For next year.
1: or notebooks. Yeah.
0: Notebooks. 네.
1: Very cool. You know, some of these, they're very cute and also practical. I think especially ladies like them because they're just beautiful.
0: Oh, you'll be
1: Real.
0: surprised at how many men are there.
1: Really?
0: Oh, yes. 네.
1: Every time I
0: 남자분들도.
1: go, I see like these young ladies, they're really into it.
0: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곳에서 즉 stationery store 문구점에서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절대 지루해하는 법이 없다는 말로요.
1: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I could spend hours there. 이때 could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형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정도다. 라고 말할 때 could를 씁니다.
1: That's right.
0: 그래서 I could spend hours there. 누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몇 시간이라도 난 거기서 보낼 수 있어. 라고 할때 could를 써요. 그래서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And never get bored. 거의 동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1: Right.
0: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1: It's like me and comic books. When I
0: 아.
1: was young, I could spend hours at a comic book store and never get bored.
0: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다.
1: Yeah, that's right.
0: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땡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특히 끌리는 어떤 것 궁금합니다.
1: That's my thing.
0: 네, that's your thing. Okay,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It was so much fun.
3: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2: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3: I know the feeling.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2: We all have our thing.
0: We all have our thing.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다 우리만의 어떤 특히 끌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We all have our thing. 이런 말을 하네요.
1: Boyoung-sam, what is your thing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0: Stationery stuff?
1: Besides stationery. You mentioned that before, right?
0: Yes. Some like self-help books.
1: Self-help books,
0: Self-help books.
1: like motivational
0: 자기계발. 네,
1: books.
0: 자기계발서. 뭐
1: Ah,
0: 이런 거. And I'm really into journaling.
1: journaling,
0: 네.
1: like writing your own diary.
0: Diary. Or organizing my thoughts.
1: 와우, that's your thing.
0: 네,
1: That's
0: 저는 늘기
1: wow.
0: 써요.
1: Does it really help you improve your thinking and your daily life activities?
0: Absolutely.
1: Really?
0: Oh, yes. I could
1: 와우.
0: tell. 예전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쓰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일기를 We were forced to write diaries.
1: Diaries, that's
0: Keep
1: right.
0: the diary란 말하죠.
1: That's right.
0: 매일같이 일기 검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 homeroom
1: 와우.
0: teacher used to check
1: I think
0: our
1: my kids
0: diary.
1: are also doing that. They're forced to write diaries.
0: 근데 그때는 그게 What's the point of doing this? 이거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1: What's the
0: 그랬었는데,
1: point?
0: 네,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라도 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1: I think so.
0: 네, 조금 쓰기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1: You know, I used to write diaries until college. Like, I don't know why. 저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0: 어머나.
1: journal writing, I used to write it like not every day, but at least two, three times a week. And I had a big book.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창피한 게 많아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다 버렸어요.
0: 그래요? 그 열쇠로 잠궈 놓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그 노트북으로 막, 그때는 이제 수기로 막
0: 그러셨구나.
1: 썼는데,
0: 네.
1: this is too much information. What if somebody reads this? 버렸어요.
0: 그럴
1: I
0: 수
1: threw it
0: 있어.
1: away. So it
0: 이제
1: was kind of
0: 절대
1: sad.
0: 알 수가 없겠군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1: Nobody will ever know.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 2번 해볼게요.
1: All right.
0: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은 항상 나를 신나게 해요. 라고 한다면,
1: Upbeat music always gets me excited.

0: excited.
1: Upbeat music always gets me excited. 그러니까
0: 아.
1: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어깨가 들썩이면서 아주 신나게 된다는 거죠.
0: 봉치카,
1: 오, 바로 그거죠. 들썩들썩. 자, 여기서도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always gets me excited. 무엇이 나를 정말 기분 좋고 신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Mm-hmm.
1: 네, 자 이제 8일 목요일 대화로 갑니다.
0: Thursday.
1: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의 bird watching,
0: 아.
1: 새를 관찰한다는 그런 취미에 대한 얘기였어요. 바로 저런 셈입니다. 그럼 새가 알아듣고 날아온대요.
0: That's right. It was true.
1: 네.
0: 너무
1: 자,
0: 신기한 거예요, 그때.
1: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0: Like, I don't know how to make some of these sounds, but my science teacher, biology teacher, he knew like hundreds of bird calling sounds.
1: 어머.
0: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That was very, very fascinating.
1: 뻑꾹. 뻐꾹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아유 잠깐 그래가지고 어디 뻐꾹이가 오겠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취미가 있으면 삶이 더 즐거워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Hobbies.
0: Hobbies, you know, make life more fun.
1: 그렇습니다. Hobbies make life more fun.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0: And exciting.
1: And exciting.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다.
0: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1: 네, 이 문장을 보시면 사실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늘 하게 되는 말이더라고요. 영어로는 There's always something. 늘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There's always something. 어떤 거 to look forward to 기대하게 되는 어떤 거 아 여기에는 새가 있을까 저기에는 뭔가 새로운 새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0: That's right.
1: 네,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3: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2: Yeah.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3: Hobbies make life more fun.
2: They sure do.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1: 네,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이런 말이 있었군요.
0: Always 자,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1: 네, 자 응용 문제 이번에는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0: Mm-hmm.
1: 어떤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 책에 푹 빠져 있어.
0: I'm really into this book these days.
1: I am really into this book these days. 요즘 나는 이 책에 푹 빠져 있어. 푹이란 말이 영어로 뭘까 싶으시다면 여기서 그냥 really로 대신한 거죠.
0: Yeah. Really into.
1: Really into.
0: Yeah.
1: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도 I'm really into her. 뭐 나는 그 여자에게
0: right.
1: 빠져 있어라고도 말할 수 있죠.
0: 오늘 연예인이면 I'm really into 뭐, Tom Cruise.
1: 어.
0: I love his acting. I watch all his movies.
1: 어.
0: Yeah, I'm really into 뭐, Angelina Jolie.
1: 어.
0: You can be into someone.
1: 그렇습니다. Right. 어떤 사람에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아주 좋아하게 되다라고 할 때 비동사 into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자 이제 바로 어제 했던 대화로 갈까요?
0: Friday.
1: Friday 금요일의 대화입니다.
0: Mm-hmm.
1: 한글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0: Right.
1: 한글은 꽤 배우기가 쉽다더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0: Yeah,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1: 네, 특히 언어 실력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내가 습득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pick up 이런 그 동사구를 꽤
0: right.
1: 많이 쓴다고 했었죠.
0: When you start learning something, you pick up.
1: 아.
0: So I picked up the guitar.
1: 어.
0: Back in high school.
1: 아.
0: So learning to play the guitar, I first started in high school.
1: 그렇죠.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거죠. 뭐,
0: sure.
1: 뭐 원칙을 따져서 뭐 문법 따지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뭔가 탁
0: right.
1: 들으면 어, 아 이거구나.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때
0: yes.
1: 특히나 픽업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I've heard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내가 그동안 들어왔는데 I've heard 한글이 꽤 쉽다더라.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배우기에 라고 했습니다.
0: Easy to pick up?
1: 네, 이제 대화 들어볼까요?
3: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2: Really? Does she enjoy it?
3: Yeah.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2: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3: That's what she says too.
1: 네, that's what she says too. 자, 앞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 그게 바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야. That's what she says too. 자, 이걸 응용해서요.
0: Okay.
1: 아, 바로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라고

0: 한다면
1: That's what I'm saying.
0: That's what I'm saying. 네. You know what I'm saying?
1: You know what I'm saying?
0: 네, 이런 말 많이 우리 미드 보면 나오잖아요.
1: That's right.
0: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뭐 이런 말로. 네, 여기서는 That's what I'm saying. 바로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1: 내 말이.
0: 내 말이.
1: That's what I'm saying.
0: 딱 그거네요.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저희와 함께 많이 말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폭이 700m에 불과한 바다가 있다고?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땅 튀르키예. 여기엔 두 대륙을 구분짓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좁은 700m의 폭을 지녔는데요. 사실 이 바다가 안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는 흑해,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어 주변 수많은 나라들의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건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발길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1: Let's get to our very first review. This is from Monday's show. A famous natural landmark collapsed after more than 500 years. Let's have a listen.
2: Hawaii's famed Holei Sea Arch, a 550-year-old lava rock formation, has collapsed into the Pacific Ocean following a series of severe tropical storms.
3: 550년 된 용암 암석 지형으로 하와이의 명물이었던 홀레이 해식 아치가 연이은 강력한 열대성 폭풍의 여파로 무너져 태평양으로 사라졌습니다. Tell us more, Karen.
2: Yeah, so it's 27.5 meters tall and it just collapsed entirely into the Pacific Ocean following an intense stretch of rough coastal storms. We don't know the exact moment that it collapsed, but the National Park Service has confirmed that the arch was standing as of Wednesday, September 23rd, but had vanished by the night of Sunday, September 27th. The ultimate trigger for the collapse was Hurricane Nolo, which temporarily closed 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while battering the Big Island southern coast with torrential rain and heavy storms. It's a 550-year-old volcanic rock formation that had grown unstable over the years due to the 2018 earthquakes and a large chunk of rock that was sheared off by Tropical Storm Darby back in 2020.
3: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이 아치에 대해서.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바다와 면해 있는 한 절벽 옆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있었던 그런 암석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찍으면은 그 아치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어떤 이제 포토 그 포인트 뭐 그런 yeah. 지점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져 있어요. 그게
2: It's
3: 이제 와해돼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죠. 정확히 언제 collapse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로는 일단 9월 23일까지는 분명 거기 있었는데 9월 27일에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 없습니다. 그 사이 언젠가 허리케인 때문에 무너졌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물인 그런 arch였죠.
2: Mm-hmm.
3: It was a famed arch.
2: Yeah. Famed, it means famous, celebrated, renowned, yeah. well-known, or widely recognized for a specific quality.

0: carry out day by day.
1: 네, 지금 이게 근 감소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sarcopenia라고 합니다. sarcopenia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 의학 용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컨텍스트상 어떤 내용인지 여기 다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이제 근감소증이 나이가 들면서 더 우리가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데,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 근육이 줄면은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은 또다시 근육이 줄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 평소에 우리가 건강할 때 팔다리 그리고 몸통의 큰 근육을 위한 그런 근력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thing that is progressive. I'm talking about a disease in this case.
0: So when we're talking about a disease, an illness, a disorder that's progressive, it gets worse and worse, or gets stronger and stronger. So a cold or flu is not progressive. However, something like Alzheimer's is a progressive disease. Once you're diagnosed with Alzheimer's, it's a decline. It's going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So this is what we mean when we talk about progressive when it comes to illness.
1: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가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행성 질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zheimer's, Parkinson's 이런 것들은 다 progressive diseas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행성 질환이다. And to emphasize something?
0: If we emphasize something, we're going to make it stronger. We're going to put the spotlight on it. We're going to highlight it.
1: 그리고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죠. To emphasize.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Early detection. 이게 바로 의학 용어로서는 조기 진단이 되겠습니다. Early detection.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arcopenia, an age-related progressive muscle loss and reduced physical function, affects nearly 30% of Koreans aged 80 and older, according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ompting medical experts to emphasize early detection.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두 개씩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Let's listen to Lofi with From the Start.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continue with our weekly headlines review. 이번엔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A new record was set for the highest human tower. Let's have a listen.
1: A traditional Spanish powerhouse team has made history by constructing the world's first nine-story human tower with nine people on each layer during Catalonia's biennial competition.
0: 인간 탑쌓기라 불리며 2년마다 열리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카스텔 대회에서 스페인 전통의 강호팀이 세계 최초로 한층에 9명을 배치하고 이를 9층까지 올리는 데 성공해 카스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1: Yeah, I'm sure you've seen video
0: yes.
1: of this before. It truly is remarkable.
0: I went down a rabbit hole yesterday
1: Did you watching
0: this?
1: Yes. Yeah, no, first of all, it looks very risky and dangerous,
0: so dangerous
1: right?
0: Yeah, yeah.
1: But it's actually, you know, this act i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as mm-hmm. marked in 2010. This is a long, centuries-old tradition here yeah. in Catalonia. But apparently each team, they are grouped in teams
0: yes.
1: here. And there's one that dominates here, this team, the Castel de Villafranco. I think
0: that's
1: my.
0: Is that how you pronounce it?
1: I don't know. Villafranco? Maybe Paul can help us. But this record was shattered recently during the 30th Concours de Castel in Catalonia. It's a massive competition that's held every 2 years, drawing thousands of spectators. And the top 12 teams compete in this. And just to show you how dominant this team is, it's their 14th overall title. And they've won 13 of the last 15 competitions. So you can say they're like the Michael Jordan of tower building or
0: yes.
1: like the Korean archery team of tower building.
0: 그래요. 이번에 우승한 팀이 원래도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Castella de Villafranca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팀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인간 탑쌓기에 또 새로운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 헤드라인에서도 나왔지만 한 층에 9명을 배치해서 9층까지 올렸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베이스에는 수백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 Yeah.
0: 베이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탄탄한 넓은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9명씩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는 또 그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제일 가벼우니까. 한 3명 정도더라고요. 제가 영상
1: yeah.
0: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1: Kind of like a pyramid, right?
0: 그렇죠.
1: Yeah.
0: 왜냐하면 모든 층을 다 9명씩 쌓아 올리면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으로 올라가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층에 9명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이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1: Yeah.
0: 그걸 다 이제 클라이밍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서 이제 탑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또 무사히 내려와야 돼요. 그것까지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1: No.
0: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This team is a powerhouse team.
1: Yeah, so if you describe a team as a powerhouse, they're extremely strong, they're successful, they're talented, and they dominate the competition usually.
0: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A powerhouse team. And what about the word biennial?
1: Yeah, biennial, meaning it's held, something happens every 2 years.
0: Yes.
1: So you could say every 2 years, 20, even the even number years, it's a biennial event. Contrast that with biannual, which means something that happens twice every year.
0: Exactly.
1: Yeah.
0: 자, biennial 대회예요. 인간 탑쌓기 카스텔 대회가. 즉,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입니다. Biennial은 E가 들어가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biannual, A가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그때는 1년에 두 번씩이란 뜻입니다.

Let's go over some of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starting off with famed. This is similar to famous, except that famed is a little bit more formal and literary than the word famous. 둘 다 유명하다는 뜻인데요. famed 하면은 조금 더 문어체적인 느낌,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있고요. famous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캐주얼하게 늘상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유명하다는 단어죠. 자, famed 들어간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해. The city is famed for its beautiful beaches. 아니면은 이 지역은 산과 또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This area is famed for its mountains and chocol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과학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해. The scientist is famed for developing a new treatment. So again, you can actually switch up these words for famous, and you can say the city is famous, the scientist is famous, and that's fine as well. It's interchangeable, but there's just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nuance. And you say they are famed for something, just as you would say they are famous for something. Moving on to another expression now. 이제 두 번째 표현은요, associated with something입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운동은 흔히 더 좋은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exercise is often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아니면은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타임 하면은 서양에서 보통 그 시나몬이 들어간 hot chocolate 같은 거 사람들 많이 연상하거든요. 그래서 the smell

Of this hot chocolate with cinnamon is strongly associated with Christmas. 이 코코아 뭐 계피 들어간 거이 냄새는 보통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뭐 연상이 돼.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고요. Or you might say this brand is associated with quality and luxury. 이 브랜드는 굉장히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움으로 인식이 되는 브랜드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So you say to be associated with something. The next one is to emphasize. 강조하다 라는 뜻이죠. So maybe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certain word, and our guests, of course,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ertain expressions. 어떤 단어를, 표현을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를 저희가 종종 하죠. Or you might say, 이 보고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This report emphasizes the need for immediate action. 또는 우리가 뭔가를 지적할 때, 아, 예, 지금 비판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I want to emphasize that this is not a criticism. I'm just telling you that you're wrong.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상대를 보면서 좀 해야 되긴 해요. Or you might say this article emphasizes how quickly the situation is changing. 이 기사는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o you say it's emphasizing something. You might also say you emphasize that and then a clause. 자, 다음 표현은 biennial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런 뜻인데요. For example, the biennial festival will be held this year in Seoul.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축제가 올해 서울에서 열립니다. Or you might say this is a biennial competition. 이 행사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그런 대회예요. Or this is a biennial art exhibition. 이 미술 전시회는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But don't forget that biennial and biannual are different. Biennial means it happens every 2 years. But biannual with an A means it happens twice a year. 1년에 두 번씩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biannual이라고 하죠. And the last expression is to reduce A to B. A를 B로 줄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A를 B의 상태로 만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줄인다라는 의미로는 예를 들자면은 The company reduced the price from $100 to $70. 그러면은 회사가 가격을 $100에서 $70로 낮췄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This book reduced me to tears. 그러면 이 책이 나를 울게 만들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reduce someone to tears니까 누군가를 눈물 짓게 했다, 눈물 흘리게 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You know, I was reduced to tears after watching that movie. It was so mov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reduce something to something or reduce someone to something. 어떤 상태로 만들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어떤 이제 재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e war reduced the area to rubbles.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and don't forget when you say reduce A to something, 어떤 상태로 이만큼 줄였다인데요. Reduce by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 줄였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Okay,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 had famed, associated with, emphasize, biennial, and reduce A to B. We're going to be moving on now to the second hour. We have some news coverage stories to cover in the next hour. But first, let's listen to Lenny Kravitz, It Ain't Over. Till it's over. See you in part two.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10th of October. I'm your host, Che Soo-jin.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go over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Monday and Tuesday. 네,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the first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This is from Monday. 미국에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구직자의 아이스커피에 관한 의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면접장에 들어갈 때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들고 들어가면서 면접 중에 이거를 호로록 마셔도 될지 안 될지 이런 내용이었죠. 다시 듣겠습니다.
1: How iced coffee sparked a generational debate.
0: 아이스커피가 어떻게 세대 간 논쟁을 촉발했는가 이게 제목인데요.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돼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의견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뚜렷한 견해차가 나타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아이스커피 한 잔이에요. 이게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Last Wednesday, Caitlin Wenyanen, president of a recruitment agency in Florida, posted a video on TikTok sharing what she thought was a helpful, innocuous tip for job seekers. Based on her observations while training young candidates, she urged Generation Z candidates not to turn up to interviews with an iced coffee in hand because it could send the wrong message, that it's just a stop on your list of errands for the day, she said. Wenyanen didn't think much of the video and posted it between calls with clients.
0: 최근 플로리다의 한 채용 대행사 사장인 케이틀린 웬야넨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해한 팁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틱톡에 게시했는데요. 해당 동영상에서 웬야넨은 자신이 젊은 지원자들을 교육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Z세대 지원자들을 향해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오실 때 아이스커피를 손에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저 그냥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그냥 처리하는 느낌으로 이 면접을 대하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왜냐는 이 영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올렸는데요. 아,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여파겠죠?
1: So it was an innocuous post. Yeah. Innocuous, it's spelled I-N-N-O-C-U-O-U-S. And it means you're not trying to cause any harm or damage or you're not trying to offend or upset anyone.
0: Yeah.
1: It's a harmless... You're not trying to provoke anyone. So she
0: exactly.
1: wasn't intending to upset anyone by posting this up.
0: 그래요. 무해하다.